5월 13일 한 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나비옥과 첫사랑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의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어떻게 바람막이 그 점퍼 많이 입고 계신가요? 이 바람막이 옷은 정말 바람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긴 해요. 저도 요즘에 입고 다니거든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니까 아침에 딱 입고 퇴근할 때는 가방을 똘똘 말아서 집어넣고 그리고 또 펴서 입으면 또 언제 구겨졌나 싶게 또 딱 펴지기도 해요. 참 편하기는 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미약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비효과의 그 미약한 날개짓이 그러하고요. 십시일반의 효과가 그렇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효과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아주 미약한 힘들이 보태져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CP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 점퍼 펴 시장표 브랜드를 시장에서 한 장에 5,000원 할 때 두 장에 10,000원으로 사서 잘 입고 다닙니다. 3148님. 바람 불 때도 여름 에어컨 시계 트는 곳에서 좋아요. 바깥보다 싸다. 진짜 그러네요. 사실 브랜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옷 다 괜찮던데요.

0: 근데 너무 싸요. 그래서 너무 싸니까 또막 사이부셔요. 아, 그거는 좀안될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네, 또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카타리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7504님.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지날 때쯤 시작되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년님 목소리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예, 정체 구간 나면 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 목소리로 인하여 힘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퓨.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은빛 창가. 장미의 달 5월입니다. 도심의 회색빛 담장에도 정열의 빨간 울타리 장미가 피어나 눈길을 빼앗게 되는 요즘이죠.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칭송받고 있는 장미. 그러나 장미가 외모 때문에 꼭 아름다운 건 아니죠. 흔히 사랑하면 장미꽃을 연상시키는데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다시금 감동으로 되새기게 하는 추억의 팝송이 있습니다. 바로 더 로즈. 장미처럼 불꽃 같은 생을 살다간 전설적인 미국의 락앤롤 가수 제니스 조플린의 일생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주제곡이자 엔딩곡. 영화 속에서 연기파 배우 베트 미들러의 노래로 깊은 감명을 남겼는데요. 노래의 가창력은 물론이지만 그 가사를 음미해 보느라면요. 아주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강이라고 말합니다. 강은 부드러운 갈대를 가라앉혀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면도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굶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꽃의 유일한 씨앗입니다.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다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결코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의 달 5월에 도심 담벼락에 울타리 장미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우리 삶의 깊은 사유의 메시지를 만나게 하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Bette Midler, The Rose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때 이 노래에 심취해서 가사를 곱씹고 또 뒤새겼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뒤쪽의 가사가 저는 더 좋습니다. 뒤쪽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가사. 밤이 너무 외로울 때, 인생길이 너무 험하고 길게 느껴질 때, 사랑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나 강한 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겨울에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은 따스한 태양의 사랑과 함께 봄철에 장미로 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는 그냥 정말 예쁘다 이게 아니라 장미가 피기 위해서 혹독한 시절을 견뎌냈다는 것. 장미뿐만 그러겠어요. 모든 봄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로즈 배트 미들레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품 올드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옛날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또 수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이 추억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추억과 관련이 있는 주제일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곧 스승의 날이 2주에 있잖아요.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면 어떨까요? 그리운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노래들 지금 막 떠오르시나요? 그 노래들 지금부터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뚜글도 올려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또 바로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는 마중곡은요. 한스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0: 한스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두노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화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이죠.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아, 월 5분을 당첨해서 보내드리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성함과 주소 반드시 보내주셔야 돼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또 언젠가 선물이 도달할 날이 있겠죠. 이제 특별한 가정의 달 선물입니다. 우아한 문화 선물.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소프라노 알렉스 도영과 함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금호 아톨 연세 5분 당첨자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글머리 콘서트 하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오늘은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3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언제나 그리움의 시절로 남아있는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노래들, 그 추억 가득한 노래들 골라주세요. 눈부신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와 선생님, 그 빛나던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도 바로바로 들려드릴게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우리가 늘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의 보물상자 같은 학창시절. 그 시절의 추억들이 생각나는 노래들 골라서 보내주세요. 보고 싶은 선생님, 그리운 친구들, 언제나 가보고 싶은 정겨운 교정,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기다립니다. 공부가 뭐길래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괴로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학창시절이 아닐까요?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손 꼭 잡고 가던 친구도 있었고, 소풍이나 오락 시간 주름 잡았던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친구도 있었고, 또 첫사랑인 꽃미남 총각 선생님. 여러분의 학창시절 추억을 부르는 노래 기다립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03 빵톡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오늘 학창시절을 소환하는 첫 곡은요, 0756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 Soar With Love. 옛날에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노래 듣고 싶어요. 예, 0756님이 신청하신 룰루 To Soar With Love.

아침 직후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학창시절의 추억을 부르는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0756님이 신청하신 룰루 To Serve With Love, 3148님이 신청하신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The Way We Were, 0992님이 신청하신 이동원, 박인수, 향수, 정지용 씨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 왔습니다. 오늘 0992님께서는요, 이 이동원, 박인수, 향수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 정지용 시인의 노래를 가르쳐주셨는데 이후로 TV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시로 지어진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이 감사하고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학창시절의 추억을 부르는 노래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8266님께서 여고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 생각하면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대요. 오, 지금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요. 이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추억이 돋는다고 하셨어요. 아, 그 추억 우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현 슬픈 바다.

8266님이 신청하신 조정현 슬픈 바다, 김정배님 해오락의 숨바꼭질, 3277님 박남정 널 그리며, 1266님이 신청하신 클리프 리처드 샤도우즈 더 영 원스 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학창시절의 노래 흥얼거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 그 따뜻한 마음으로 참 좋은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요. 끝곡은요, 7277님이 신청하셨어요. 유익종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하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미국 항공 전문 우주국 나사에는 조금 다른 기준의 실패 관리법이 있습니다. 연구가 실패했을 때 담당자를 절대 내보내지 않는 건데요. 실패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실패는 괴롭지만 덕분에 우린 정답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을 테니까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빠른 속도 소용돌이 치는 바람아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포이버스와 판의 대결 바흐 작품 번호 201 가운데서 7곡 판의 아리아 가슴이 춤추고 기쁨으로 뛰네 Su danse zu sprunge so wackelt das Herz 함께 듣겠습니다. 베이스 스테판 가이어 그리고 라이날드 괴베리 이끄는 무지카 안티크바 쾰른의 연주입니다.

zu sprungen, zu tanzen, zu sprungen, zu tanzen, zu tanzen.

중간에 막 깍깍깍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게슈빈데 일 비어벤덴 빈데. 자, 이 칸타타 빠른 속도 소용돌이 치는 바람 데 슈트라이트 주비션 페부스 운트 판 포이브스와 판의 대결 바흐 작품 번호 201 가운데서 일곱 번째 곡 두 탄세 두 슈프룽의 So wackelt das Herz 가슴이 춤추고 기쁨으로 뛰네 이 판의 아리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베이스 슈테판 가이어 그리고 라이나르트 괴벨이 이끈 무지카 안티쿠아 쾰른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 5월 13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덥네요.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 함께합니다. 실패를 한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도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훌륭한 자세십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자, 그리고 이재진 씨, 오늘은 조카 지원이 생일 명동백자님 함께 축하해 주세요. 늘 감사해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원 씨. 네, 생일 아주 축하하고 멋진 날 되세요. 그리고 김양희 씨, 항상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재진 씨,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0: 주셨고요. 또 강동수 씨도 오셨고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힘찬 노래로 시작하는 수요일 아침 에너지 듬뿍 받고 잘 살아낼게요. 이렇게 오셨고요. 류신아 씨도 평화를 빕니다. 네, 도나 너비스 바쳔 평화를 빕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람 하체투리안의 말마스카라드. 이 가면무도회 연극에 쓰인 부수음악 모음곡 중에서 이 곡이 계속 나옵니다. 그 연극 내내 왈츠 함께 들었고요.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역삼동 LG아트 센터에서 이 연극을 또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의 곡이었고요. 자, 이 발마스카라드, 이 마스카레이드 그 스위트 함께 감상을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이순남 씨가 오늘까지 두 분 신부님 사지 연수가 있어서 두 시간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이순남 씨 올려주셨고, 아 그렇죠. 이순남 씨 바이오로 용인 하모니카 그 구성 성당에 계시 또 열심히 또 나가고 계시죠. 그리고 수영장에서 냉온탕까지 즐기고 은행 일 보고 마트 가는 중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으며 걷고 있어요. 집에 가서 폭풍 식욕 잠재우려고요. 배고픔을 느끼면 나의 지방이 타고 있구나 하며 즐겨야 한다네요. 엄계선 씨 올려주셨습니다. 자, 또 지난번 구성성당에 오셨을 때 명동 백사님 어머님 뵈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아유, 네.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또 늘 기도하시면서 이순남 씨 함께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안토니 드보르작의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 공연 이 베토벤 명곡으로 꾸미는 롯데 콘서트홀 무대 선물 드립니다. 지휘자 아드리안 브라바바의 지휘로 진행이 되고요. 또 바이올리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여미혜, 피아니스트 강소연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4번을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5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고요. 이 공연 모두 5분께 수상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53 사막장 피날레 알레그로 조코소 마논 트로포. 조코소 하면 이게 이제 뭐 약간 그 웃기기도 하고 약간 또 농담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흐라치아 아바네시안 이 바이올린의 요 아바네시안 이렇게 이제 얀 이렇게 끝나고 안 뭐 이렇게 끝나면 주로 아르메니아계 애들인데요. 자, 어그스탱 듀메가 지휘한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 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53, 그 중에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조코조 마논 트로포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그라치아 아베나시안 이 연주였고요. 어귀스탱 디메이가 지휘한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이 폴란드 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480 쓰시는 분 좋은 곡 들려주셔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1308 5월 9일 박스 리스텐 서울 공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토요일 2시였죠. 갈라테아 너무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 잘하시고 갈라테아는 소프라노 김제니 씨였고요. 데몬 노래는 물론이고 연기도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마리톤 나건용의 또 연기와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첼로를 비롯한 연주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짧은 감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888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딸과 함께 5월 29일 연주에 가고 싶습니다. 초대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또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 공연 베토벤으로 감상할 수 있는 연주의 롯데콘서트홀 공연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싹 청취자 7365 수원에 사는 데레사 김현정입니다. 중2 아들이 있는데요. 불안과 강박이 아주 심합니다. 클래식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꼭 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 클래식으로 또 위로와 위안과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리에 아주 민감해서요. 가요는 못 듣는데 클래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꼭 귀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또 388님은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드릴 거고요. 데레사 김현정님께 또 두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도 아름답죠. 윤은구 씨가 유클바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고 김정동 씨 깡디드 서곡 신청해봐요. 이것도 저희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정수란 씨 새싹 청취자인데요. 오늘도 출첵해서 선율 햇살로 쑥쑥 잘 자랄게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강금석 씨, 일범님, 유클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유리신아 씨도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올려주셨고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저의 오빠가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병원 치료 잘 받으셔요. 강금석 씨도 이렇게 또 같이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켈버너 466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듣겠습니다. 피아노의 하지아 부니아 투슈빌리 그리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조 캐르보노 466 2악장 로만체 함께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하지아 부니아티슈빌리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하지아 부니아티슈빌리는 우리나라에 온 지 좀 꽤 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유신아 씨, 저도 샌들 챙겼습니다. 오늘 뭐 30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샌들 챙기겠다는 분들도 많네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 아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영화 로만 할리데이, 로마의 휴일은 새로운 할리우드 스타와 유행의 아이콘을 탄생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당시 감독이 처음 떠올렸던 배우는 관능적인 매력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고 하죠. 하지만 곧 그동안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마른 체형에 가볍게 움직이는 몸짓, 꾸밈 없는 표정의 오드리 헵번이 새로운 주인공의 기준을 만듭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짧게 자른 머리와 소매를 걷어올린 블라우스, 허리를 강조한 스커프에 목에 두른 뿌띠 스카프까지 이른바 헵번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촬영을 끝낸 헵번의 두 번째 할리우드 작품은 영화 사브리나입니다. 당시 사브리나의 감독은 캐릭터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헵번을 파리로 직접 보내 드레스를 구하게 하는데요. 그녀가 먼저 찾은 디자이너는 발렌시아가, 하지만 발렌시아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주목받던 신인 디자이너 쥐방시를 소개해주는데요. 쥐방시 역시 처음엔 미스 헵번이라고 해서 캐서린 헵번을 기대했는데 신인 배우가 와서 몹시 실망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의 휴일은 파리에선 상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르주 오릭의 로만 할리데이 메인 타이틀인데요. 안토니오 벨레그리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디 로마, 로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영화 사브리나 속 어드리 헵번은 부유한 롱아일랜드 가문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의 외동딸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사고뭉치 둘째 아들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는데요. 이를 걱정한 아버지는 그녀를 파리의 요리학교로 보내죠. 그리고 2년 뒤 사브리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신감과 우아함을 갖춘 성숙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변신의 핵심이 바로 패션입니다.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은 파리 장면과 롱아일랜드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쥐방시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당시 헵번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돋보이게 한 복숭아뼈가 드러나는 팬츠와 플랫슈즈는 이후 사브리나 팬츠, 사브리나 슈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유행을 일으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쥐방시는 헵번의 모든 영화 음악을 도맡고 영화 의상을 도맡고 헵번 역시 쥐방시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특별한 뮤즈가 되죠. 특히 영화 속에서 사브리나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바람둥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일밖에 모르던 냉철한 첫째 아들 라이너스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라이너스 역은 첫 번째 이 오드리 헵번 영화에서는 험프리 보가트가 맡았고 두 번째 사브리나 또 영화에서는 해리슨 포드가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오드리 헵번이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호우즈를 부르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이스 굴리엘미의 라비앙 호우즈, 장밋빛 인생, 사브리나 중에서 듣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음성으로 듣다가 이어서 에디트 피아프 또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험프리 보가트입니다.

루이 굴리엘미의 라비앙 호우스, 장밋빛 인생, 사브리나 가운데서 들으셨고요. 또 오드리 헵번의 음성으로 처음에 듣다가 이제 자동차에서 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이어드렸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험프리 보가트. 또 이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아주 멋진 주인공. Sam, play this music again. 뭐 이랬던가요? 그죠?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 생각납니다. 예술가의 항구 오드리 헵번 편 이번 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5960 쓰시는 분, 오드리 헵번을 무지 좋아하는 1인 이번 주 행복합니다. 맑고 투명한 느낌의 배우, 제가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저도요. 정말 그 어떡한 그 귀엽고 예쁘고 인형 같으면서도 정말 끝까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죠. 자신 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자선도 많이 하고 또 시상식 같은 데 나왔을 때, 아카데미 이 시상식에 나왔을 때 막 꾸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리고 7598, 얼른 나오세요. 일터에 갈 준비하면 듣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거의 뭐 다 나아가고 있는데 코가 아직도 맹맹거리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항선 씨, 안녕하세요. 유클 여러분, 모차르트 들으며 늦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이 꽃은 너무 예쁜데요? 무슨 꽃인가요? 자, 그리고 강금석 씨, 비발디 현을 위한 협주곡 오리온 번호 157 또 신청합니다. 토요일 슬쩍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토요일에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 씨가 올려준 그 꽃의 분홍색 꽃 있잖아요. 요

꽃의 색상이 저의 오늘 재킷의 색상입니다. 분홍색 입고 왔습니다. 참.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모습은 요정 그 자체죠. 유는 것이 그렇습니다. 페리. 남자 주인공이 벽 동물 그 사자 입이죠. 진실의 입. 입에 손 넣고 아 하자 깜짝 놀란 해번이 인상적이에요. 로먼 할리데이. 강금석 씨 올려주셨고 에디트 피아프 듣기 너무 좋아요. 박만순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더워지네요. 마트에서 바종류 100원 깜짝 세일해서 먹으며 가고 있어요. 아, 그새를 못 참고 드디어 드셨군요. 엄계선 씨. 자, 그리고 다이어트는 제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 영화 사브리나는 몇번 봤어요. 아,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제주 선율은 근데 오드리 헵번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노래 잘 부르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것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마누엘 폰세의 기타 모음곡 A단조 그 가운데서 다섯 번째 곡 지그 페드로 아기아르의 기타 연주 감상하시고 2부에 또 제가 꼽는 장일범의 솔선수범 또 멋진 곡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의 또 바로크 음악과 함께 하시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 바리톤 최현수 선생님 이 목소리, 와, 정말 잘 어울리고, 이거 정말 잘 부르시죠? 역시 그 가곡을 정말 잘 부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환의 님이 오시는지, 바리톤 최현수, 피아노의 마츠자키 미치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장님, 남자는 분홍입니다. 박만순 씨. 아, 그렇죠. 예, 덩굴 장미입니다. 이양선 씨. 요즘 한창이에요. 일반인 핑크 자켓 메가박스에서 참 멋졌던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그 핑크 자켓을 입었었나요? 그 띠에리 로로 벨기에 우리 촬영 감독님 그때 또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같이 영화 상영회 그 다큐멘터리 제가 나가서 설명하고 또 같이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거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 때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서양에선 핑크가 남성용이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엄계선 씨. 그렇죠. 역시 남자가 잘 어울립니다. 인디 핑크와 야간의 오렌지 조합, 부드럽고 편안한 색이죠. 저희 집 장미는 장미의 고전, 빨간색 향선님의 인디 핑크 장미는 아마도 석촌호수 장미정원의 장미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세세하게 또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핑크 옷이 좀몇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인데 한번 패션쇼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정수란 씨 분홍 장미 사진이네요. 장미의 계절이 오니 토요일에 장미의 기사 모음곡 리알토 슈트하우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토요일 신청곡이 막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유능구 씨 5월 이란 계절 속엔 빛의 풍경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새인가요? 아, 사람이구나.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 조금 해가지고 새인 줄 알았어요. 덕수궁 돌담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수라님 오늘 새싹 환영 명도백장님으로부터 반가운 인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받으셨고 또 축하드리고 자주 오세요. 김정동 씨 까사로바 서울대 교수님 열정이 뿜뿜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열정 또이 카리스마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이 또 들려오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죠.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장스푸드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바삭해.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주세페 베르디의 Il finto Stanislao, 오페라 하룻만의 임금님, Un giorno di regno, 이 같은 그 작품이죠. 그 중에서 서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베르디의 두 번째 작품이었고, 정말 하룻만의 임금님이라는 제목하고 정말 똑같게 하룻만 공연하고 정말 망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너무나 또 가슴 아픈. 웃기려고 이제 희극을 썼는데요. 근데 그때 베르디가 너무 슬픈 상황에 있었죠. 두 아이를 다 세상 떠나고 두 아이를 다 잃고 또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서 정말 고아가 되어버린 그런 주세페 베르디의 심정 정말 여기 이 오페라에 담겨 있어서인지 웃기지 못해서 그냥 하루 만에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 오버처 들었고요. 서곡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필하르모니카 델라 스칼라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엄계선 씨가 저의 첫 번째 애창곡 님이 오시는지 합창단 오디션 곡으로 불렀어요. 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합창단에 이제 이 님이 오시는지를 불러서 그 합창단 단원으로 뽑히신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금석 씨 가곡이 훌륭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목청 높여서 한번 엄계선 씨가 올려주셨고 강금석 씨 핑크 바지 입어본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영.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그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는 친한 형이 그 캐나다에서 그 사탕 장수를 하는데요. 형이 입으면 아마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사탕 파시는 분이 굉장히 매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류신아 씨 클래식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야구 잘 몰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또 클래식 잘하시는 것 같은데 류신아 씨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핑크색과 잘 맞는 색은 다양해요. 엄계성 씨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회색도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장일범의 솔선수범 제가 오늘 기대하는 레퍼토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4일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그날 이제 저녁 공연 7시에 열린 카운터 테너 리사이틀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공연을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봤습니다. 모든 공연을 다 봤는데 그러나 이 공연이 전혀 지치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 테너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 덕분이었죠. 이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정말 바로크의 향연이 또 펼쳐지고 다양한 곡들 많이 불러주었는데 그의 앨범 그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가 피아니스트 미하일 비엘 둘 다 이제 폴란드 아티스트거든요. 10년 전에 우리 같이 앨범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작품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낸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이제 컨템포러리 현대 작곡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이 작품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작품이 이제 헨리 퍼셀 영국의 바로크의 그야말로 가장 또 소중한 존재 헨리 퍼셀과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그리고 또 헨델도 이제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정말 그 마지막에 앙코르처럼 들어있고요. 헨리 퍼셀과 또 이 헨델에 집중한 그런 레퍼토리인데요. 먼저 감상해 보실 곡은 요 앨범은 이제 제가 그날 통영국제음악제 공연에서 사가지고 요 또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의 사인도 받았는데 헨리 퍼셀의 웨디푸스 작품 가운데서 나오는 Music for a While 잠시 동안의 음악입니다. 퍼셀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곡인데요. 17세기 후반의 영국 최대 시인이자 극작가인 비평가 존 드라이든하고 극작가 나다니엘 리가 연극 웨디푸스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인시덴탈 뮤직으로 부속 음악으로 헨리 퍼셀이 쓴 곡이죠. 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기 때 부모에게서 버려지고 성인이 되어 부모임을 모른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델포이의 신탁대로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가혹한 삶의 주인공 웨디푸스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 되겠는데요. 이 웨디푸스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데베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웨디푸스 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전을 찾았고 라이오스 선왕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지만 역병이 그칠 것이라는 신탁을 전해듣고는 진실을 밝히고자 예언자를 찾아가는데요. 눈먼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가 테베에 붙여진 저주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살해된 라이오스 왕의 혼령을 불러내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Music for a While 잠시 동안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복수의 새 여신 에리니에스의 한 명인 알렉토의 머리에서 뱀들이 떨어지고 죽은 자들을 결코 풀어주지 않을 그

뇌에 계속되는 채찍질 형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의 나날 속에서 음악만이 잠시나마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또 헨리 퍼셀의 What Power Art Thou? 당신의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The Cold Song, 차가운 노래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1691년에 헨리 퍼셀이 작곡한 세미 오페라 킹 아서, 아더왕 제3막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인데, 이 곡은 큐피드가 서리의 신 콜드 지니우스를 잠에서 깨울 때 부르는 노래로요. 추위에 떠는 듯한 현악기에 떨리는 반주, 베이스의 낮고 애절한 선율이 특징인데, 요 떨리는 현악기의 반주를 어떻게 피아노로 표현했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자, 먼저 헨리 퍼셀의 Music for a While, 그리고 두 번째로 What Power Art Thou? 자, 당신의 이 파워는 도대체, 이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카운터 테너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 미하일 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 What power art thou? 당신의 그 파워, 권력, 힘, 이것은 무엇인가요? The Cold Song 함께 들어봤고요. Cold Genius, 이제 차가운 정령을 깨우는 그런 노래였죠. King Arthur or the British Worthy, 이게 이제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인데요. King Arthur, 영국의 위인 또는 영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그 제목의 오페라. 존 드라이든의 극작에 의한 헨리 퍼셀의 작품 가운데서 들어본 곡이었고요. 또 그에 앞서서 Music for a While, 웨디푸스 오페라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존 드라이든하고 나타니엘 리가 이제 소포클레스

프랑스의 그 원래 비극에 의한 그 작품을 리브레토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불렀고요. 정말 헨리 퍼셀의 노래를 대단히 훌륭하게 불려주고 있는 그런 목소리의 이 소유자 야쿱 요셉 올린스키, 이 폴란드 출신의 카운터 테너, 요즘 뭐 전성기, 그의 최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피아노의 미하일 비일과 함께했습니다. 남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높은 음을 표현하다니 신의 선물을 받으신 듯하네요. 엄계선 씨도 올려주셨고요. 지난 주말 더 현대 르네상스 전시회에서 담아온 글입니다. 예술의 언어는 하늘에서 비롯되었으며 선택한 자연이 선택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거 좋은 문구 올려주셨습니다. 이해까지는 못 가더라도 느끼려 노력하면 괜찮겠죠 하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자, 여기 이제 피아노를 친 미하일 비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바로크의 어떤 해석에 가장 뭐 그 최고의 버전을 뭐 전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로크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한다나 또는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이 통용되고 채택될 수 있는지 또 오늘날에 또 청중의 느낌도 함께 담아서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부른 곡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아주 헨델의 또 유명한 곡인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이 곡이 되겠습니다. 만약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라면 이라는 곡인데요. 자, 사랑과 결혼에 대한 희곡 12th Night, 셰익스피어의 12야 1막 1장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일리아의 그 듀크 오르시노는 아름다운 여인 카운테스 올리비아 백작 부인을 사랑하죠. 짝사랑하죠. 하지만 이 올리비아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듀크 오르시노의 사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검은 면사포를 쓰고 7년 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냥도 마다하고 악사들을 불러 음악으로 이 올리비아 콘테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달래는 이 주인공, 자, 듀크 오르시노, 이 오르시노 공작인데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올리비아에게 집착하는 오르시노, 상사병으로 괴로워하는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올리비아와의 사랑을 꿈꾸는 것이고요. 이 듀크 오르시노 공작은 결국 올리비아하고 이름은 좀 비슷한데 비올라라는 여자, 올리비아하고 굉장히 스펠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올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르시노 공작이 하인들과 악사들에게 노래를 연주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음악을 멈추게 하고 사랑에 대한 자신의 탄식을 늘어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이제 처음 들으실 곡이 이거의 이제 세 번째 버전이고요. 그래서 조금 길고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 들으실 버전이 첫 번째 이제 Music Be the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첫 번째 버전이 되겠는데요. 자, 이 곡을 함께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헤베닝햄의 이제 시로 이루어진 헨리 퍼셀의 작품, 야쿱 올린스키의 카운터 테너 음성과 미하일 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헨리 퍼셀, 영국을 대표하는 바로 그 시대의 이 작곡가, 뭐 압도적인 그 성공을 거두었고 영국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작곡가이죠. 헨리 퍼셀의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그 첫 번째 버전과 세 번째 버전, 이렇게 지금 들으신 짧은 버전이 이제 첫 번째 버전이고요. 세 번째 버전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헨리 헤베닝햄이 이제 그 가사를, 그 리브레토를 쓴 그런 작품을 또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 오늘 같은 날 운전하기 좋은 날이에요. 강금석 씨 운전 연습하고 계시다고요. 이순남 씨 느긋하게 유쾌한 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또 신영숙 씨, 야쿱 요제프 오를린스키, 역대급 어려운 이름이네요. 잊어버릴까봐 메모장에 써놓았어요. 멋진 카운터 테너 또 한 명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근데 요 우리나라 공연할 때는 가운데는 빼고 야쿱 오를린스키 이렇게 공연했거든요. 근데 그 이 앨범에는 전 그 풀네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 그래서 야쿱 오를린스키라고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금석 씨, 저는 헨델의 셀세의 라르고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곧 나옵니다.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오를린스키 공연을 인천 아트센터에서 봤어요. 9463 쓰시는 분. 오, 저 완전 반해버렸어요. 대단한 음악가. 그렇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앙코르 할 때요. 이분이 갑자기 막 그 덤블링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와, 원래 그건 아크로바틱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신체도 아주 그냥 건강하고 대단히 이 애틀레틱한 그런 면모도 갖추면서 노래도 잘하는 이 야쿱 오를린스키였습니다. 자, 헨델의 세르세, 이 오페라 가운데서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 초록빛 그 하늘, 그 초록빛 그 나무 그늘 아래 이러면서 첫 번째 나오자마자 일막에서 이 곡을 부르죠. 옴브라 마이 푸, 디 베제타빌레. 자, 이 초록빛 나무 그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멜레, 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세멜레 2막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Wherever you walk, 그대가 걷는 곳마다는 이 3막 오페라 중에서 2막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테너 아리아인데 주피터, 이 제우스가 세멜레에게 느끼는 깊은 사랑과 찬사를 목가적인 선율로 표현한 곡입니다. 세멜레는 참 많은 여인을 사랑한 주피터는 참 많은 여인을 사랑하죠. 자, 이 두 곡을 함께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 카운터 테너와 미하일 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세멜레 가운데서 2막의 주피터의 노래 Wherever You Walk, 세멜레 당신이 어디를 가건 간에 전원에서 또 세멜레를 찬미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노래하는 주피터. 아 참 그 사랑꾼 주피터의 모습을 들으셨고요.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하다니. 자 그리고 세르세 그 세르크세스 왕의 노래 Ombra mai fu di vegetabile, 초록빛 나무 그늘. 자, 이 Ombra mai fu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지금의 이제 이란입니다. 자, Ombra mai fu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야쿱 요셉 올린스키 카운터 테너 그리고 피아노의 미하일 비레 연주로 들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앙콜처럼 이 곡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인간 소망과 기쁨의 예수, 이 곡을 끝곡으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바흐 작품 번호 147. 여기는 이제 어레인지를 편곡을 피아노 편곡을 미라 헤스가 또 했고요. 카운터 테너 야쿱 요셉 오를린스키와 피아니스트 미하일 비레 바흐 연주도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여기 오늘따라 그 이 좀 노래가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윤은구 씨, 발성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퍼셀도 그렇고 이 곡 역시나 그동안 들어왔던 느낌과는 많이 다르게 들립니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피아노 반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그 기악 반주들과 좀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피아노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자, 강금석 씨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음악 감상하며 비행장 산책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니 비행장에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덴버인가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비행장에 그 난입을 했다가 큰 사고가 비행기랑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 났으니까 비행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멘트를 하게 될 줄은, 비행기 조심하라는 멘트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강금석 씨 또 건강하게 산책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소망의 기쁨 예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쿱 요셉 올린스키 카운터 테너와 피아니스트 미하일 미일의 If Music 앨범,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다양하게 헨리 퍼셀과 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콜로 미하일 미일 혼자 연주한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인간 소망의 기쁨 예수, 아마 옆에 야쿱 요셉 올린스키가 앉아서 이 곡을 잘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곡까지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이 곡은 바로 그 바흐의 칸타타 147번, 바흐 작품보도 147에 그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이 곡에서 함께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즐겨주셔서 끝까지 또 함께 많은 분들 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Salve!
1: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GPBC 정호종합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재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사 간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합의 쟁의 행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2시 53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차 사후 조정 후 취재진과 만나 성과급 상한 피지 투명화와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서는 위법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채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도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 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0: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 마련에 대해서는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티지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2차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던 사후 조정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사후 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에도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합의 없이 사후 조정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총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산정 방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4천 명, 0.3% 증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5만 2천 명 증가한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 50대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 4천 명 줄어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률은 63%,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7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3.7%로 1.6%포인트 하락해 2025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이 있었던 2005년 9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에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원유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에 왔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틀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6분 주황산 주봉에서 용연

0: 폭포 방향으로 400m 떨어진 능선 사이 협곡에서 실종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는 지난달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 화재 예방 안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3억 1,300만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화재 예방 안전 추진단을 구성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전체 입주업체 중 20.3%에 해당하는 2,100여 개소를 우선 점검합니다.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지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 실행 단계에 돌입해 2027년 10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 일반산단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AI 데이터 센터는 5,500억 원이 투입되는 4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센터는 다음 달 착공해 내년 9월에 준공을 거쳐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른 비수도권 상업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2, 3년 빠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1단계 40메가와트 규모에 이어서 2단계로 네오 AI 클라우드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2026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으로 농어가 95곳에 79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어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데 설비 용량은 100kW까지며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4천만 원입니다. 상환은 6개월 거치 후 11년 6개월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구 도시관리본부 달성습지관리소가 오늘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달성습지 생태학습원에서 달성습지 기획특별전 순환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달성습지가 지닌 역사적 예술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폐품을 활용한 정크아트와 뉴미디어, 설치 미술을 결합한 융합 전시로 마련합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모든 것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로 자연과 물질, 생명과 기술, 폐기와 생성이 순환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이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제22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종묘 제례악을 선보이는데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수반됐던 음악과 춤으로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종묘 제례악은 국가 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1984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완결된 종묘 제례악을 무대에 올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4.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름1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42일째 감다살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에헤이 거참 알잘 닦갈센 안 되겠어? 가뿐 싸잖아. 에휴 이게 다 습을 떼지 뭐.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알잘 닦갈센 가뿐 싸 습을 떼 이 외계어 아니고 줄임말들인데요.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줄임말들 그때그때 우리가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대화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요. 쟤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쉽죠.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또 괜히 위축되고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얼른 남들 몰래 검색해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줄임말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말이죠.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김예진아의 가뿐싸 듣고 왔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 문을 열면서 줄임말들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좀 해석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이 첫 곡으로 들었던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스불제, 이 스불제 제가 어제 피디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단어였는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이죠. 아, 내가 일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나한테 다가올 때 아, 이거 너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라고 해서 스불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감다살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감다살도 줄임말이죠. 이 감다살은 감각이다 살아있다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약간 센스 있는 답변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감다살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줄임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즐겨 쓰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게 한글 파괴냐 아니면 세대의 변화냐 이런 여러 입장이 있긴 한데요. 세대 내부에서는 사실 이 줄임말들을 통해서 유대감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 강용인의 빵집도 내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줄임말들 함께 우리끼리 쓰는 용어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빵집에 출석했어요 라는 말, 신부님 저 빵 출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줄임말들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모르는데도 쓰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대학교 이름들도 줄여서 쓰는 대학교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세대 많이 아시죠? 이 연세대는 연희세브란스 대학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줄임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줄임말을 몰라서 당황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줄임말을 통해서 우리끼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줄임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용디에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후 18개월부터 80 넘은 어머니까지 우리 신신우 씨네 함께 하시니까요. 이 빵집 진정 용디가 오늘의 줄임말들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감에 따라 잘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 피디님이 검색 찬스 해주실 거예요. 2037님께서 아뿔싸는 아는데 가뿐싸는 몰랐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037님 나이가 약간 짐작될 것 같은데 아 아뿔싸 아 이 단어 많이 쓰죠. 가뿐싸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류채칠리아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줄임말을 잘 몰라서 검색한 적 있어요.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줄임말이나 신조어 많이들 검색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 신부님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뻑가충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버스카드 충전한다라는 네, 그런 단어고요. 신부님 왜 자꾸 검색 안 해보시고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그래서 핑프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이 핑거 프린세스라는 뜻인데요. 이 검색하지 않고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너는 손가락이 공주님이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핑프라는 단어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참 많은 줄임말들이 있는데 이 줄임말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우리가 긍정성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 안에서 그런 친밀감과 또 이 내부적인 그런 결속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좋은 효과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 굽고 있는데요. 수요일엔 빵 먹자와 함께합니다. 사실 이 빵 먹자도 역시 줄임말인데요.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빵 먹자라는 코너 이름을 정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하고 있는 우리 수도자들, 사제들과 함께 성소에 대한 이야기와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까지 나누는 19금 인터뷰 풀어볼 텐데요. 우리 빵 먹자 세 번째 주인공은요, 저 멀리 제천에서부터 달려오신 원주교구 의림동 성당 주임 신부님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신부님이신데요.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대중대중 김대중 신부님과 함께 2부까지 라디오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강경민의 빵집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비아님께서 줄임말 열심히 배워서 사오정 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줄임말은 정말 눈 감았다 뜨면 순식간에 너무 많은 줄임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줄임말 왜 이렇게 많이 줄이냐, 그래서 이걸 별다줄이라고 또 줄이더라고요. 별걸 다 줄이네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게 많아. 근데 우리의 어떤 언어 습성, 그리고 점차 우리가 이렇게 SNS 활용하고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꾸만 더 줄이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류신아님께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류신아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행복하네요. 사실 이 줄임말의 원조는 우리 신신우신이지 않을까. 우리 36년 전부터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줄여서 신신우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왔는데요. 이 가톨릭 평화방송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세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또 초월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들을 가득 채워오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신신우신, 크, 누가 이름 붙였는지 너무나도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이름인 것 같네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출석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신부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부님 또 이런 음악이 땡기네요 라는 여러분의 편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세의 마그네틱 듣고 오실게요.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우리 빵집 가족분들 보통의 일상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전해주세요. 빵집만의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여러분들께 직접 배송해 드릴게요. 6649님께서요. 신부님 예전에도 줄임말은 있었어요. 동네 오빠들이 저를요 옥떨매라고 불렀는데요. 알고 보니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못생겼다는 뜻인 걸 알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추억이죠. 그 오빠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옥떨매 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라니 이 약간 동네 오빠들의 짓궂은 장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그때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또 아 왜 이렇게 나 자꾸 놀려 라는 마음이 들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또 별명이 있었구나 그런 또 추억으로 남게 되기도 하죠. 우리 6649님께서 그때 그 기억을 돌아보면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약간 줄임말을 통한 별명 있으셨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 줄임말과 관련된 노래 하나 전해드릴게요. 주엔이 부릅니다. 소확행.

0: 소확행 같은 제목의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주엔 그리고 리얼보이스 아카펠라로 소확행이라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별사랑해님께서 노래 참 달콤한콤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소확행 이것도 역시 줄임말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작지만 그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택할 때 이 소확행이라는 표현 사용하는데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나는 신신우신 듣는 그런 확실한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할 때도 소확행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알고 있는 줄임말, 또 우리 강용인의 빵집만의 신조어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또 중껑마라는 아주 좋은 이 줄임말도 있는데 중껑마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결과에 있어서 실망하고 부족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바람들, 꿈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중껑마 신신우신과 함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신신우신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감다살 신신우신 지금 시간 12시 42분 2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또 때로는 지나친 줄임말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너무 줄이지 말고 길게, 아주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어떤 강일까요? 오늘 퀴즈에 대한 정답도 좋지만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받을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길면 길수록 좋은 강 무엇일지 보내주세요. 그럼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 신신우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 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100년의 신명을 깨우는 전통 연인극 광대에 우리 신신우씨 가족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광대 공연 직접 보고 왔는데 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인공분들 저희가 특별히 다음 주에 신신우씨네 모실 이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너무나도 신명나고 마음이 뛰는 이 전통 연인극 광대. 오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를 하고요. 다섯 분께 총 1인당 2장씩 초대권 드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실명 성함과 사연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이 다음 주 신신우 씨네 모시는 이 광대 주인공들 두 분 너무나도 기대되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무슨 강일까?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나가겠습니다. 노래 안에 정답이 또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임영웅과 영웅, 임영웅과 영탁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행운을 드립니다.

0: 임영웅과 영탁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행운을 드립니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길면 길수록 좋은 강, 어떤 강인지, 와 정말 재밌는 정답과 오답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7999님께서 길수록 좋은 강은 휴강, 공강 항상 듣기만 했는데 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저는 학교에서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의 용디 마음에 아주 쏙 들어갔습니다. 와 우리 799님 이 기발한 정답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또 선물 우리 799님께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박수 네 1074님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죠. 길면 길수록 좋은 강 건강이 너무나도 좋고요. 1151님께서는요 호강이 아닐까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와 호강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이 가정의 달에 맞아서 또 딱 맞는 그런 답이 아니었나 싶네요. 1500님께서는요 길면 길수록 좋은 강 나일강이 아닐까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또 길면 길수록 좋은 강 너무 많죠. 나일강, 한강 여러 가지 강들이 있을 것 같네요. 퐁퐁 김재님께서는요 강강술래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게 저는 진짜로 좋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우리의 또 신나는 마음들 춤으로써 강강술래 하면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그런 또 모습이 그려지네요. 0988님께서 노래 너무 신나요. 만수무강 드리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또 정답을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정답 만수무강이었습니다. 우리 5903님께서도 정답 만수무강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평화로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재밌는 오답들 그리고 딱 맞는 정답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니까 저도 막 흥이 나네요. 오늘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려야겠죠. 7999님, 1074님, 0988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7999님, 1074님, 0988님께서는 오늘자 신신우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비밀글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실명, 성함 남겨주세요. 우리 바다의 별 엘리님께서 배드로 신부님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밖에 오셔서 2부를 함께할 준비, 몸풀기 벌써 하고 계시네요. 잠시 후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주님의 빵 덕후들의 그리스도의 빵덕 일기 함께 하겠습니다. 원주교구 의림동 성당 김대종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우리 신부님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제천부터 먼 길 다녀오신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이 부른 햇볕 정책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입으로 건너오세요.
1: 따뜻한 5월 햇볕처럼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버둥이 내 사랑은 버둥이뿐 그래서 나는 바보 멍청이

check it out. 그대로 잊고 내 몸에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사랑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 끝없는 도전의 응전. 그대를 사랑해서 생긴 불행을 세자면 많이 없고 행복은 손꼽아 세워도 몇 개 없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랑 단지 막 꺼주기 뿐. 그래서 나는 바보 뭐.

0: 퍼주기 퍼주기 퍼주기 퍼주기 퍼주기 내 사랑은 퍼주기 그래서 나는 바보 멍청이 따뜻한 5월 햇볕처럼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주인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요, 생활성과 노래패 4가 부른 베네딕 가무스 도미노였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아침이 시작이 되면 눈 뜨자마자 바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가 바로 이 베네딕 가무스 도미노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주님을 찬미합시다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명이 이렇게 베네딕 가무스 도미노라고 외치면 다른 신학생들이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뜻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 뜰 때부터 자기 직전까지 하느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이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제이 오르카님께서요, 아 마음이 너무나 벅차네요, 이 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 용디가 마음에 딱 드는 노래 잘 선곡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글리텐님께서,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 영상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능을 몰빵하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우리 미리네 코치님께서, 대통령님과 동명이인인 신부님께서 오시다니 인사 올립니다 라고 우리 희망코치 장경배상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셨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 유튜브와 이 빵톡창이 아주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님께서, 김대중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께서는 저와 성씨가 같고 제가 좋아하는 가톨릭 성인의 세례명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부터 신부님께 정이 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 이렇게 또 내적 친밀감을 함께 나누시는 신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요일엔 빵 먹자,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이 자녀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이 오늘 함께 해주시는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과 반갑게 환영 인사 나눠주시고요, 묻고 싶은 이야기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0: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수요일엔 빵 먹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는야 전하제일 주님의 빵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주님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수요일엔 빵 먹자. 이 시간에는 딥하고 또 힙하게 매 생명의 빵을 먹고 나누는 우리 시대의 사제들,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그 세 번째 주자, 원주교구 의림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대중대중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이 신신우신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5: 별 말씀을.
0: 우리 소아대리사님께서 원래 잘생기셨는데 오늘 더 빛나세요,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교구 사제소품 받은 지 16년차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의림동 성당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신신우신에 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0: 와,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박수 엄청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지인이님께서 아니 원주교구에 이런 멋진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본당 신자분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5: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배영옥 베로니카님께서 감탄사 우와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부님의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처음은 아니시죠?
5: 네, 뭐 우리가 주일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신자분들께 인사도 드렸고 특별히 중세 라이브나 뭐 네. 둘레특강이나 거기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라 제가 사실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오늘도 여기에서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0: 아, 신부님의 이 이야기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라디오 생방송 출연은 오늘이 처음이시죠?
5: 네, 생방송은 처음인데 제가 네. 처음으로 방송을 했을 때가 이게 TV 방송이었는데 네. 중세 라이브가 라이브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 그때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좀 연습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편하게 또 우리 신부님이 또 편하게 해주시고 또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0: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아주 깊은 딥톡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의 문님께서 신부님 너무 멋지십니다. 목소리도 대박이십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5: 근데 저번 주에 네. 우리 이호 신부님, 네네네. 그 승규 신부님께서 이렇게 딱 그 방송을 들었는데, 저런 목소리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또 이런 반응을 또 보여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문님. 네. 네.
0: 우리
5: 감사합니다.
0: 3호로 나와주신 김대중 신부님의 목소리도 너무나도 대중적이고 아주 좋은 목소리입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맑음님께서도 목소리가 세상 좋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송TV님께서도 베드로 신부님 음성이 완전 성우 목소리입니다라고 보내주신 걸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김대중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 이 강용인의 빵집 신신우 씨네 원주교구 신부님을 또 모시게 된 건 처음이라서 우리 원주교구 소개와 자랑도 좀 부탁드릴게요.
5: 원주교구는 이제 강원도 이남 네. 지방과 충청북도 이북 지방 단양 제천까지 그래서 좀 면적은 좀 넓습니다. 네. 면적은 넓고 신자 교우분 수는 약 8만 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본당은 54개 본당이 네. 있고요. 주교님 두 분 포함해서 사제들이 128명이 지금 사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최영업 신부님 묘소가 네. 있는 배론성지,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가 있는 배론성지와 풍수원 성당, 용수막 성당, 신앙의 유서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네. 원주교구고요. 그리고 1965년도에 교구 설정이 돼서 지학순 주교님이 초대 교구장이었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화의 정말 상징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구가 원주교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촌, 농촌, 탄광이 다 있는
0: 와 그러네요.
5: 네, 그런 교구가 저희 원주교구입니다. 그래서 원주교구 신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과 기쁘게 살려고 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교구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예. 네. 다양한 지형이 함께 있는 그런 바탕 안에서 정말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네. 그런 또 따스한 교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5: 그렇습니다.
0: 아, 너무나도 이 좋은 교구인데요. 우리 신부님과 함께 사적인 토크도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0: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빵 먹자, 정말 주님의 빵을 덕질하는 그런 분들을 모신다라고 했는데
5: 네.
0: 신부님 요새 나 이런 거 좀 빠져있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라는 덕후 기질 좀 있으신가요?
5: 덕후라기보다 요즘에 제가 의림동 성당에 지난 8월에 왔습니다.
0: 네.
5: 8월에 왔는데 신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런 것들은 사실 있어요. 주일학교 요즘에는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0: 네.
5: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주일학교 학생이 3명, 4명.
0: 와.
5: 예. 근데 이제 의림동 성당이 원주교구 안에서도 좀 큰 본당이긴 한데 3명, 4명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좀 아이들한테 조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냥 마음을 다 했었어요. 마음을 좀 저희 보좌 신부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보좌 신부님의 그런 일이 있지만 근데 아이들이 점점 성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그 아이들 보는 낙이 있어요.
0: 네.
5: 요즘에
0: 거의 10배 뻥튀기가 된
5: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미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막 달려와가지고 신부님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요즘 살아가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예. 주일학교 뭐 예를 들자면 싱싱카가 있는데
0: 네네.
5: 싱싱카가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 보좌 신부님 사주신 거예요.
0: 네네.
5: 그거를 막 바퀴를 고쳐 쓰고 막 이렇게 분리되고 막 망가진 거를 계속 타고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싱싱카를 그 킥보드를 이렇게 사줬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0: 네.
5: 싱싱카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탔더라고요.
0: 아껴서
5: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0: 네.
5: 그래갖고 아 그런 모습 보면서
0: 네.
5: 아 정말 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예수님 같고 정말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그 친구들 때문에 살고
0: 네네.
5: 있습니다.
0: 요새 네. 신부님의 관심사는 신앙 공동체가 커가는 재미, 이 아이들이 정말 성당에서 웃음소리가 커지는 재미로 이렇게 또 살펴보시는 거네요.
5: 네, 와, 아이들입니다.
0: 너무나도 이렇게 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소백사님께서 원주교구 최양업 신부님 묘소가 있는 배론 성지 자랑합니다라고 또 네, 원주교구 자랑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혜란님께서 저는 의림동 성당 예비 신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5: 아이고, 네, 저한테 교리를 받고 있는 네.
0: 예비 신자분들 또 의림동 성당 분당 신자분들 네, 정말 네. 빵집 청취자분들까지 사람이 가득 가득한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아이들의 그런 목소리 들으시면서 행복한 분당 생활하고 계시는 이야기 함께 들었는데 과연 신부님은 어쩌다가 신부님이 되셨는지 네. 그리고 그러한 신부님의 성소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더 딥하게 들어가 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같이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가요?
5: 네,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임선의 아네스 네. 자매님께서 부르신 그 얼굴이라는 그런 노래를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의림동 성당에 오기 전에 영산 성당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좀 자매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힘을 많이 주셨고 또 건축에도 또 도움을 많이 주셨고 성당을 좀 아름답게 목소리로 이렇게 꾸며주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 사랑하는 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가사를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곡인데 한번 우리도 사랑하는 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청취자님들하고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네, 얼굴 소프라노 임선의 목소리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소프라노 임선혜 아니스의 목소리로 얼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성소자들의 쫄깃한 성소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세 번째 주인공 우리 제천의 명소 원주교구 의림동 성당 주임 신부님 김대중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는 분들 얼굴 그려보셨나요? 아, 이 노래 또 들으니까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분당 아이들의 얼굴이 좀 그려지셨나요?
1: 네. 네. 뭐 분당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육관에서 어르신들이 네네. 지금 이걸 듣고 있어요. 같이.
0: 다 같이 모여서.
1: 네. 저희 네. 보좌신부님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어르신들 얼굴도 이렇게 그려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0: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당 어르신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아침에 이렇게 잠깐 뵀었는데요.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 우리 신부님 잘하실 수 있을 건데 뭐 걱정하신 것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본당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와 우리 조수정님께서 좋아하는 우리 노래네요. 선곡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네. 딱 짚어주셨네요. 예송님께서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미사 시간에 웃음소리가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신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 야, 어제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저녁 미사를 하는데 네.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제 할 줄 알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만 목소리가 이제 큰 거예요. 다른 데는 아직 잘 모르는데 네네네. 주님의 기도를 이제 아는 게 나와가지고 다 같이 하는데 야 이게 천국이 아닌가 미사하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우리 신자분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혜정님께서 이번 어린이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부님 사비로 방방이를 설치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트램펄린을
1: 네, 트램펄린을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0: 와...
1: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리는 안 하고 그거 하러 간다고. 그래서 요즘 조금
0: 네.
1: 근데 미사 전에도 이제 네. 그걸 계속 하다가 네네.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미사를 들어오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당에 오고 싶어하고 계속 오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제 교리는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해줘도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노래방 기계를 사줬어요.
0: 와.
1: 코인 노래방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네네네. 또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성당에 와서 조금 예수님하고 더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0: 네. 저도 이제 붕어빵 네. 기계 가지고 야. 아이들 붕어빵도 네. 구워주고 본당에 인형 뽑기 기계도 설치해가지고 또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당에 더 많은 장비들이 늘어나기를
1: 이번에 인형 뽑기 이제 네. 갑니다. 저희 본당도 와. 신부님이 아까 얘기를 듣고 네. 인형 뽑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아이템 추가 네. 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0988님께서 신부님의 덕질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신앙학교 생활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그러면 신부님의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그 이야기 아주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 자 사제의 꿈은 언제부터 품으셨는지 내가 왜 사제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0: 네.
1: 한번 2박 3일 정도 풀어야 되는데 뭐 짧게 이렇게 풀자면 사실 뭐 가톨릭 둘레특강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저희 이제 집이 저희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쪽 팔이 없으신데 청와대 경호원이셨다가 이제 사고로 팔을 잃으셨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원주로 이제 오셔서 돼지 농장을 크게 하세요. 그 한 팔로 일구셨는데 IMF 때 그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때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근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뻥튀기 기계를
0: 네네.
1: 이제 사 가지고 오신 거예요. 뻥튀기 기계를 사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춘기 때잖아요.
0: 네.
1: 근데 아버지가 한쪽 팔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시골을 막 돌아다니면서 네.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뻥튀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고 비참하고 제가 이런 상태였는데 식사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거 상호 명언 말하면 안 되죠.
0: 네.
1: 무슨 탕면
0: 네네네.
1: 그거를 제일 싸잖아요.
0: 네네.
1: 그거를 어떻게 사가지고 두 개를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끌어들였어요. 용소막 성당 앞입니다. 그게 용소막 성당 앞에서 어린아이 아버지랑 뻥튀기를 하고 있다가 점심 식사를 딱 대접을 했는데
0: 네.
1: 아 뭔가 쎄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근데 저기를 봤더니 누가 봐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지예요.
0: 네네.
1: 그 시골에 남루하게 복장도 남루하고 머리는 다 막 산발은 하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아 좀 느낌이 안 좋았죠. 이쪽으로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을 했어요. 제가.
0: 네네.
1: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와서 좀 라면을 같이 먹자.
0: 네.
1: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냄새도 너무 심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뭐 한 젓가락 정도는 이렇게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그 라면 두 개를 네.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그때 터진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이게 뭐냐 사업은 망하고 정말 내가 지금 뻥튀기를 아버지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거지한테 그 제 소중한 라면을 아들은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막 따졌었어요. 따졌는데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아까 그 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0: 네.
1: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거지로 나타나냐고.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거지는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전지전능하고 뭐 세상을 창조하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분인데 거지로 나타난다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중학교 2학년인데 성당에 가서
0: 네.
1: 5일을 갔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고작 중학교 2학년인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예수님한테 욕도 하고 감히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하다가 졌어요. 제가
0: 예수님한테
1: KO. 마지막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0: 네.
1: 그 거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0: 오.
1: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구교 집안이니까.
0: 네.
1: 근데 어머니는 이제 시집 오려고 세례를 받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시집을 오려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0: 그렇죠.
1: 저랑 예수님이랑 싸웠잖아요.
0: 네네.
1: 어머니랑 이제 예수님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당에 가서 막 몇 달을
0: 네.
1: 안 됩니다. 막 맨날 눈 퉁퉁 붓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0: 이긴 사람 못 봤어요.
1: 이긴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거를 이제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목표로 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준비를 했죠.
0: 네.
1: 예, 본격적으로 신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0: 야 네. 우리 거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나고
1: 네.
0: 그래서 내가 그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네. 이런 마음이 또 드셨다. 너무나도 이렇게 또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네.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교 생활도 하시고 사제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또 힘듦들과 또 기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1: 네, 네.
0: 이 사제가 딱 이렇게 되실 때까지 기억나는 그런 마음들 있으신가요?
1: 우선은 제가 신학교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0: 네.
1: 시험을 볼 때 제가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네. 신학교에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면접을 보시던 네. 분이 지금 뭐 방송을 나중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수원교구장이신 이용훈 주교님이셨어요. 이용훈 주교님이 내년에 오라고.
0: 네. 어? 다시 와.
1: 어, 다시 와.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재수를 해야 되는데 막노동판으로 가요. 막노동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신학교의 꿈을 꾸었고 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차기 일을 하고 독서직을 받잖아요.
0: 네.
1: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0: 어?
1: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그때 위기였어요.
0: 네.
1: 아 이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고민을 했죠. 저는 어머니도 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겠다.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겠다. 이래서 교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0: 네.
1: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이 교수 신부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끝이에요.
0: 나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1: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즉시
0: 네.
1: 뭐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 너 나가서 훌륭한 평신도로 살아 이런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좀 이제 욕 먹기 싫어가지고
0: 네.
1: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좀 착한 신부님한테 갔어. 착한 교수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신부님 보시다시피 저는 독서할 때 말도 못하고.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듭니다. 신학교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제 머리를 그 네. 신부님 그 착한 신부님 네. 머리 빡 때리시면서
0: 꿀밤을, 네.
1: 꿀밤 정도가 아니라 그냥
0: 네.
1: 진짜 너무 아팠어요.
0: 네,
1: 정신 차리라고 딱 머리를 치면서 교회가 너한테 서품을 준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0: 야.
1: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나왔죠.
0: 네.
1: 그리고 부제품을 받고 사제품을 받기까지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0: 네.
1: 이제 좀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데 부제품을 받고 50일 뒤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네.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리시고 난 다음에 원래는 한 달밖에 못 사신다 그랬는데 제 사제 서품을 보시려고 엄마
0: 네.
1: 억지를 부르시더라고요.
0: 예,
1: 나는 아들 사제 서품을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부제품을 딱 보시고 아 이게 굳이 여기에서 볼 필요가 없구나 이걸 느끼셨나 봐요.
0: 네,
1: 부제품을
0: 네,
1: 보고
0: 네.
1: 그리고 하느님 곁에 가서 사제 서품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을 하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부제님 제발 착한 목자로 살아주세요. 신자들에게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0: 네.
1: 그 덕분에 제가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제 서품을 받고 난 다음에도 목소리가 나와야지 뭐 미사를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 막 정말 이제 그 거지로 나타난 예수님 왜 나한테 예수님이 거지로 나타났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 미사를 할 때였어요.
0: 네.
1: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성부와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0: 네. 아이고.
1: 성자와 했는데 또 목소리가 안 나와. 아,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네.
1: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그때부터는 이제
0: 네. 자연스럽게
1: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0: 네.
1: 그냥 막 입이 터져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런 기적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나중에 실패했던 부분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네네.
0: 우리 신부님의 이야기 김지혜님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셨어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그 많은 어려움 끝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벌써 돌이켜 보면 서품 받은 지 16년의 시간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의림동 성당까지 오셨는데 아니 또 이 사목 생활 역시도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하고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 이제 영산 성당 성전 재건축 이렇게 건축 마치시고 지금 또 의림동 성당 복원 사업 중이신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의림동 성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영산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주임을 나가서 이제 거기는 뭐 아무도 없던 곳이니까 교촌이었고 성당을 지었어요. 교우분들의 이제 도우심 덕분에 전국에 계신 교우들 덕분에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의림동 성당이 맨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사실
0: 네.
1: 제가 거기도 신학교도 재수를 했지만
0: 네.
1: 의림동 성당도 재수입니다.
0: 성당을 네. 어떻게 재수를 하죠?
1: 제가 의림동 성당에서 보좌신부 시절을 지냈습니다. 62년이 됐는데 62년 네. 역사 동안 가장 오래된 보좌였어요.
0: 네,
1: 3년을 했어요.
0: 임기를 3년을
1: 네, 3년을
0: 하셨는데?
1: 했는데 주임님께서 작년 8월에
0: 네.
1: 또 의림동 성당으로 주임 이번에는 주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다 알잖아요. 신자들을
0: 그렇죠.
1: 너무나도 잘 아는 신자들이었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62년이 됐잖아요.
0: 성당이
1: 62년이고. 여기가 이제 문화재예요.
0: 네.
1: 논밭밖에 없었던 그 제천 한 가운데 독일인 선교사셨던 알빈 슈미트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거기에다가 최신식 그때 당시에
0: 와.
1: 전쟁 끝나고
0: 네네네네.
1: 그 신식의 그 건물을 이렇게
0: 지으셨군.
1: 지으신 네. 거죠. 신자들의 그런 도움으로. 근데 그게 지금 봐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겉으로 봤을 때 이야 끝내준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62년 동안에 이제 그 세월이 이제 핥히고 간
0: 그렇죠.
1: 자리가 있고
0: 네.
1: 붕괴 진단을
0: 네.
1: 받게 됩니다. 붕괴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일부 건물 부속 건물을 아예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요.
0: 네네.
1: 일부분이 이제 붕괴 진단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있을 때 제가 뭐 몇 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있을 때 무너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영산 성당도 짓고 왔고 이제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음 신부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신자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착한 목자로 살고 있냐? 너는 그렇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사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신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원이 중요하니까 복원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 지금. 계속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좀 후원 구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계세요.
0: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보좌로 계시던 본당에 재수를 해서 다시 주임으로 가시고 어떻게 보면 큰 소명이 또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1: 관심?
0: 관심.
1: 그리고 사랑?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의림동 신자들은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본당 사무실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 저한테 필요한 거는 관심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우리 또 의림동 성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그런 후원과 도움들이 너무나도 큰 마음씀이잖아요. 그래서 본당 사무실로 또 의림동 성당 사무실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또 많은 이렇게 도움과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또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느님 나라의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싶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0: 두근두근 안예스님께서 눈물로 들었습니다. 신부님 처음 뵙지만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오구구님께서 신부님 저는 세례받은 지 26년째인데 아직도 미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것 또한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또 어떨까요? 이렇게 성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기도도 하시고 주님도 만나실 수 있는 거겠죠?
1: 그렇죠. 특별히 의림동 성당은 뭐 의림동 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성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교의 제천 지역이 선교의 보고예요.
0: 네.
1: 가장 중심이 되는 본당이고 그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런 모습들이 성당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오구구님은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물이 그냥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위로를 받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날 수 있는데 주님의 은총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소리는 뭐죠? 네, 이 소리는 바로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부님과 나누는 시크금 토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네, 네.
0: 지금 제 앞에 19개의 캡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캡슐 안에는 신부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담겨 있어요. 신부님께서 직접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1: 이게 진짜 뭐 한 3, 4개 갖다 놓고 그런 척하는 줄 알았는데
0: 아닙니다.
1: 네. 진짜 19개네요.
0: 네,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신부님 한번 까주시고요.
1: 제가...
0: 네, 과연 우리 신부님과 나눌 시크금 토크의 주제 무엇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묵직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1: 세 가지나요?
0: 네. 예수님께 질문을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다면 어떤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1: 첫 번째로는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0: 아, 모든 신앙인들의 네. 가장 네. 원천적인 질문이면서
1: 네.
0: 나의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네요.
1: 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 뭐 답은 알고 있는데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의림동 성당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0: 네. 네. 어떻게 보면 나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이자 한 사제의 질문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의림동 성당 공동체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부님의 이 질문 세 가지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본당 신자분들 향한 약간 찐 사랑이 느껴지는데 저희 19금 토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 순발력이 없어서.
0: 네네. 과연 다음 질문은
1: 진짜 이거 찐이네요.
0: 네네네네. 근데. 어떤 걸 뽑아주셨을지
1: 미리 알려줄 줄 알고.
0: 와, 아주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으신가요? 이불킥했던 이 기억은 지우고 싶다.
1: 이불킥까지는 네. 아니고 신학교가 떨어졌을 때.
0: 아, 네.
1: 그때는 정말 지옥 네. 같았어요.
0: 오... 네.
1: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 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가지고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 신학교 시험을 봤을 때 더 잘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한번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0: 네.
1: 뭐 그 정도?
0: 네. 신학교를 재수했지만 사실 의림동 성당에서의 신부님의 지금 사목 생활도 새로운 기회.
1: 그렇죠.
0: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왜 여기로 다시 예수님이 나를 의림동 성당으로 다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0: 네.
1: 시간이고 더 잘할 수 더 잘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죠.
0: 어쩌면 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님께 이 다시라는 키워드를 또 이렇게 선물로 또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네, 네. 0877님께서 영산 성당 건립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의림동 성당 건축에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배 지카리아 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과 기도 우리 의림동 성당을 향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마치시기 전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는 본당 신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와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릴 추천곡까지 하나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우선은 지금까지 뭐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의림동 성당 복원 사업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림동 성당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싶어요.
0: 네.
1: 감사드립니다.
0: 와, 네. 감사로 끝난 네. 우리 신부님의 인사. 신부님 우리 이 신신우 씨 마치면서
1: 네.
0: 어떤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1: 네, 우리 그 제가 또 대학가요제
0: 네.
1: 그런 세대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예전에 신해철 그 아우스티노 그 형제님께서 대학 때 이 노래를 조금 만드셨는데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너가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나중에 양요섭님이
0: 네.
1: 복면가왕에서 이거를 불러주셨는데 조금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네. 우리 신부님 오늘 원주교구 의림동 성당 김대중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인의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우리 앞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이 생 기쁘게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많아서 바쁜 일상을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숨 돌릴 틈도 없어. 집이고 회사고 해야 할 일들은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시간마저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 알람과 알림 메시지는 끊임없이 울리고 그러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나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쩌면 삶의 여유라는 건 숨 돌릴 틈조차 없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 숨 돌릴 나만의 시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숨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는데요.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조차 없으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영혼의 숨구멍을 잠시 열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이에요.

0: 다니다 보면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마음부터 급해져서 숨도 짧아지고 이런저런 걱정들에 가슴도 답답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잠시라도 한숨 쉬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의 커피가 주는 여유를 사랑하고 또 형제님들은 건강에 나쁜 걸 알지만서도 한숨 돌리고자 담배를 피우시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도 우리 영혼을 한숨 쉬어가게 하는 편안한 안락의자 같습니다. 빨리빨리 억지로 밀고 당기며 재촉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잠시 멈춰도 돼. 잠시 멈춰서서 너만의 호흡을 다시 찾아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감사와 평화의 숨을 들이쉬고 내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퀴즈 먼저 풀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을 마구 뱉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최근 재미있는 사설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 대세라고 하는 주식 투자. 과연 신앙인이 주식 투자를 했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투자 자체는 죄가 아니래요. 하지만 신앙인의 투자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오직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빠져있는 투기는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도 있는데요. 나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투자라는 가톨릭 신앙인들의 투자 원칙을 담고 있는 이 회칙은 무엇일까요? 1번 진리 안에 사랑, 2번 투기 안에 대박, 3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1번 진리 안에 사랑, 2번 투기 안에 대박, 3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도 보내주시고요. 또 뭐 주식 말고도 여러분이 요즘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 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1분 신앙상담 쇼츠 영상을 제작할 커피콩 크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루가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이 내 이름과 함께 대구 CPBC 공식 SNS에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6시까지 기존에 만든 쇼츠 영상 주소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는 대구 CPBC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 신자들의 투자에 관한 회칙,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10cm의 사랑은 6줄 듣고 올게요. 광고 먼저 나갑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10cm 사랑은 6줄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질리안의 사랑.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반포하신 세 번째 회칙이자 첫 사회 회칙이 바로 질리안의 사랑인데요.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금융자본의 이동성, 사회보장 축소와 굶주림, 이런 전반적인 현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회의 교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루카복음에 나오는 충실한 종의 태도로 나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착한 기업들에 투자하셔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황청도 바티칸 은행 주관 하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금융 전문가 평신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로사리아님 1번 하시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보면서 좀 괜히 속상했는데 아유 위로받고 안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좀 안도감을 드셔도 돼요. 네, 좋은 곳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돕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율리안나님,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1번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또 대건안드레아님도 1번, 엘리사베님도 1번, 7632님도 1번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센스 있는 오답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 액상 마그네슘 선물로 드립니다. 4917님, 새싹 문자인데요. 존버 안에 인내. 열심히 버틴다는 뜻이죠. 인내심을 갖고. 아니 뭐 주식의 기본 자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일회일비하지 않고 한동안은 그냥 잊고 인내로 버텨야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웃기죠? 아, 하나 더 보내셨어요. 몰빵 안에 후회. 속어가 난무합니다. 물론 이게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내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투자는 큰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투자는 안전하게 그리고 세상에 이롭게 아시죠? 6804님 한가 안에 묵주기도 하셨어요. 아, 오늘 재밌는데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저절로 묵주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뭐 언제가 됐든 오르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장기전이고 또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7632님 정답은 1번이지만 나 혼자 많이 벌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자. 특히 독거 노인들에게요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돈 벌되 뭐 나한테도 쓰되 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투자 아주 좋죠.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497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주식 말고도 요즘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뭐 저는 건강에 투자합니다. 웃음에 투자합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김일견이 부르는 2, 7, 2, 11 듣고 올게요.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요즘 행복가족들은 무엇에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2761님, 요즘 제 최대 투자는 운동입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거들떠도 안 보던 운동을 제 스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장비 사는데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아유, 되게 세심한 투자의 방향이 딱 있으시네요. 장비. 근데 그게 손해보는 투자가 안 되려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운동을 실천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이득입니다. 투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2761님. 대건 안드레아님, 저는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오, 정말 제일 좋은 투자.

가 아닐까. 다음 주부터 청년 성서 창세기 그룹 봉사 시작하게 돼서 요즘 첫 모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봉사라 떨리지만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아유, 이런 멋진 투자를 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아주 팍팍 밀어주실 겁니다. 아주 큰 이득을 거두실 거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세상은 좀 더 하느님 세상이 되어가고 멋진 투자죠. 5923님, 저는 요즘 독서에 투자 중입니다. 책값은 나가도 지식은 장기 투자니까요. 5923님의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네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봤던 책인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절대 손해 없는 투자죠. 멋지십니다. 그 밖에도 엘리사벳님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선물 발표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은 592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잣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입니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우리들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영우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유, 벌써 또 한 주간이 흐르고 이번 주일이면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벌써. 다음 주에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지내면 부활 시기가 끝나는 거죠?
1: 예, 우리가 이제 부활 전에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 성령과 함께 50일간의 부활 축제를 지내다가 이제 축제를 마치게 되는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0: 네.
1: 주님 승천 대축일은 원래 부활 주님 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일로 옮겨서 지내죠. 많은 분들이 여건상 평일 미사에 오시기 힘드니까 그런 것인데요. 주님의 승천이 평일에 몇 분 모여서 미사드리고 그냥 말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날을 평일이지만 의무 대축일로 정해서 꼭 오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부활 7주일로 옮겨서 지내는 것이죠.
0: 그러면 사실상 내일이 주님
1: 예, 원래는 주일. 그렇습니다. 보편 전례력으로는 내일인데 우리는 이제 주일로 미뤄서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을 공휴일로 지내는 나라가 대략 한 45개쯤 되는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 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재미있게도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이날을 공휴일로 지냅니다.
0: 네.
1: 그 원래는 이슬람 그 아랍어로 말이죠. 이사 알마시 아랍어로 이제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사 알마시 이렇게 부르다가 2024년부터는 캐날릭한 예수 그리스토스라고 딱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죠.
0: 주님 승천 대축일 이런 뜻이에요?
1: 예, 예.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공휴일로 지낸다니까 좀 의외인데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한 2억 3천만쯤 됩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면 아랍 국가 전체 인구를 합치면

0: 것보다 더 많다
1: 오,
0: 합니다.
1: 네.
0: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톨릭, 개신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이렇게 6개의 종교를 공식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각 종교의 중요한 날들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그 덕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성금요일 또 주님 승천 대축일이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1: 아니 유일한 국교도 아닌데
0: 예.
1: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 게 부럽네요.
0: 그렇죠. 부럽죠.
1: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휴일로?
0: 아, 그런데 이제 공휴일로 지내면 다들 이제 승천 대축일 미사를 하러 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오히려 놀러 가고.
0: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휴일인데 이날 미사에 오는 것보다 다른 의미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독일 말로 파트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날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독일에는 어버이날이 없고 대신에 5월 둘째 주 주일, 독일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렇죠. 지난 주일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아버지 날은 주님 승천 대축일, 이날은 또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요.
1: 네.
0: 왜 승천 대축일이 아버지 날이냐 하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다 보니까 남자의 날, 매너탁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0: 예. 근데 뭐 말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어머니 날 같으면 보통 자녀들이 뭘 할까요?
1: 꽃.
0: 그렇죠. 꽃을 선물한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밥하고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지 마시라고 아침에 푹 쉬시라고 자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침대에 계시면 침대로 이제 상을 갖고 가는 거죠.
1: 우와, 뭐 괜찮다.
0: 빵이랑 이런 편하게 이제 드시고 이렇게 하루 좀 쉬시라고. 이게 어머니 날에 많이 하는 것인데 아버지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날은 이제 선물을 드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것보다 아버지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맥주 들고 야외에 놀러 가시도록 좀 비켜주는 날, 이런 거예요.
1: 괜찮은데요? 예, 좋아하시겠어요?
0: 그래서 볼러바겐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장볼때 쓰는 카트 같은 거 있죠.
1: 네네.
0: 거기다가 맥주 한 박스씩 들고 동네 아저씨들이 우르르 이렇게 강가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1: 그렇군. 근데 딱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 또는 평소에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특별한 날에 챙겨드리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이것도 진짜 괜찮네요. 참 주님 승천 대축일이 공휴일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새롭습니다.
0: 예.
1: 아무튼 주님 승천 대축일이 여러 나라에서 국가 공휴일로 지낼 만큼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주님 승천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우주 비행사도 뭐 하늘에 올라가 봤지만 하느님은 없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승천, 그럼 승천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올라가셨을까, 그죠? 지상에 계시던 예수님 몸이 뭐 공중으로 솟구쳐서 까마득하게 날아갔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밈 중에 그 보셨어요? 그 어떤 만화 마지막 장면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1: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알죠. 충분히 아시는군요. 유명하죠, 이거.
0: 예수님이 그러고 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맞아요. 하늘 위로 진짜로.
0: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게 예수님이 둥둥 떠올랐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승천권인가? 뭐 고도 몇 킬로까지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승천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그 장소를 옮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시간과 장소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소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는 어디에서든 그분은 예전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게 우리가 한 장소에 있으면 두 장소에는 한꺼번에 못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승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1: 네네.
0: 둘째로 주님 승천의 뜻은 우리도 언젠가 이 지상의 순례길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라는 종착지에 그 도착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흙먼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런 희망인 것이죠.
1: 네. 그리고 희망도 없고.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승천 대축일은 준비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부활 전에 40일간 사순식이라는 준비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요. 부활 후에 40일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식 동안 미사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포했는지
1: 네.
0: 그 기록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앞에 신앙 선조들은 이렇게 넘어섰구나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던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명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동시에 홍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 아유, 네. 특별히 우리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부활 대축일 이후에 40일을 그냥 기쁨을 즐길 생각만 했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0: 항상 준비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준비가
1: 맞아요.
0: 모자랐는데 어떡하나 하는
1: 맞아요.
0: 생각들 하시는데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준비 기간 그러니까 9일 기도라는 게 남아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승천대축일을 주일에 지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목요일에 승천대축일을 지내는 보편교회의 전례력대로 하면 승천대축일 바로 다음부터 이제 9일 기도 동안 9일 동안 그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맞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죠.
1: 네.
0: 9일 기도 신심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제 승천대축일을 탁 경축하고 그다음에 9일 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성령을 맞아들이는
1: 네.
0: 이 준비 기간.
1: 또 그런 9일 기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또 좋기도 합니다.
0: 예.
1: 저희 행복자집에서도 오늘의 퀴즈로 9일 기도 문제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0: 예.
1: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9일 기도를 딱 9일만 하는 게 아니고 9일씩 3번의 청원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9일은 또 3번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총 54일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뭐 9일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꽤 들어왔거든요.
0: 9일 기도를 6번에서 54일 바친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뭐, 있으니까 하실 텐데.
1: 네.
0: 뭐, 9일보다는 54일을 하면 아무래도 그 준비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9일 기도를 꼭 그렇게 바쳐야 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9일 기도는 전례가 아니라 하나의 신심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대로 꼭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54일을 너무 강조하면 부작용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54일 기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9일 기도만으로는 좀 불안하다.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이 바쳐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제대로 받을 것 같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면이 좀 걱정이거든요.
1: 네.
0: 은총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바치면 하느님도 우리를 더 잘 봐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뇌물이나 조공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거저 주시는 은총에 우리가 맛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치는 것이 9일 기도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네요.
1: 네. 우리 9일 기도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신데 오늘 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장혜지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0: 장혜지 주님의 시간에 들으셨고요. 아네스의 행복 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9일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 9일 기도만이 아니라 3일 기도도 있고 7일 기도도 있던데요. 이런 3일, 7일, 9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따로 있나요?
1: 3일 기도, 7일 기도, 9일 기도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축일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을 앞두고 특정한 기간 동안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자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기도는 주님의 축일과 대축일 전에도 할 수 있고 또 성모 성호를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성지순례를 가기 전이나 신앙학교 전에도 할 수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혼인을 앞두고 뭐 바치는 구일기도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바치는 구일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 생각을 합니다.
0: 뭐든지 일단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기에 또 굉장히 좋네요.
1: 예.
0: 그러면 제 임의로 뭐 5일기도 6일기도 이렇게 해도 돼요?
1: 안 되는 법은 없는데 그런데 원래 구일기도가 시작한 게 구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그럼 구일기도가 어떤 것이구나 그러면 다른 숫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를 스스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다 숫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1: 네.
0: 그러면 구일기도는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1: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일기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용어는 노베나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는 노베나를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죠.
0: 네.
1: 숫자 9를 라틴어로 노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노베나가 나온 것인데요.
0: 네.
1: 이 구일기도 그러니까 노베나를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사도들이 성모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9날 동안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하는 기록이 있죠. 이 기다림과 공동체적 기도의 기간이 바로 구일기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일기도가 교회 안에서 전례적이고 또 신심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 데는 긴 역사적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지내는 게 3일장이잖아요.
0: 네네.
1: 로마 문화에서는 9일간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0: 오래하네요.
1: 예. 초기 신앙인들은 이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적 희망과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9일의 애도 기간을 9일간 기도하는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9일이라는 숫자가 크게 우리한테 남은 것이고요.
0: 네네.
1: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세에는 그리스도께서 모태에 머무신 게 9개월이었으니까 이 9개월을 상징하는 성탄전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0: 그런 것도.
1: 예.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0: 애도라든가 죽일 준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면서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신심행위로 확산되었죠. 그러니까 구라는 게 원래 관습에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뜻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굴기도를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뭐 6.1기도 같으면 뭐 그런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뭐 가족이 총 6인의 가족이다 그러면 네. 각 한 명씩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대해서 6.1기도를 바친다. 뭐 이런 그거 괜찮겠죠.
1: 그러네요. 예. 참 정말 왜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의미와 역사까지 있었네요.
0: 예.
1: 근데 요즘 보면은 뭐 구회 기도를 하는 여러 기도문 책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거기 보면은 뭐 묵주 기도도 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도문들도 적혀 있던데
0: 예.
1: 꼭 그런 특정 기도를 함께 바쳐야 하는지 뭐 거기다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 같은 성사도 병행이 돼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0: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이제 어떤 공통된 기도 양식을 갖고 하는 게 참 서로 간에 편합니다. 그렇죠?
1: 네.
0: 그런데 혼자서 구일 기도 바칠 때는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바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바치고 있는 구일 기도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교 졸업생 가운데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기도를 부탁해 와서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을 발차까지 한다 해서 제가 구일 기도 그럼 8번 나도 같이 할게 그러면서 지금 굴기도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네 번째 굴기도 마쳐가지요. 저는 이제 이 구일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제가 드리는 미사. 이거 그리고 이제 화살기도 이렇게 해서 제 구일기도를 그 졸업생을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나는 하루에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해보겠다 아니면 이런 희생을 해보겠다는 것을 스스로 정해서 한번 바쳐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뭐 주무경을 9일 동안 하자
0: 하겠다.
1: 이렇게.
0: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공동체 준비는 좀 다르죠.
1: 네.
0: 함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공동체의 전례와 성사를 통해서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9일 기도할 때는 미사와 영성체 고해의 성사가 권장되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공동체화 할 때는 좀 다르다.
0: 예.
1: 그렇다면은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구일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0: 구일 기도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애도의 의미로 바치는 구일 기도. 이게 원래 로마 관습도 그랬으니까
1: 네.
0: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나 특히 교황님 선종 후에는 구일 기도를 바칩니다.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도 9일기도 바쳤던 기억.
1: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0: 예, 그게 9일이었는데 보통은 그 날짜를 9일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교황님에서 좀 오래 하시는가 보다. 뭐 그냥 그 정도.
1: 이때까지 한대 하면서
0: 예.
1: 애도의 의미였고.
0: 사실은 이제 9일기도였습니다.
1: 네.
0: 둘째로 이제 주요 대축일을 앞두고 바치는 9일기도 있지요.
1: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준비의 의미겠네요.
0: 그게 이제 큽니다. 셋째로는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 시련 속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청혼의 9일 기도가 있겠고요.
1: 네.
0: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넷째로 전구와 보석을 위해서 교회법적으로 대사가 부여된 특정 기도문을 바치는 구일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구일기도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지요.
1: 네.
0: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구일기도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뭐 하느님께 우리한테는 9일이지만 그죠 하느님께서는 뭐 그 시간에 9일을 안 받으실 겁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인간은 은총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는 9일 기도를 바치는 중요한 이유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어떤 분들은 숫자 9가 가진 상징성을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9는 3 곱하기 3이니까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느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지요.
1: 네?
0: 이게 이제 3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 완전함을 세 번이나 곱하는 거군요.
0: 예.
1: 근데 정말 주님 승천으로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그 거룩한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부활 대축일 후에 그 40일째인 목요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게 이 9일기도 의미가 훨씬 크게
0: 그렇죠.
1: 살아난 것 같아요.
0: 아주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우리가 뭐 안타깝게 뭐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니까요.
1: 그러네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지만 오늘 이렇게 배우기도 했으니까 내일부터 9일기도

0: 또를 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1: 좋죠. 오히려 좋죠.
0: 예. 그렇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요즘 왜 복음에도 보면 계속 보호자를 보낸다, 뭐 그분이 오신다, 진리의 예. 영을 보낸다 뭐 하잖아요.
1: 예.
0: 성령이 정확히 어떤 분인가요?
1: 제가 초등학생 때 교리반에서 우리 교리교사 선생님이 성령 강림 대축기를 설명하셨는데 그때 이제 교리를 시작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러시길래 네. 제가 대답을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얼마나 난감하게 하시는지 그 틀린 것이
0: 그러니까,
1: 아닌데.
0: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런 시절도 있으셨군요.
1: 우리가 성령 성령 하면서 막상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라 하면 대개가 어려워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말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다니까 어떤 분들은 빙의 든다, 뭐 신느림을 받는다, 막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 안에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쫙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세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주에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0: 좋네요. 또 다음 주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하니까 배우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제 앞에는 우리 어제 출연하신 달짜 신부님께서 두고 가신 예, 성령의 열매 카드가 예,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뭐 행사들도 하지만 성령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실까요?
1: 그렇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는데요. 속이 시원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청해봐야죠.
0: 진짜 찐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우리 9.1 기도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하고 나면 바로 응답을 드려야 된다 하는 조급증을 가지지 않나 싶어요. 또 그만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지구력,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0: 네.
1: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쇼츠 같은 것들 많이들 보시는데 그게 뭐 쓸모가 많죠. 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0: 네, 네.
1: 쇼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서 필요하면 긴 이야기, 긴 호흡으로 또 들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하는데 요즘 점점 그런 게 힘들어진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저도 좀 느껴요.
1: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9.1 기도를 하게 되면 우선 영적인 조급함에 대한 치유 이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9.1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도 늘립니다. 우리가 달랑 하루 아니면 달랑 한 3분 기도해놓고 하느님 왜 빨리 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체근하는 것이 아니라 9.1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죠.
0: 그러고 보니까 9.1 기도는 쇼츠 버전이 없네요.
1: 예, 그건 길게 가야 돼요. 그죠?
0: 네.
1: 또 대축일전에 바치는 9.1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교회가 함께 바치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해주죠. 그런 면에서 9.1 기도는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와 개인 신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신심 유산이라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소중한 유산 함께 누려보시죠.
0: 맞습니다. 나만 유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1: 예.
0: 우리 엘리사베님께서 신부님 저는 9.1 기도가 힘들었는데 오늘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또 삼남의 아빠님도 예전에는 9.1 기도 좀 자주 했었는데 다시 시작해봐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은 역시 신부님은 학창시절부터 남다르셨군요. 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는 날. 맞는 말이죠.
1: 예, 맞죠.
0: 그리고 0107님은 부활 때 세례를 받은 제 대녀가 지난주에 9.1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오늘 당장 전화할 겁니다. 하셨어요. 아유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유, 저도 오늘에서야 좀 이 9.1 기도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400님은 수능 9.1 기도 같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주님 승천 대축일 때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는 9.1 기도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참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되시고요. 오늘 참여 선물은 010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지금까지 박영국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노엘 그대를 기다리며였습니다. 그동안 빵톡에 달자 신부님도 오셨네요. 저희 본당은 설립 30주년 맞아서 묵축이도 200만 단 바치기 중입니다. 예쁘게 핀 장미처럼 신부님과 오디에게도 주님 축복 가득하길 바라요 하고 아이고 또 따뜻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도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그 성령 카드 놓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드릴게요. 5월 13일 수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매일 미사 제1독서에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세상 끝날에 나를 평가하고 단죄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하루 생명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충분히 느끼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JP 코퍼의 September Song으로 열었습니다. 김정동님이 스텔라장 불어 발음이 흐드드드 하셨는데 제가 프랑스 파리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9박 10일 동안 파리 시민으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어 좀 해요. 예. 라무 레바게트 바히 이렇게 합니다. 예.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예, 자주 듣고 자주 소개해서 그래요. 안경근님 두시의 뮤직 2부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오늘 와 오늘 핫도그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두시의 뮤직 또 유명하다고 소문났네요. 또 신부님이 또 이렇게 구경하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신부님? 어디서 오신 신부님이신가요? 예수회

사사님을 저번에 500일 기념 그리고 DJ 바뀌는 방송 아 4월 15일 방송 이후 외모가 자신이 있어서 매주 보실 수 있어요. 문제님을 닮아 잘생겼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을 문제님을 닮았다니 서로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것은 초면에 약간 신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분 누가 보내주셨죠? 아 건대기님이시구나. 어머 세상에.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2시엔 뮤직 예,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선우정화의 달링 그리고 NCT 드림의 Beat It Up.

0: 클래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수요일 코너 음악의 대화 함께해 주실 오빠를 모셨습니다. 음악 평론가, 음악 저널리스트 오빠,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아,
0: 왜 그래요, 진짜 이 선생님이 진짜. 이 선생님이 진짜 말 함부로 하시네. 네. 음악의 대화 보라 보러 왔다고 김영민님.
1: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빛나님 대화님이랑 대화가 잘 되세요? 그럼요. 네. 미나 미리네 코치님 대기 중. 대기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돼요. 화면이 뿌였네요. 그러니까 오늘 화면이 유독 뿌였네. 우리 지금 PD님이 컬러를 맞추고 계신데 아까 보라색 괜찮다. 보라색. 네.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김스테파노의 꿈님. 네. 어서 오세요.
1: 네. 이렇게 그 본인의 발언이 많은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오빠라고 얘기하면 불쾌하, 다들 믿으시잖아요.
0: 불쾌하세요?
1: 아니요.
0: 불쾌하세요?
1: 너무 좋죠.
0: 괜찮잖아요.
1: 그럼요.
0: 네,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아니 오빠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지 않아요?
1: 아 그럼요. 네. 근데 아닌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면
0: 아닌가 보네.
1: 사람 좀 안 좋아 보여서.
0: 왜 왜?
1: 저 오빠 소리 듣는 거 좋아요. 요새 이런 거 좀 별로지 않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뭐라 그래요? 오빠 그냥, 말고 뭐라 그래?
1: 그냥 대화 씨.
0: 대화 씨?
1: 대화님.
0: 대화님? 뭐 갈수록 색깔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화 대오빠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과 닮았네 닮았어.
1: 아 저는 와.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연예인과 또, 닮았다는데.
0: 또 방송한다 또. 또 방송해. 아이고 방송한다. 진짜 네. 방송 잘해요. 우리 문재인이 아니 문재인이.
1: 아 이거는 저의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지정을 요청합니다.
0: 영혼 없다, 영혼 없어, 스테파노의 꿈님 죄송합니다. 문재인과 닮았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1: 아 화내다니.
0: 내가 어디 감히 내가 낫다. 둘이 이렇게 배틀을 해야 재밌는데 내가 낫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보다 본인 낫다고 생각하시죠?
1: 아니요. 제가 아까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0: 네.
1: 제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캡처라기보단 짧게 편집돼 가지고 쇼폼
0: 쇼폼으로
1: 플랫폼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 보고 다이어트 결심했잖아요.
0: 아니 왜? 그냥 대환님 쪽에서 카메라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게 저 봤는데. 네,
1: 하지만 저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자극이 됐고요.
0: 그래요?
1: 근데 문재인님은 어우 멋있잖아요 카메라에서.
0: 문재인 요즘은 다시 살 올라왔어요.
1: 아니 왜 자꾸 단점을
0: 문제는 아이 좀 뭐랄까 칭찬을 해주면 왜 이렇게 좀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1: 그 제가 직함이 이렇다 보니 되게 존중해 주시는데 네
0: 제가 이런 거야, 오늘부터?
1: 아니요
0: 드릉 시도가
1: 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요. 문제 보고 싶죠, 빗띠 김영민님. 아니요. 음악이 대화.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모셨습니다.
1: 네.
0: 네. 아니 그때 그 나갔던 유튜브도 왜 좀 긴장을 좀 하고 가셨잖아요. 그분들의 공격을 당할까봐.
1: 그렇죠. 그때 네. 그분들이 사전에 만들어준 질문지를 보니까 음악성 있는 음악과 대중성 있는 음악은 무슨 차이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0: 너무 어렵다. 그 뭐라 네. 그랬어요?
1: 그래서 취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0: 이야.
1: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뻔한 답변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0: 전문가.
1: 의외로 본인들도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0: 아, 안 해요.
1: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방송하고 왔습니다.
0: 되게 분위기 좋던데 그 막 그 쇼츠 봤을 때는.
1: 네.
0: 네.
1: 제가 또 그래미 시상식 비판하고 말해가지고.
0: 그 가려운 것을 확 긁어준 느낌이었어요. 네. 시원하게
1: 우리 편 됐죠 한 방에 그냥.
0: 아 그랬구나. 세상에. 자 오늘 이렇게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되게 좀 데모 좀 해봤을 것 같은 오빠처럼 오늘 입고 오셨어요.
1: 이 청 때문에 그런가요?
0: 청. 네. 여기 와 화염병 한번 들었을 것 같은데.
1: 아 저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그런 거.
0: 못해요. 화염병 무서워.
1: 저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경찰차가 후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0: 그래요? 네. 뭔 죄를 이렇게 지었을까?
1: 죄를 지었을까?
0: 뭔 죄를 지었을까요?
1: 그렇다고요.
0: 그렇군요. 네. BT 금요일은 어떻게 해요? 김영민 님이. 뭘 어떻게 해요? 문제 놀리면 되지 뭐. 네. 데이비 데이 님. 이대화 저대화 평론가님이시네요.
1: 아,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끔 그 얘기합니다.
0: 아 진짜요?
1: 제 이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0: 네.
1: 이대화 저대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게 금방 기억하시더라고요.
0: 아, 그, 이분은 팬이시네요.
1: 아 그렇군요.
0: 토요일날 다른 라디오에서도 좋은 음악 선곡 잘 듣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퀴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신곡을 소개하는데요.
0: 네.
1: 미리 스포를 하자면 오늘은 에스파의 신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0: 에스파.
1: 네, 이 에스파의 신곡에 피처링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악과 네. 패션을 넘어서 21세기 K컬처의 아이콘이 된 이 뮤지션. 이번 에스파의 노래에 피처링한 이 아티스트는 누굴까요?가 퀴즈고요.
0: 누굴까요?
1: 네. 1번 지드래곤.
0: 지드래곤.
1: 2번 수드래곤.
0: 수드래곤. 제드래곤 없어요.

0: 그래서 제드래곤?
1: 어, 3번 괜찮은데요.
0: 3번 제드래곤. 네. 네. 4번 데드래곤. 우리 이대화. 데드래곤.
1: 어감이 안 이쁘다.
0: 아, 그러면 화드래곤.
1: 아, 화드래곤이 낫네요.
0: 화드래곤. 자, 1번 G드래곤, 2번 수드래곤, 3번 제드래곤, 4번 화드래곤.
1: 네.
0: 예, 화드래요. 이거 같은데.
1: 근데 강원도로 갈까요?
0: 대화드래요. 이거 같은데. 예. 스테파노의 꿈님, 저는 대화님 보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에스파 신곡 피처링을 그 수드래곤이면 개그맨 김수용 씨 말씀하시는
1: 그렇죠.
0: 거죠? 여기 다크서클 많이 내려오신 네. 분. 김수용 씨가 피처링 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1: 그럼요.
0: 네,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0: 네.
1: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어, 나노폴리비누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나노폴리비누라고 해줘요.
1: 아, 이게 프렌치군요.
0: 예스.
1: 아.
0: 나노폴리비누 해줘요.
1: 이탈리아 같은데.
0: 아니, 해줘요.
1: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잘한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음악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전자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저의 최애 장르 중에 하나인데
0: 맞아요.
1: 이 한국의 일렉트로닉 음악 명곡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0: 그렇네.
1: 네, 그래서 한국의 일렉트로닉 음악 명곡을 정말 많지만 오늘 좀 아쉽지만 두 곡 정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일렉트로닉 음악을 또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대화님도.
1: 취미로.
0: 취미로?
1: 네. 만들고
0: 또
1: 있습니다.
0: 또 겸손. 아유, 정말 겸손하다 또.
1: 네.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0: 네.
1: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차트를 보면 뭐 아일리스 It's Me.
0: 오, It's Me.
1: 네, 아니면 아이브의 뱅뱅. 뭐 차트에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르세라핌의 신곡이죠. Celebration.
0: 네.
1: 이런 곡들 들어보면 다 지금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테크노 음악들을 흡수해서 녹여낸 곡들입니다.
0: 네.
1: 오랜만에 한국에서 테크노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0: 좋다.
1: 또 그렇다고 여기서 막 테크노로 달릴 순 없으니까.
0: 있죠.
1: 있어요?
0: 있어요. 달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지금 쌍따봉 나왔어요. 지금 PD님.
1: 네.
0: 좋아하세요. 저분
1: 아, 테크노 할 걸 그랬네.
0: 테크노 하면 되지. 다음 주에 또 하면
1: 네. 돼. 네. 그래서 테크노보다는 좀 네. 일렉트로닉 음악 전반을 이야기하고 명곡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선뜻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데 한국의 일렉트로닉 명곡이라 어떤 곡들, 어떤 뮤지션의 노래예요?
1: 첫 번째는 윤상 씨 준비했어요.
0: 윤상 씨요?
1: 네. 한국에서 뭐 전자음악의 아버지 몇 명 이렇게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을 꼽는데 그중에 네. 윤상 씨는 꼭 들어갑니다.
0: 아... 네.
1: 흔히 미디 1세대.
0: 미디 1세대라니.
1: 네.
0: 너무 옛날부터 있었던. 이거네.
1: 아니, 얼마 전에
0: 네.
1: 제가 어떤 너튜브였나 하여튼 인터넷에 콘텐츠를 보는데
0: 네.
1: 그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나와서
0: 네.
1: 한국 인디를 만든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X제너레이션, X세대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작진이 빵 터지는 거예요.
0: 왜?
1: X세대라고 하면 완전 옛날에 어떤 아저씨 아줌마를 이제 막 떠올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와 벌써 그렇게 됐나? 라고
0: 너무 맘 상한다. X세대 입장에서 너무 맘 상하네.
1: 네. 그래서 미디 1세대란 말도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네. 미디 1세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0: 네.
1: 예전에는 음악을 만든다 그러면 스튜디오에 전문 연주자들과 아니면 밴드가 들어가서 실제로 연주를 해서 음악을 다 녹음했었죠. 네. 근데 미디라는 건
0: 네.
1: 전자 악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0: 컴퓨터로.
1: 네. 그러니까 내가 건반을 치지 않아도
0: 네.
1: 그냥 컴퓨터 키보드만 눌러도 저기서 건반이 띡띡띡띡 울릴 수 있게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그 컴퓨터 악기를 통제하는 걸 말하는데
0: 네.
1: 윤상 씨는 밴드 없이 그냥 컴퓨터 악기들을 가지고 직접 혼자서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1세대라고 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니 장비 욕심도 많으시다면서요. 윤상
1: 엄청
0: 씨가.
1: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앨범이 좀 잘 되기도 했고 히트곡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앨범 되면 정말 사고 싶은 장비들 다 사놓고 그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0: 세상에.
1: 장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윤상 씨의 작업실에 갔었는데
0: 좋겠다.
1: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지금 가격으로 한 1,000만 원대 넘을 거예요. 아마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0: 신디사이저가 그냥 문 옆에 이렇게 뉘어 있더라고요.
1: 너무 많아서요?
0: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거죠, 그 악기가.
1: 와,
0: 그런 악기가 많은
1: 세상에.
0: 거죠.
1: 세상에. 멋있다.
0: 야, 그래서 정말 장비의 끝까지 가신 분이.
1: 플렉스.
0: 네.
1: 장비 플렉스네요.
0: 그만큼 장비도 좋아하시고,
1: 네.
0: 네, 한국에서 전자음악의 선구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길은 계속된다라는 곡을 골랐는데,
1: 네.
0: 이게 5집에 있는 There is a Man이라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사실 윤상 씨의 잘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1: 네, 그러네요.
0: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이고 꼭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윤상의 길은 계속된다 첫 번째 곡으로 예약을 해놓고 두 번째는 어떤 곡인가요?
0: 한국에서 또 그 미디엘 세대가 윤상 씨라면 뭐 비슷한 윤도현 씨래 이현도 씨도 있고,
1: 맞아.
0: 네, 그 다음에 서태지 씨도 있고, 그리고 뭐 그밖에 많은
1: 신해철,
0: 그렇죠. 신해철 씨도 미디 1세대에 신해철. 속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1: 서태지 씨가 미디 1세대라니.
0: 좀 환상 속의 그대.
1: 아, 빠라밤 빠밤.
0: 그렇죠. 나나라요 이런 것도
1: 속에
0: 미디를 많이 이용했어요.
1: 그랬군요. 아, 네. 그러네.
0: 그 세대인데 그때 전자음악이 한국에 도입이 돼서 조금씩 선보이긴 했지만. 가요에 접목시키는 정도였지 좀 본격적인 장르음악으로서의 전자음악은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 홍대 1세대들.
0: 그렇죠.
1: 네.
0: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게 한국의 주류음악은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비주류음악이었는데 인터넷은 비주류음악을 소개하거나 유통되기 좋은 플랫폼이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발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고 또 거기에 비주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모이기 좋은 곳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소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는데
1: 네.
0: 이게 그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힙합, 일렉트로닉 이런 한국의 비주류 장르들이 좀 주류로 올라오는 역할을 인터넷이 잘 해줬습니다.
1: 네.
0: 그때 한국의 음악에 좀 다양성이 넓어지기도 했는데
1: 네. 이때 그러면은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0: 그렇죠. 캐스커라는 이제 그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 당시에 한국의 일렉트로닉 음악 1세대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워낙에 장르적으로 비주류이기 때문에 조금씩 많은 분들이 잊혀져 갔거든요. 근데 캐스커는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장수했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이제 캐스커의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준호 씨가 이제 영화 음악가로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1: 네.
0: 또 보컬을 맡았던 융진 씨, 융진 씨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1: 네.
0: 지금은 이제 각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 캐스커의 전성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나비 부인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1: 왜 나비 부인이에요? 제목이?
0: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사를 지었는지
1: 네.
0: 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적인 포인트는 되게 간단해요. 라틴 색깔을 섞은 하우스 음악입니다.
1: 라틴?
0: 네, 라틴.
1: 빠라라라라라 이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마카레나 분위기 그런 건 아니고
1: 아, 방금 마카레나 갔었어요. 랄라라라라라 마카레나 이거였어요?
0: 그때쯤에 그러니까 나비분이 나왔던 2000년대 한국에 좀 전자음악 탱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힙하게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1: 네.
0: 네. 들어보시면 되게 마음에 드실 겁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일렉트로닉 두 곡 듣고 올게요. 윤상의 길은 계속된다, 캐스커 나비 부인.

0: siento muy inteligente. Porque mi inteligencia es verdad.
1: 자, 퀴즈 한번 더 드립니다.
2: 네, 에스파의 신곡에 피처링한 아티스트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음악과 패션을 넘어 21세기 K컬처의 아이콘이 된 이 뮤지션. 1번 지드래곤, 2번 수드래곤, 3번 제드래곤, 4번 화드래곤.
1: 네, 그리고 빛드래곤도 나왔더라고요. 아까 댓글 중에 빛드래곤. 정답 맞추신 분께 나노폴리비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캐스커의 나비 부인 나가고 있어요.

0: 와, 윤상의 길은 계속된다. 이어서 캐스커의 나비 부인까지 듣고 왔어요.
1: 네.
0: 두 곡이 약간 공통점이 일렉트로닉이 그래요. 약간 몽환적인 그런
1: 그럼요.
0: 느낌 있어요.
1: 네. 일렉트로닉 음악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듣는 대중음악과 조금 다르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중에 조금 어둡거나 신비롭거나 이런 느낌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네.
0: 그쵸.
1: 조금씩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0: 스테파노의 꿈님이 발라드를 주로 부르셨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윤상도 장난 아니심. 프로듀서로 첫 딸들이 러블리즈. 와.
1: 그렇죠. 아츄 뭐
0: 와.
1: 이런 것들
0: 아츄.
1: 굉장히 귀여웠죠.
0: 좋아하시네. 또 좋아하시네. 표정이. 표정이 달라. 표정이 달라. 예. 요즘에는 저기 아이돌 분이 바뀌셨다 그랬죠. 남자
1: 네.
0: 아이돌로. 예.
1: 지금도 즐거워요.
0: 거짓말.
1: 진짜예요.
0: 알았어요.
1: 네.
0: 예. 윤상 씨의 노래는 길이 길이 계속된다. 김영민님. 네. 음악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이 느낌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둥둥 떠다니는 느낌.
1: 그 길은 계속된다를
0: 어디고?
1: 그 장르를 좀 장르명을 얘기하면 IDM 이렇게 얘기할
0: IDM?
1: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장르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대중적으로 풀었다는 것부터가 대단한
0: 천재.
1: 네, 능력이죠.
0: 천재 만재. 게다가 와이프도 이쁘죠. 아들도 잘생겼어.
1: 세상이 참
0: 불공평하다.
1: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0: 불공평하다. 진짜로.
1: 아니 근데 뭐 네, 윤상 씨 대단한 분이니까요.
0: 근데 윤상님의 라디오도 저 너무 좋아해요. 편안해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윤상 씨 라디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게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 프로 DJ 안 같은 느낌이 전 좋아요.
0: 무슨
1: 그러니까
0: 말이죠?
1: DJ를 되게 잘하시지만 거기에 묻어있는 조금의 그 뭐랄까?
0: 서툰 듯한 느낌?
1: 맞아요. 그 느낌이 전
0: 서툰
1: 좋아요.
0: 느낌? 뭔지 알겠어요.
1: 완벽한 방송인 같지 않은 그
0: 네.
1: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0: 맞아, 맞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PMS님이 윤상 곡은 테크노 곡 같은 모던한 곡 느낌이고요. 캐스코 곡은 테크노 같지가 않아요.
1: 아무래도 그 약간 라틴이나 어쿠스틱 악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0: 있어서.
1: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지만 하우스라는 장르의 음악이고
0: 네.
1: 하우스는 전자음악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0: 1573님이 대화님, 저희 공부 잘했던 막내 외삼촌과 너무 닮으셨어요. 공부 잘했던. 이거 마음에
1: 네,
0: 든다.
1: 제가 지금 저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
0: 괜찮죠?
1: 참 신기한 게 정말 유전자는 속일 수 없다.
0: 왜요?
1: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이렇게 잘 닮았죠?
0: 저도 여기다가 뿔테만 쓰면 황말숭 여사예요.
1: 그래요.
0: 똑같아요, 진짜. 나이 들수록 더 똑같아지는 것
1: 네.
0: 같아. 그래서 뿔테를 일부러 안 껴요. 거울 보는데 엄마가 있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엄마야. 네. 자, 음악평론가 이대환님과 음악에 대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는 누구신가요?
1: 네, 이번에는
0: 네.
1: Sun Was Here라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어떤 분이에요?
1: 네, 한때 이선, 이선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Sun Was Here라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0: 네.
1: 할아버지 수감자가 이제 나중에 가석방 되어서 나갔는데 적응을 잘 못했잖아요. 좀 힘들어하죠.
0: 기억이 안 나.
1: 그리고 마지막에 네,
0: 다시 들어왔어.
1: Brooke was here라고 새기죠 벽에다가. 네, 그 장면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실 텐데
0: 네.
1: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Brooke이었지만
0: 네.
1: 여기에서는 Sun.
0: 선.
1: 그래서 Sun was here고 내가 발표하는 음악이 이 세상에 남기는 내 흔적이다.
0: 멋지다.
1: 이름 잘 지었어요.
0: 잘
1: 네.
0: 줬다.
1: 참 센스 있는 분이
0: 나도
1: 아닐까.
0: 이렇게 해야 되겠어. BT was here라고 해야겠어. 대화 was here라고
1: 네.
0: 하고.
1: 좋습니다.
0: 근데 데뷔를 객원 보컬로 하셨다고요?
1: 네, 데뷔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페퍼톤스 공원 여행. 네. 페퍼톤스의 3집에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0: 네.
1: 음악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0: 네.
1: 그다음에 조금의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이선이 아니라 Sun Was Here란 이름으로 이제 꾸준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이 뮤지션만의 확실한 매력이 있는 거겠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건?
1: 네. 이분이 네. 좀 장르를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크적인 음악도 했다가 조금 더 몽롱한 팝을 하기도 했다가 이제 여러 장르를 네. 들려주시는데 공통적인 매력이라면 되게 차분하고 아름다운 음악.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분명히 관심 가지실 만한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앨범 컨셉도 참 좋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0년에 네. 첫 EP를 냈을 때 그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난 딱히 뭐 예술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멋쩍었다 그래요.
0: 오, 겸손하시네.
1: 네,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EP 내고 나서 무대 공포증 때문에 한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아이고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간간히 활동을 하다가 네. 2024년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겸업을 하셨나 봐요. 네. 술도 끊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딱 마음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전환점이 생겼을 때 곡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0: 이야.
1: 그래서 이 곡들을 모아서 정규 앨범을 발표해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 앨범 제목이 재밌습니다. Good Nothing입니다.
0: Good Nothing? 네.
1: 좋은데 어떤 의미에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0: 오, 또 겸손하네.
1: 네. 네. 보도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 음악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참 겸손뿐만 아니라 이분의 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여기서 얼핏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데 그 Good Nothing이라는 제목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네,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도 제 목소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아니 이게 진심이 묻어나야 감동이 되지.
0: 대꾸 좀 해줘요.
1: 진심이 아닌 흉내만 아니, 내서는 안 된다. 아니.
0: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네. 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기억나시죠? 에스파의 신곡을 피처링한 뮤지션은 누굴까요? 1번 지드래곤, 2번 수드래곤, 3번 제드래곤, 4번 화드래곤, 화드래곤이십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Sun was here의 너 아니면 어쩌면

0: 자, 음악의 대화 우리 이대화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로 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화 오빠 얼굴 보러 오시면 돼요. 자, 드디어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 차례입니다.
1: 네. 일단
0: 5274님이 1번 지드래곤 두분 수다 듣느라 잠이 깹니다. 뭘 얼마나 수다를 떨었다고 우리가. 그리고 3590님 거
1: 네.
0: 소개해 줄수 있어요?
1: 빛드래곤 아니고 1번 지드래곤
0: 네.
1: 하셨습니다. 기사에서 봤어요. 네. 정답 맞추고 피자 고고 춤이 절로 난다. 이 시간 빛띠와하고 하트까지
0: 어허,
1: 날려주셨습니다.
0: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피자 고고 춤이 절로 난다. 춤이 절로 난다. 이렇게 해야지. 시상에나 마상에나. 우리 대화 오빠.
1: 문제 씨가 이렇게 읽었으면 아마
0: 혼나지
1: 오늘
0: 그냥.
1: 혼났을
0: 혼나 그냥. 1457님. 정답 1번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6399님이
0: 네.
1: 제 친구가 좋아하는 지드래곤이요 라고
0: 지드래곤.
1: 맞춰주셨고요.
0: 네, 삐딱하게. 4231님. 1번 지드래곤. 개인적으로 화드래곤 좋다.
1: 아, 감사합니다.
0: 화드래곤 좋다. 네, 좋다.
1: 네, 7930님이
0: 네.
1: 1번 지드래곤 하면서 두분 대화 들으니 낮잠도 달아나고 엔돌핀 팍팍입니다. 좋은 음악 소개해 주시는 대화 기자님 감사해요. 시원한 음악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0: 대화 기자님 오셨어요.
1: 네.
0: 이대화 기자님.
1: 아니, 칼럼을 써도 이렇게 댓글에, 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직함에 이제 음악 평론가 이대화 딱써 있는데, 참 기자분이시다.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0: 기자
1: 기분
0: 많이
1: 좋죠?
0: 비평을 했나요?
1: 기분 좋죠?
0: 아, 기분 좋아요?
1: 네, 공감이 되셨나 봐요.
0: 아, 진짜요? 우리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5003님, 1번 지드래곤. 밝고 환한 웃음과 평안이 있는 방송인 듯 좋은 에어 케미도 좋고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민글리 님이 빗띠 설탕 과하게 섭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빗띠 목소리 좋아요. 땡큐. 김영민 님이 기자님 하셨어. 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오늘 나노폴리 비누 받으실 분 7930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0: 네.
1: 그 신곡 들을 텐데요. 에스파의 WDA고요.
0: 네.
1: Whole Different Animal.
0: 오, 노래.
1: 완전히 다른 동물?
0: 동물.
1: 네,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이야기죠.
0: 네.
1: 에스파가 5월 29일에
0: 응.
1: 정규 2집 앨범 레모네이드를 발표합니다.
0: 네.
1: 정규작이라는 건 굉장히 큰
0: 응.
1: 기획이라는 얘기고 지금 아주 큰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0: 네.
1: 선공개곡 WDA가 월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0: 어우,
1: 지금
0: 지금
1: 차트에서
0: 나가고 있어요.
1: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이야, 여기 지드래곤이 피처링했다는 거죠?
1: 네.
0: 좋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음악평론가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보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1: 네.
0: 이거 같이 해주시면 돼요.
1: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1: 빛나는
0: 빛나는 오후
1: 오후 되세요.
0: 되세요.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all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0: animal.
1: Firing the hole up the look less. Living on a whole nother level, just. Why don't you girls if an animal?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4: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가난한 목동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어린이 앞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티마의 성모님이시죠. 그해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 이어진 발연에서 성모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할 것, 그리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할 것. 결국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는지 또 어떨 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지 체험이나 궁금증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요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따끈한 사연 잠시 만나볼까요? 레나 자매님입니다. 오솔길 출석합니다. 짝꿍 보러 병원 가는 길인데 마침 중계동 성당 옆을 지나고 있네요. 예, 보좌 신부님이 누구실까요? 마르코 신부님이시죠? 네. 일교차는 아직 큰데 낮 기온은 높아져 갑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평온한 오후 되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레나 자매님도 예, 더위에 예, 더위 먹지 마시고 예, 씩씩하게 잘 지내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37님, 오늘은 아침 햇살 마음 가득히 들어왔다가 오후에는 몸으로 들어와 너무 덥네요. 벌써 여름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빵빵하게 채워주실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시는 날이군요. 만나게 잘 먹을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신부님께서 옆에서 기도밥상 잘 차려놓고 계십니다. 네, 마오가니님. 오늘 일 그만하려고 사장님 몰래 카페에 와서 들어요. 흐흐흐 남겨주셨습니다. 사장님 같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하늘은 맑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주길 축하드립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목주기도를 하면서 뛰면 힘든 줄도 모르고 또 운동하면서 목주기도를 하면 먼 길도 금방 가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우리 하하대사님의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성모님의 사랑도 크고요. 네, 제님 오늘 포근한 날씨도 잔잔한 바람도 참 좋으네요. 따스한 수녀님의 음성에 더더욱 마음 편안한 시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포근한 음성에 마르코 신부님 기도밥상도 기대되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식이 부릅니다. 평화의 노래.

0: 네, 영양 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 요술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신앙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부님, 5월에는 본당에도 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아무래도 5월 달 하면 성모 성월이므로 네. 이제 성모님과 관련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엔 저희 본당에서는 그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성모의 밤에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네. 이제 성모의 밤을 맞아 헌시를 봉헌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그 헌시를 꼽을까 하다가 네. 아예 조금 일을 더 키워서 네. 그 주일학교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0: 우와.
1: 성모님께 네. 드리는 편지를 주제로 초등부 100일장 그리고 중고등부 100일장 어머. 이렇게 각각 열어서
0: 아이들이 네. 잘 쓰던가요?
1: 네, 열심히 썼고 네. 그 이제 잘 그 엄선을 거쳐서 네. 저희 장원도 뽑고
0: 뭐
1: 이제 장원으로 뽑힌 친구가 이제 성모의 밤 행사 때 네. 이제 나와서 읽기로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심사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혹시 이제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이 깃들까 네. 심사위원을 저희 주일학교나 제가 아니라 아예 저기 멀리 떨어진 주임 신부님 그리고 원장 수녀님
0: 네.
1: 그리고 사목 회장님 뭐 이렇게 이러한 분들로 그 심사위원을 꾸며서 이제 그 장원을 이제 오늘 뽑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각자들한테 전해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본당 성모의 밤 행사 때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 뽑힌 헌시를 읽기로 하였습니다.
0: 얼마나 기쁘고 설렐까요?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너무 기특하게 귀여운 내용으로 잘 써줬고 네. 중고등학생들도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써요? 뭐 투덜투덜대다가 이렇게 쓴 내용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잘 담아서 쓴 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에도 소개하면 참 좋겠네요.
1: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현님. 좋습니다.
0: 신부님, 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원하는 것은 평화. 평화를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 네. 마음의 평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비신자 교리를 좋아합니다.
0: 네.
1: 이제 처음 신앙을 알기 위해서 성당 문을 두들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예비신자분들과의 만남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성당에 오신 분들께 왜 성당에 오셨나요? 라고 제가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답들이 비슷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0: 신부님 저도 그랬어요.
1: 네,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대부분이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옆에 계신 봉사자분이라든지 혹은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세례 오래전에 받으셨는데 지금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라고 물으면 이제 또 그분들도 이제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 아니요 라고 대답을 또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마음의 평화와는 또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뭐 그렇다고 꼭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0: 그렇죠?
1: 분명 우리의 신앙은 네.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확답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안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저희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0: 아, 그런데 신부님, 마음의 평화라는 말이 참 익숙하면서도 막상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신앙인에게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확답 네! 라고 확답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화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혹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믿음에서 혹은 신앙에서 오는 평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0: 그렇죠.
1: 혹은 아무런 삶의 시련도 없는 상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건강과 부, 세상에서의 어떤 복이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예, 신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세상에서는 말하는 그런 평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안락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여기서 우리 오솔길 산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좀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신부님. 2769님 마음이 평온한 오늘입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겠죠 신부님?
1: 예.
0: 견진성사 공부하러 성당에 갑니다. 모든 가족분들 평화를 빕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거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네, 희망코치 장기영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부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희망을 코치하셔서 이름을 희망코치라고 지으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1: 좋은 닉네임이십니다.
0: 그렇죠? 네. 팅겨벨님, 저는 찬미예수님 하는 안부 인사나 이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교우집을 들었을 때 하는 인사가 참 좋아요.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성당 오더니 성당 냄새 하더라고요. 성당 안에 평화의 냄새가 나죠.
1: 네,
0: 향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네. 예, 초중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라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샛별정님 미사 드릴 때 영성체 안수기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땐 정말 평화가 머물죠 우리 안에. 오늘은 영성체 예, 영성체를 받은 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성체 후에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구슬님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제가 평화방송 들은 지 7년은 된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통신결이 도전해볼까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신자가 아니신데 평화방송 들으셨군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평화방송은 맑은 소리를 통해서 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맞죠?
1: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오랜 기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성령께서 우리 유리구슬님의 네.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 통신교리까지 도전하게 하시어 세례를 받게 이끄신 것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유리구슬님.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예, 신부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세상에서 비롯하는 편안함, 안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1: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을 주는 것이 마음의 평화라고 여긴다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부를 바라고 혹은 건강을 바라고 또는 합격이나 승진을 바라는 기복신앙의 역할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그저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머무른 안정감 혹은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신앙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주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오랜 뭐 우리나라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종교적 심성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복이 와서 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이게 꼭 나쁘다고만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공식이 꼭 맞지 않는다는 아주 대표적 예시입니다.
0: 그런 게 있나요?
1: 네, 그것은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만 봐도 꼭 믿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꼭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하느님 자신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하느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고 또 동시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르코복음의 다음과 같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0: 네.
1: 아무래도 말 그대로 정말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0: 저희와 같으시네요.
1: 왜냐하면 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기도 그렇죠. 하셨기 때문이죠.
0: 네.
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음에도 결국 인간적인 고통, 순환, 그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인간적인 복이 보장되는가? 이미 예수님부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공식보다는 조금 더 고양된 차원,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0: 예, 내용이 점점 깊어가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시민이 노래 한 곡 네. 듣고 가겠습니다. 의정부교구 생활성과 밴드가 부릅니다.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평화를 주옵소서.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B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신부님, 제가 이 사연 올라왔는데 좀 마음이 쓰여서요.
1: 네.
0: 이분께 마음의 평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517 하나님께서 신부님,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온 가족이 모두 세례받고 이제 그 아이가 고3입니다. 12년째 계속 해오던 성당 단체 활동이 버거워져서 미사만 참석하고 싶은데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참고 억지로 다닐지 고민이에요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1: 네, 5171님, 12년째 단체 활동을 해오셨다니 참 대단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0: 그쵸?
1: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버거우시다면 잠시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자매님도 책임감 때문에 참고 억지로 다닐지 고민이에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할수 있게 용기를 달라는
0: 예,
1: 이야기라고
0: 그런 것
1: 또
0: 같아요.
1: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뭐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버겁다는 것은 언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거나 뭔가 좀 힘들 때는 과감히 쉬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버겁고 힘드시다면 뭐 미사는 열심히 참석하시고 미사를
0: 그러실 것
1: 빠지시면
0: 같아요.
1: 당연히 안 되시니까 미사는 잘 다니시되 이제 여러 가지 좀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조금 쉬고 또 중요한 다른 또 봉사를 하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12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던 성당 단체 활동 너무나 훌륭하신 일이고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517 하나님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셨나요?
1: 네.
0: 네, 신부님 용기 주셨어요. 예, 작은 로사님입니다. 아카시아 향 가득한 화창한 날입니다. 벌써 아카시아가, 예, 저도 장미는 봤지만, 네, 예, 수녀님 마르코 신부님 오늘은 늦게 인사드립니다. 하이파이브 변 율리아나, 예, 엄마는 먼저 일찍 듣고 계셨답니다라고 사랑스러운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토마스님, 기도밥상 하니까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서 수저 만들면 되는데요. 요즘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제 힘으로 하다 보면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결국 내 힘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한발한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저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달아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밥상 주제를 너무나 잘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쵸, 신부님?
1: 토마스님께서
0: 네.
1: 제가 마지막에 할 결론을 미리
0: 정리해
1: 말씀해
0: 주셨나요?
1: 주셨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0: 네.
1: 토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0: 네.
1: 내어 맡겨서 한발한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사실 마음의 평화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토마스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그 따뜻한
0: 어머. 사진에
1: 신앙을 네.
0: 기도 밥상까지 차려서
1: 아, 그림을
0: 올리셨습니다.
1: 올려주셨네요.
0: 네.
1: 어유, 근데
0: 네.
1: 그림체가 아주
0: 예.
1: 독특합니다.
0: 센스가 있으신데 이거
1: 네.
0: AI로 하셨나요? 아니면 예. 8487님. 그래서 혹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안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듯도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와 좀 맥이 예, 닿아서
1: 네.
0: 신부님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1: 네, 수녀님.
0: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 이어서요.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는 않으셨잖아요,
1: 네.
0: 신부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이제 몸을 떠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셨지요.
0: 네.
1: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는 기도 뒤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수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혹은 마음에 담아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하느님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미래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녀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의 평화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참 어렵지만
1: 네.
0: 예,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기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거기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마음의 평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모님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의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1: 네, 수녀님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그 말씀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평화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혹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수녀님?
0: 성탄 때 임마누엘
1: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0: 네.
1: 히브리어로 바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곧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두려움을 느낄 때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화를 주는 힘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 의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0: 그렇다면 신부님 신앙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도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1: 맞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그저 그냥 쉽게 제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이 마음의 평화와 관련한 가장 기초에 놓인다는 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임마누엘 하느님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예, 신부님 아주 친절하게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사연 또 들어보겠습니다. 8487님 그래서 혹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안고 예,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듯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죠 신부님?
1: 네 너무 네. 오늘 유난히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 너무 따뜻한 말씀들을
0: 이 시간을 꼭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1: 잘 해주셔서 좀 네. 놀라고 있습니다.
0: 예. 네. 예. 빵의 주아님 아시죠? 오늘 예. 기도박상 주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네. 0624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남겨주셨는데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6024님이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방송 시작할 무렵에 하하대사님의 저는 실시간 네. 사연에 저는 매우 깜짝 놀랐는데요.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하하대사님은 뛰면서도 묵주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도 아침마다 이제 러닝을 늘 하는데
0: 네.
1: 막 뛰다 보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음악도 들어보고 뭐 하여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를 하신다고? 라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과 이어서 우리 공유 기사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묵주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사실 내 마음가짐을 너무 또 무겁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묵주 한 단을 한 단을 하는데 이 한 단도 놓쳐서는 안 돼라는 강한 강박심이 들 때면 오히려 또 거기에 힘이 들어가서 놓치게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그 흐름의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주기도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단순하게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해서 성모님을 찾으면서 편안한 마음 잠시 옆길로 새더라도 성모님 제가 잠시 옆길로 세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네, 편안한

0: 수업이네요.
1: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때에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오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박을 가지시거나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심지어 하하 대사님은 뛰면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또뭐 정확한 무엇이 정답이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옆길로 빠지더라도 성모님, 저는 다시 성모님 길로 이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가벼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저 우리의 지향만큼은 성모님을 향하게 둘 때에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신부님께서 우리 마음이 평화롭도록 잘 인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묵주만 지고 있어도 평화롭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분들,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쥐기 좋은 질감의 묵주를 선물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병중에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를 정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쯤에서 열심히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상이
1: 아,
0: 있어요.
1: 네,
0: 예,
1: 소연님.
0: 성바오로 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건네는 평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1: 나에게 건네는
0: 건네는 평화.
1: 평화.
0: 예, 실제적으로 누구나 예, 따라할 수 있도록 묵상 길잡이가 잘 되어 있어서요. 명상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29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초심자도 괜찮고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나에게 건네는
0: 건네는 평화.
1: 평화. 감사합니다, 수녀님.
0: 네. 4190님인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수녀님이 다른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겨주셨는데 퇴근길에 듣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전현금 수녀님 대피전 가셔서 제가 예,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오시면 참 좋겠네요. 네. 예, 오늘도 마르코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양 만점, 유익한 기도밥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솔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네, 오늘 주제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힘든 것을 없애주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느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는 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상처보다는 희망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청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마음의 평화의 기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시모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 남겨주세요. 네.
1: 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는 하느님의 정의와
0: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1: 라는
0: 네.
1: 주제로 기도밥상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백정훈 신부님과 함께한 기도밥상 여기서 마치면서 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에 비오 12세 교황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 있는 세상을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평화는 각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두려움과 욕심, 불심에서 벗어나 내면의 갈등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돈된 상태, 다시 말해 내 안의 전쟁이 멈춘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도 조금씩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도의 오솔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제이팸이 부르는 임마누엘 남겨드리면서 예, 오늘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보호자를 약속하시며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곧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나중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붙잡힘, 불의한 재판과 예수님의 사형 선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과 바로 그분의 승천,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 제자들이 겪었던 것들이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보호자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도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들과 갈등들을 마주하고 해결하며 제자들 본인들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그러한 신앙의 인생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아픔과 어려움도, 좌절도 없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가 되어가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스승님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인내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모자람과 잘못에 꾸지람도 하지만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미성숙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보이지 않지만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성심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잘못에 대해 탓을 하시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곁에서 말입니다. 신앙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10kg 쌀포대를 보는데요. 윗부분에 푸는 곳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쌀포대를 유심히 보지 않아서일까요? 저는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 푸는 곳 표기가 있는 곳에 지그재그로 박음질된 봉합선을 탁 하고 푸는 순간 저절로 두두둑 실이 풀리면서 포대가 열리는 거더라고요. 이 매듭만 찾아서 살짝 잡아당겨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푸는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죠? 몸도 풀고요, 마음도 풀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풀고, 여기에서는 마음 풀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 수 있고요. 이야기, 썰도 풀고 기분도 푸는 곳.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수요일 첫 곡, 김필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또 누군가는 그저 머물다 가는 곳으로 풀리는 곳. 성당이냐고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라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튜브 통해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MJ 레나님,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알림 설정하고 대기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 시간 여행 잘 준비하셨네요. 저 미카엘도 아주 평화롭고 기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 그럼 저희 코너를 먼저 소개해 드려볼까요? 일단, 대뜸 퀴즈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카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수요일 용신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용신부는 알고 있다! 시간인데요.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 우리 가톨릭 신문 꺼내 읽고 그 시절 용신부님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기도 하고 가끔 모르는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2007년으로 떠나볼 건데요. 그때 그 시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셔도 좋고 2007년 기사를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그거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1: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신앙상담 쇼츠 제작단 커피콩크루 일기를 모집하는데요. 선발된 분들은요,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원하실 때 직접 만든 쇼츠 영상 URL 주소를 꼭 첨부를 해주시고요. 5월 20일 저녁 6시 마감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자세한 지원 방법은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별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 MBTI 카노가 되신 분들은 영상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그 땡타벅스를 또 이용권을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다가 나의 이 쇼츠를 제작하는 능력을 마구 뽐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있다, 관심 좀 있다 하시면은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 영천시 소식으로 준비한 영뜸 퀴즈입니다. 초여름 문턱에 들어선 영천시 도심에요. 이것 색깔 땡땡빛 유채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영천 생태지구 공원 곳곳에 이 색깔 유채꽃이 만개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채꽃 하면 떠오르는 색상은 바로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 대신 오늘의 정답인 이 색 유채꽃을 보러 영천으로 여름나들이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거의 대구 온도가 27도, 28도까지 올라서 여름 초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쨍한 날에 이 색으로 된 꽃밭을 보면은 너무 황홀하고 예쁠 것 같은데요. 과연 무슨 색일까요? 이 색상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BTS,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색이 이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이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힌트 너무너무 쉽죠? 어서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슨 색 유채꽃이 영천에 가득 피었을까요? 1번 연두색, 2번 보라색. 보이는 라디오를 두 글자로 줄이면 연두일까요? 보라일까요? 정답은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을 듣고 와야 되겠죠? 이 색깔, 이 색상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저는 1번으로 이거더라고요. 강수지가 부릅니다. 이것빛 향기.

강수지, 이것빛 향기 듣고 왔습니다. 빵톡으로 율리안님께서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최고죠 라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압류 압류. 오늘 대뜸 퀴즈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을 일단 맞춰주셔야겠죠? 오늘의 정답은 색상 이름입니다. 색깔 이름인데요. 영천 생태지구 공원에 유채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유채꽃 하면 떠오르는 그 색상 아니고요. 이 색상 유채꽃이 가득 피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유채꽃길 사이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황토길도 걷고 그리고 색다른 이 색상 유채꽃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하니까 영천으로 꽃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톨릭에서는 대림시기, 사순시기에 이 색 제의를 입으시죠? 이거를 다른 말로 자색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과연 이것은 무슨 색일까요? 1번 연두색, 2번 보라색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영민님이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요. 텔레토비에 땡땡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색상. 맞다 맞다. 거기에 이제 이 색상 텔레토비가 나오죠. 그 친구 그 색상입니다. 근데 연두도 있었나? 보라도 있었나? 무슨 색이었을까요? 1번 연두, 2번 보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보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와야 되겠죠. 아이유의 노래 중에 라일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라일락 꽃도 이 색상이잖아요. 틀어드릴게요.

아이유 라일락 듣고 왔습니다. 라일락 무슨 색인지 다들 아시죠? MJ 레나님께서 보라색 정답 보라색 하시면서 예전에는 보라색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예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보라색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은 연보라색도 너무 예쁘고 그냥 보랏빛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좀 환상적인 그런 색상인 것 같고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이럴 때 뭔가 그 보랏빛으로 된 문구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미님이 주셨던 힌트는 보라돌이였습니다. 그 동그란 아이들이 나와서 해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만화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었잖아요. 보라돌이 나나 뚜비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 미경박님도 보라색입니다 하고 실시간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셨고요. 오늘 정답은 바로바로 보라색이었습니다. 유리구슬님이 저 왔어요. 문득 설디 생각이 갑자기 나서요 하시면서 제가 아이유님 노래 틀어드렸더니 어머 아이유님보다 저는 요새는 변우성님이 눈에 자꾸 들어오네요 설디 라고 압류 압류 아이유님도 눈에 들어오고 변우성님도 눈에 들어오고 가끔 그래도 저도 지금 생각이 나신 거죠. 반갑습니다 유리구슬님. 오늘의 정답인 보라색 보내주신 분들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7655님 정답은 보라 하시면서 내일 황인웅 마티아 신부님 축일 축하해주세요. 미리 저희 집에서 파티 준비 중입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뒤에 제가 볼 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 그게 다 지금 물음표로 떠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막 하트 이런 거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부님 축일 저도 함께 마음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1938님 2번 보라 제가 좋아하는 일본 캐릭터가 보라색인데 너무 귀여워요. 쿠로땡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거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있던 그 캐릭터잖아요. 키땡도 있고 쿠로땡도 있고 시나모땡도 있고 그거 중에 쿠로땡이죠.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른들도 이 캐릭터 좋아하더라고요. 7326님께서 정답 보라 영천에서 보냅니다. 강변 보라 유채 정말 예뻐요. 꼭 보러 오세요. 시장님께서 공들어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공간이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민분들이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힐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한번 찾아가서 볼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6002번님도 2번 0818님도 2번 보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8515님 보라색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이 문자 보니까 생각난 게 우리가 막 너무 덥고 아니면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 힘들 때 이렇게 막 하늘이 보랏빛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아 그거 아닌가? 하늘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늘이 막 보랏빛이야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4023님도 2번 보라색 하고 보내주셨고요. 4301님께서 정답 보라 하시면서 설디님 설레라 잘 듣고 있답니다. 제 친구가 영천 보라 유채꽃 사진 보내줬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을 문자로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햇볕에 보라 유채꽃이 반짝이면서 반사되는 그런 클로즈업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예쁩니다. 이게 근데 지금 꽃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2600님도 2번 보내주셨고요. 0139님 정답 보라 보라가 보라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보라 진행 중이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0237님, 1166님, 7511님, 그리고 7632님까지 모두 정답 보라색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연두색 아니고 보라색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 0818님께 저희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6002번님 이렇게 두 분께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커피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면은
문자에 사용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꼭 하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신부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0: 알고 있다.
1: 아 순간 아 알고 있다 밀려고 했다가 너무 오버한가.
2: 아니 앞에 지금 이 용신부는이 살짝 요렇게 무금됐어요.
1: 아 순간 아, 알고 있다.
2: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1: 자, 우리 용신부는 다 알고 있죠.
2: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박준 용신부님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신부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2: 어 맞아요. 네. 너무 더워졌어요.
1: 그러게요.
2: 그 오늘의 이 더위만큼이나 오늘 또 저희가 열기 가득하게 이 소개를 해드릴 거잖아요.
1: 그럼요.
2: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시 PBC에서 99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톨릭 신문을 읽어봅니다. 시간 여행의 동반자 박준용 신부님과 함께 할 건데요.
1: 유후!
2: 유후! 유후!
1: 오늘도 타임머신을 타고 고고싱! 고고싱!
2: 고고싱! 삐리삐리삐리삐리. 네. 어떤가요? 타임머신 삐리삐리삐리삐리.
1: 준비했어요?
2: 아니요.
1: 아니요. 말로 할까요?
2: 입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그거는 이제 준비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저도 이제 2주 해봤잖아요.
2: 네네.
1: 이게 정말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옛날 이야기하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2: 맞아요.
1: 또 뭐 신문 우리가 지금 이제 가톨릭 신문 옛날 신문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2: 네.
1: 그때 기사들을 읽으면 아 그때 잊었던 기록이 또 새록새록 이렇게 나고 좋은 것 같아요.
2: 정말요. 저도 지금 신부님이랑 함께한 이 시간 덕분에 네. 이렇게 06년도, 02년도 이렇게 다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몇 오늘 학년 때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2: 아, 오늘도 이게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연도라가지고.
1: 그때 또, 이야기 안 하면 되죠.
2: 아 그래도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1: 아, 네. 오세요. 오세요.
2: 그리고 제가 명색이 또 DJ인데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1: 아, 그럼요. 아, 네.
2: 그럼 신부님 오늘은 몇 년도로 되돌아가는지.
1: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한 19년 정도
2: 해서. 많이 멀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많이 먼 연도일 수 있어요.
1: 2007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2007년. 근데 우리가 2002년도 생각하면 네. 그때는 아 월드컵 이게 있었고
1: 그럼요.
2: 2006년도에는 우리 신부님이 데뷔를 하시네 아, 이거.
1: 네. 근데 2007년은 제가 소품 네. 1주년 되는 해죠.
2: 아 그렇죠. 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테니까.
2: 네. 어떤 또 소식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기사를 읽어 드릴 텐데요. 2007년도로 그러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해도 되나? 2007년 5월 20일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평양 방문. 지난 5월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7대 종단 대표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남한 가톨릭적 대표들은 평양 장충성당에서 공서 예절 후 장충성당 김영일 심원 회장 그리고 성가대와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2일엔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서 방북했습니다.
2: 2007년 12월 23일 원유 유출 사고로 날벼락 맞은 태안본당 공동체 12월 16일 태안 지역을 방문한 유흥식 주교가 기름이 묻어 새카맣게 변한 바위들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 한계읍 5개 면을 관할하고 있는 태안 본당은 자원봉사 신청자의 전화를 접수하는 재난 종합상황실이 됐습니다.
1: 2007년 4월 29일 교회 활동 인지도 대부분 저조. 신앙 공동체 참여와 자원 동원은 종교적 투신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신 및 교회 활동 가입률은 50.3%, 미가입률은 49.7%였습니다. 물질적 자원 동원 비율을 보면 봉헌금은 5천원 이상 만원 미만이 35.4%, 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26.2%였고요. 주 봉헌금 평균은 6,156원이었습니다.
2: 아, 이 가톨릭 신문 기사 저희가 200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2: 근데 이 마지막 기사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엊그제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아, 살짝 네.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1: 20년 전에 봉헌금 평균이 6,156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 네.
1: 지난주에 얼마 하셨어요?
2: 저는 그래도 항상 평균을 웃돕니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저희 네. 이제 저희 가구가 항상 네. 웃도는 금액을 내.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거. 그 보통 이게 어떤가요, 신부님?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1: 20년 전에 지표인데요. 이걸 네. 이 5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 35%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더하니까 61.6%란 말이죠.
2: 그렇죠. 절반이 웃돈.
1: 그러면 5천 원 미만이 얼마냐? 38.4%에서 우수리는 2만 원 이상이라 치면 38%가 5천 원 미만이다.
2: 네.
1: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천 원짜리랑 5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랑 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랑
2: 지갑에
1: 길 가다가
2: 때?
1: 만났는데 이제 반가워가지고 천 원짜리가 이제 만 원짜리 보고 야 오랜만이다 너 뭐 야 너 요새 뭐 해 했더니 아 나 바쁘다 그러면 해외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바쁘다 저는 님 뭐하러 그냥 나는 맨날 송다서 한다 하면서 아 왜 우리 이 천주교 돼가지고 만주교 오만주교 이런 거 이름 따라간다고
2: 그러 신부님
1: 아 신부님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2: 아니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 왜 그러니까 오만주교를 할 걸 그랬다는 네.
1: 그런 것보다 이제 왜 20년이 지났는데 보험금 평균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왜 뜨끔하냐. 사실은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2: 될까?
1: 난 다음에 이제 미사 주임 미사 가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내가 성당 다니는 모습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어제도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5천 원 넣었으면 이번 주도 5천 원인데 계속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2: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약간 고정된 금액을 네. 항상 똑같이 내게 되는 게 있기는 한데 MJ 레나님이 네. 봉헌금은 인플레이션이 없네요라고 이렇게 전곡을 그냥 깍지러주셨어요.
1: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야 될까요?
1: 그건 너무 세속적입니다.
2: 그러면요?
1: 내가 오늘 미사를 참여하는데
2: 네.
1: 내가 예수님께 이 미사에 나도 좀 낀가 주이소 하는 이제 예수님은 당신 몸을 이 제물로 미사 때 봉헌하잖아요.
2: 네.
1: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제단에 봉헌할 때 이 그 예물 봉헌이 바로 그 성찬례 전이란 말이에요.
2: 네.
1: 그럼 그 제사에 나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바칠 수 없으니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둔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 하면 내가 평소 내던 금액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2: 이번 주는 조금 더
1: 예수님 그래도 국밥 한 그릇 사드린다 뭐 이런 느낌. 예? 일주일에 한 번
2: 국밥 한 그릇은 우리가 대접해 드린다.
1: 네, 네.
2: 그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1: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 국밥 한 그릇을 기준으로
1: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2: 아 저는 그러니까 두 그릇 사드리겠어요. 아니 근데 요즘 국밥이 얼마죠? 제가
1: 9천 원.
2: 9천 원.
1: 네.
2: 만 원을 넘지 않네요.
1: 그러면 만 원 넣고 천 원 빼가면 되잖아요.
2: 아 근데.
1: 아, 네.
2: 근데 이렇게 봉헌하시는 신자분들도 있으시죠?
1: 그거를 사실 제가 가만 쳐다보지 않으니까 누가 얼마 내는지 사실
2: 이거 근데 이걸 예전에는 네. 이 통이 이렇게 입구가 소쿠리처럼 된 것도 있었잖아요.
1: 네, 네. 지금도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지금은 네네. 거의 다 이렇게 좁은
1: 그런 데도 있고 이렇게 봉헌권 꼽아서 주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기는 한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2: 그렇죠.
1: 내가 얼마 하고 있냐?
2: 맞습니다.
1: 하느님께 부끄럽지 말자.
2: 네.
1: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자.
2: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자.
1: 그럼요. 봉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 네.
1: 성당의 주임미사 참례자 평균 500명일 때 이제 전체 금액이 500만 원 나온다.
2: 네.
1: 그러면 평균 만 원씩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런데 우리 성당 주보를 봤더니 250만 원이더라.
2: 이게 못 미쳤다.
1: 우리 평균보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겠고.
2: 내가 조금
1: 나는
2: 더.
1: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2: 근데 제가 약간 우문을 드린 것 같아요.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우문을 드렸더니
1: 현답을 했어요?
2: 현답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1: 뭐지?
2: 아니
1: 할아버지 그렇게 됐네.
2: 아니 3주 차에 지금 용신부님이 네. 갑자기 달라고.
1: 알고 있다.
2: 진짜 알고 있다 용신부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우리가 대접해 드린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평균 금액을 봤을 때 아, 우리는 많이 못 미친다 하면 내가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1: 그럼요.
2: 그렇게 하면 있거든요. 되는 거예요.
1: 옆에 사람한테 종종 레지오 할 때 묻거든요. 네 봉헌금 얼마 하러 가면서.
2: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1: 자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2: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이렇게는 안 하고 조정, 옆 사람만큼 해야지.
1: 네네.
2: 그런 뭐, 거잖아요.
1: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지. 남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 네. 내, 맞아요.
1: 나와 하느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잘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달라지지 않을까요?
2: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 그렇게 기준을 좀 세워서 봉헌을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 신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보험금이 많이 올랐죠? 하며 꼭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2: 용신부를 알고
1: 용신부가
2: 있다.
1: 용신부가 알고 있다! 돼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2: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건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우리가 돈 얘기를 한 김에 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가가 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이한 그
1: 주식
2: 해래요.
1: 네, 2007년에 피었어요.
2: 맞아요. 네. 저 기억나요.
1: 폭망.
2: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때입니다.
1: 그게 네. 사실은 이제 이 사태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 사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0: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 투자하면 이제
1: 우리가 막
0: 많이 번다 뭐 이런
1: 부자가 이제 된다,
0: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누군가가 부추긴 거죠.
1: 그렇죠.
0: 물론 그 투자한 본인의 책임이긴 한데.
1: 그거 맞아요. 맞는데 너무 슬프다.
0: 아, 저는 몰라요. 저는 주식 몰라요.
1: 근데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만 그 네. 당시에 07년도잖아요. 제가 네. 그때 새내기였어요. 새내기였는데.
0: 아, 그랬네.
1: 네. 그랬어요. 새내기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학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학회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엄청난 발표를
0: 큰
1: 많이
0: 이슈였으니까.
1: 해서. 맞아요.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줄도 사느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수업하다가 종종 제가 그거 하고 있는 친구들 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계속 확인해요.
1: 이게 지금
0: 빨간색인지
1: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0: 그렇게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배우고 하는 건 경제 원리를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1: 네.
0: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건전한 투자라기보다 투기가 조금
1: 그런 분들도 해서, 있죠.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하죠.
0: 뭐 커피값 뽑고 몰라 나 주식 몰라요.
1: 이거는
0: 주식은 모른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식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냥 네. 현명하게 투자하고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0: 저도 요즘 계속 뉴스 보면서 저 불안해요.
1: 왜요?
0: 요즘 하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1: 오르고
0: 막
1: 있잖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대출해가지고 이제 여기 받고 있다 하는 이게 뉴스 한 줄 보면서
1: 지인들도 있고.
0: 지인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잘 모르겠어요. 욕심부리는 주식은 모른다. 근데 걱정은 된다.
1: 우리 MJ 레나님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듯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면 뭔가 잘 안 움직이고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하지만 용신부님은 모른다.
0: 나는 모른다. 주식은 모른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1: 네.
0: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봉헌금 이야기도 했지만 봉헌금을 이렇게 좀 깊숙하게 좀 연구하고
1: 빨간색이 될 것인지
0: 이번 주 내가 수입이 얼만데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를 내가 예수님께 봉헌해야 될까 이런 거 연구 좀 하지.
1: 그러네요.
0: 아닌가?
1: 따끔하게 지금 카메라 네. 보면서 따끔하게 해주세요. 네.
0: 용신부는 주식은 모른다. 몰라. 보험금은 잘하자.
1: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신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경제가 늘 어렵지만요. 봉헌의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마음을 더 모아서 정성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0: 아름다운 마무리.
1: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2007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방북을 네. 했었는데 그 당시 종교계에서도 막 방북을 해서 평양에 성당을 찾기도 했네요. 평양에도 성당이.
0: 북한에 성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는 거 아닌가요? 이때 방문을 했잖아요.
0: 장충성당이라고 평양에. 아, 이게... 이제 6.25 전으로 봐야 됩니다.
1: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요?
0: 그럼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 1784년 이승훈의 세례로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1: 네.
0: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조선 8도에 성당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1: 당연히 그렇겠네요.
0: 네. 그랬다가 이제 6.25 사태가 되면서 북한에 있던 성직자, 수도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탈북하기도 하고 네. 이탈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때 이미 지어져 있던 장충 성당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구를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평양 교구장이 누구일까요?
1: 누구실까요?
0: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이 겸임으로 서리로 맞습니다.
1: 그건 정말 몰랐어요.
0: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1: 그렇죠. 네.
0: 함흥교구가 있는데 함흥교구는 춘천교구장이 이제 그쪽 교구의 서리로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1: 어디일까요?
0: 그 덕원자치수도회.
1: 네.
0: 덕원수도자치회.
1: 네.
0: 덕원자치수도회. 여튼 외관수도원이 원래 북한에 있는 덕원에 있었어요. 이제 그 흥남 철수가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외관에 자리를 잡고 그 수도원에 대한 이 그 행정 구역상 거기에도 이제 아빠스 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관 분도회 수사님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님이 거기에 또 책임자로 지금 그렇게 교황청에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상황이죠.
1: 그렇군요.
0: 근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장충성당은 있다.
1: 그러면 미사가 진행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유가 없으니까.
0: 신부도 없는데요.
1: 그렇군요.
0: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선전용으로 장충성당이 있는데
1: 선전용이군요.
0: 아, 대북 선전. 어쨌든 어떤 그런 감시 체계에 있으니까 저도 평양을 아직 안 가봐서
1: 네.
0: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는 있나 봐요.
1: 출입은 가능하다.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사들 찾아보니까 뭐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던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 수령 동지께서
1: 이건 좀
0: 이렇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상상으로.
1: 근데 그 언젠가 장충성당에서 미사가 집전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신부님.
0: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이 우리 나라에 이제 주교님들 추기경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공소 예절을 드렸대요. 아마도 거기서 미사를 할 수는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냥 아멘으로는 안 되고
0: 아멘. 네, 좀 길게 했습니다.
1: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이들이 언젠가 함께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0: 맞아요.
1: 아멘.
0: 아멘.
1: 그리고 우리 태안 원유 유출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때.
0: 그러게.
1: 진짜 전국에서 우와. 모든 국민들이 네. 진짜 마음을 모아 몸을 합심해서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서 태안으로 향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0: 가셨나요?
1: 저는
0: 대학생 가야죠.
1: 복학
0: 입고
1: 못 갔어요.
0: 전 국민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1: 못 갔습니다.
0: 바빴죠.
1: 네.
0: 그 새내기 때 바쁘거든요. 새내기 때
1: 제일 바빴는데요. 저는 이제 마음을 돈으로 조금 못했습니다.
0: 이제 태안에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배에서 기름이 이렇게 새가지고
1: 그 바다 전체가 떠 있고
0: 바다 전체가 막 거기 갈매기 까맣게 막 되고
1: 맞아요.
0: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게 자연적으로 다시 이 기름이 이렇게 뭐 분해가 된다든지 파도에 밀려가지고 해안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1: 위기에 강합니다.
0: 대단합니다.
1: 진짜 다 같이 와서
0: 시간 돼요?
1: 네네.
0: 제가 프랑스 있을 때
1: 네.
0: 이제 2000 언제지? 14년, 15년 프랑스 대테러
1: 네.
0: 이제 파리에서 막 총 쏘고 막 해가지고 엄청 맞아요. 큰 이슈가 네네네. 있었는데 제가 그때 동네에 중학생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주 모임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지난주에 일어났던 파리 대테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손을 들더니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중학생이. 제가 솔리다리떼 하는데 몰라가지고 솔리다리떼가 뭐지 해서 이제 사를 찾아보니까 연대 나와요.
1: 합심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0: 중학생 이 수준에 우리나라 중학생한테 야 뭐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1: 그 연대합니다 하겠죠.
0: 구경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이 아이들이 연대해야 된대요.
1: 그러니까 멋지다.
0: 거기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오면 네. 연대해야 된다고 가르치나 봐요. 이게 이제 교육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거 데모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거는 가르쳐서 된 거고 우리나라는
1: 근데 진짜
0: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1: 마음으로
0: 경제적 위기 IMF 터지니까 전부 다 막 금 빼내고
1: 진짜
0: 뭐 하고 뭐 옛날에 그 이제 새벽 조공이 울렸네
1: 다 같이 합심해서
0: 너무 많이 갔나
1: 잘 살아보자 하던 그때 맞죠?
0: 잘 살아보세요 아세요? 아 제가 순간 알죠. 너무 많이 갔나 해.
1: 알죠 역사책에 또 나오니까
0: 아 역사책에 나옵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
1: 그때 항상 우리가 새로이 해보자 네, 이런
0: 그래서 전부
1: 거잖아요.
0: 다 대문 열고 앞에 빗자루 썰고 막 이렇게 그랬군요. 해서 경제 성장
1: 맞아요 맞아요
0: 5개발 맞대
1: 그때 너무 많이 그때로 갔다. 우리가 신문 넘겨볼까요?
0: 아 저는 그때를 살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러니까 이런 태안에 이제 큰 위기가 닥쳤다. 전 국민들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못 가는 분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기름을 닦아냈어요. 우리나라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위기에 강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 같다 하면은 진짜 막 앞뒤 안 가리고 합심해서 그곳으로 모여서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인재라는 고통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희망 잃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주신 주님 은총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이 결국 우리 민족성이죠.
1: 민족성이죠.
0: 우리나라 맞아요. 국민들은 이게 뭐 다들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1: 마음 한 켠에
0: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정 이런 거 있어요. 엄청 강하고요.
1: 아. 그게 연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의 연대가 그렇죠. 바로 그 정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 정이 사랑의 그 연대의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007년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신부님?
0: 뭐 금마무리인가요? 저 이제 너무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신부님 진짜 와 너무 우문현답 이런 지금
0: 알고 오늘 감동
1: 오늘 감동 받았어요.
0: 아 이제 세 번 했는데.
1: 아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0: 그러면
1: 감동 받을
0: 실망도 한번 하고.
1: 한 번의 실망이 남았나요?
0: 네 실망했다가 아닌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작가님한테 지난주 말씀드렸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주 조금 시리즈별로
1: 연도를
0: 이번 주가 이제 이번 달에 지금 계속 2000년대 하니까
1: 맞아요.
0: 그럼 요때 이렇게 갔다가 이제 5월이죠. 4월인가
1: 지금 5월입니다.
0: 5월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연대로 가서 막 1980년대 한번 가본다든지. 그리고 그때 있었던 것들을 또 떠올리면 우리도 이제 조금씩 기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1: 좋습니다. 네, 뭔가 연달아서 생각이 나네요.
0: 이번 주 2007년 서품 1주년 했고요. 아, 다음 주는 그다음에 2주년 해야 되나?
1: 3주년 언제를 그래. 해야 될까요?
0: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다 만나도 네 번밖에 못 보잖아요.
1: 너무 아쉽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될까 봐요.
0: 두 시간은 안 되죠.
1: 그건 안 된대요.
0: 아쉬워요.
1: 자,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또 만나뵙기를 네. 기대를 하면서 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

오늘의 비타민 5시.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수만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배터리 최적 설계도를 그리낸 인공지능 AI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1989년생으로 카이스트에서 전기 전자공학을 공부한 젊은 기술자더라고요. 지금은 AI가 각광받는 시대지만요.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던 학부생 시절만 해도 이 AI가 주류가 아니었대요. 동기들은 반도체나 통신산업으로 진로를 정할 때 우연히 접한 AI 딥러닝에 매료돼서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재미있어서였다네요.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는 일을 하자 그 신조를 따르면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한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일종의 세뇌를 하듯이 말이죠. 이런 반복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은 이 노래로 대신합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윤향기 나는 행복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한 10번쯤 반복하면 없던 행복도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원더걸스의 텔미 들려드릴 건데요. 이 원더걸스의 텔미가 2007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국민 배당금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초과 이윤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세수 이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참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활용한다는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배당금 그리고 초과 이윤이란 단어를 써서 기업 이익을 추가로 걷어들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것은 김용범 실장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끼어들어 야당을 면박주는 것이 가히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청와대가 이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 팩트체크와 설명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생산적인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며 5월 13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와 주신 우리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저희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지난주에 여러 사정으로 계정이 좀 막혀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거기에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열렸으니까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출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내 곁에 천국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및 시청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독 탭 바로 옆에 있고요. 이벤트는 바로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신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똥떨어 똥.

0: 장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여의도의 온도,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다양한 현안들, 악마의 대변인들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자주 진짜 보고 싶다는 저희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2: 그래요?
0: 예, 아니 세 분이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케미라고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자기 진영의 아픈 부분도 이렇게 쉽게 서슴없이 얘기한다. 역시 내공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신지호 의원이 어떻습니까?
3: 지금 너무 띄우시는 것 같은데.
0: 아, 눈치채셨어요? 예. 하지만 반응은 좋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서울이 바짝 붙었어요. 지지율,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추격세가 무섭게 붙었고 지금 신경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호 후보 46, 오세훈 후보 38. 그래서 격차가 한 자릿수인 8%포인트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네. 7%까지 오차범위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차범위 근접해서 지금 붙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캠프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현 기자.
4: 뭐 민주당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압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이제 동요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지율들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선거가 가면 보수도 결집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잇따라 좀 이제 실수나 설화가 좀 잦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0: 정원호 후보의 실수 말씀하시죠.
4: 뭐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 실수라든지 이제 뭐 어저께 나왔던 뭐 초과 이윤제 배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더 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좀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0: 예.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원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지호 의원님,
1: 네.
0: 그 지금 오세훈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3: 오세훈 캠프는 이제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타 한 방을 좀 찾고 있는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터져 나온 김재석 의원이 그 정원호 후보 젊은 시절의 그 폭행 사건 관련해 갖고 뭐 새로운 의혹이랄까요?
0: 예. 예,
3: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이런 것도
0: 예예.
3: 뭔가 이제 판세를 뒤집는 비장의 한 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앞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김병민 부시장 만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전한다 우리 곧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붙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3: 근데 나 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0: 아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 지금 정원호 캠프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선거 막판 되면은 그러니까 좀 진행되면은 이렇게 좀 붙는 건가요?
2: 아직까지 정원호 캠프가 안정적인

0: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많이 또 여기도 어쨌든 많은 새가 붙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1: 엄청 캠프가
0: 예,
1: 크더라고요.
0: 큰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때 예찬 상임선대본부장을 모시고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딱딱 위아래가 질서정연했어요.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연 핵심적으로 정오로 캠프는 누가 전체의 대장 노릇을 제대로 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워딩에 대한 전략들을 얼마나 짜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저도 언론에 나타나는 정원호 후보의 태도를 보면 조금 아직도 부족하고 거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쳐야 될, 그거는 이제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또 경력의 일천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의 일천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했던 이 뭐랄까 오만해 보이거나 실수 부분이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서울 같은 정도는 앞서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돼요.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0: 예,
1: 된다.
0: 예. 그러니까 뒤처지는 조사도 나오고 앞선 조사도 저는 나올 정도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미 오세훈 후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낮은 평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근접하게 말하자면 선거 가까이 붙기는 붙겠지만 어떤 임계점을 통과해서 앞설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토론하자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법정 토론만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한 기자.
2: 네.
1: 지금 뭐 이런 게 여기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양양자
2: 네.
1: 경기도 국민의힘 후보가 또 추미애 민주당 후보한테도 토론하자. 그리고
2: 네.
1: 저기 부산
2: 북구도에.
1: 북가베 예. 거기에서도 뭐
2: 네.
1: 그런 일이 있어요.
2: 네.
1: 이건 어떻게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한 게 있나요, 이게?
2: 그러니까 뭐 유불리의 문제는 뭐 모르겠는데 1위 후보는 토론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1: 뭐 이번만의
2: 네,
1: 현상은
2: 현상은
1: 아니에요.
2: 아니고 네, 역대로 보면 1위 후보들은 늘 토론을 피하고 그래서 기자들은 박빙판세여도 누가 토론을 조르냐 이거를 보고 아 누가 우세하구나 이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정원 후보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타급 정치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능력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후보급 주자들과 할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 그러니까 분석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겹쳐지면서 아니 행정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동구청 3선이나 하고 왜 토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냐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캠프 쪽에서는 뭐이 토론을 회피하는 쪽은 언제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법정 토론을 해야 되고 어차피 토론이 벌어지면 정책이나 공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보는 그걸 안 하겠다. 우리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정해진 토론만 하겠다. 이 자세를 견지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김재섭 의원의 그 기자회견 오전 10시에 있었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 그 1990년대 중반 사건이죠.
1: 95년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정원호 지금 후보자가 양천구청장실의 비서로
1: 비서.
3: 재직할 때그 구청장 비서실장과 관내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예, 지금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회의록.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건데 사건 발생 후 며칠 후에 양천구의회에서 그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무소속 구의원이 그 사건의 그 실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당시 정원호 구청장실 비서가 그 카페인데 술집 그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를 했고 술집 주인이 그걸 거절을 하자 그 비서실장과 정원호 비서가 뭐 여기 영업하기 싫으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고

0: 근데 마침 그때 옆 테이블에 당시 민자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1: 예.
0: 민자당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뭐 말리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벌금 300만 원인가 물었잖아요. 이게 폭행한 건 사실이고.
1: 그거는 뭐 이미 밝혀졌어요.
0: 네, 폭행한 예. 이유가 기존에는 뭐 옆에 옆 테이블 사람과 5.18 광주 문제를 놓고 해석이 달라서 정치적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폭행을 했다.
1: 예.
0: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술집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그게 이제 폭행의 그 원인이다.
1: 예.
0: 이런 주장이죠.
1: 예, 예. 그런 주장을 했고 정원호 후보 측은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와 합석해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뭐 몇 차례 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 발췌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김영주 의원님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 안에는 그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듯이 무슨 뭐 여종업원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주점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 가게를 카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유흥 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이걸 그 다른 방식으로 뭐 여성 마치 성매매 시도를 했는데 안 되지자 폭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픈 부분은 어쨌든 폭력이 있었다는 것.
1: 예.
2: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시장이 되는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여러 차례 예. 뭐 말하자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했다지만 어쨌든 자기 자제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격받는 데 있어서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이 판결문만 갖고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언성이 높아서 정치적인 논쟁하다가 폭력이 일어났다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구의 진술하고 이 지금 판결문의 진술 중에 무엇을 더 기초 삼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쟁은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김한 기자 뭐 짧게
3: 오늘 엄청들 취재를 했는데 판결문을 공개해버리면서 어쨌든 예. 이제 구의 질의는 어떤 정파, 뭐 이 소속을 떠나서 정파적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방향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호 후보가 이걸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빠르게 공개를 하면서 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해명은 좀 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해들은 바로는 오세훈 캠프에서 당시에 이 맞은 사람을 지금 엄청 찍고 있다. 지금 증언 때 세우기 네. 위해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논쟁적이고 뜨거운데요. 일단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오래 기억하는 장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5: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참정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1: 예, 앞에는 오세훈 후보, 뒤에는 정원호 후보 목소리였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이제 당연히 좀 보수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인 거는 선거용이다라는 논쟁이 있고 왜 광화문 광장에 굳이 그 참전 국가들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나 이거는 전쟁 기념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0: 그거는
1: 보세요?
0: 뭐 각자 뭐 보기 나름인데 우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가보면은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굉장히 그 뭐 거기 가면 다 한 번씩 그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한국전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저는 거기 그 워싱턴 DC 가끔 갈 때마다 거기는 꼭 한 번씩 들릅니다. 그 가서 보면은 아 정말 6.25 때 우리가 풍전등화 국가 존망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0: 이런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거를 지켜내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그와 유사한 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자꾸만 기억은 희미해지기 나름입니다. 예. 그럴 때 이런 기념물을 세움으로써 후세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서울에 그 관광 왔을 때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시비를 거는 게 이거를 거기다 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건지 논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이제 졸속 추진 그 부분이라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그 인허가 과정이 늦춰져 가지고 그런 거지 일부러 선거에 맞춘 건 아니다 하는 해명이니까 그러면 정원호 후보 측은 헛방을 치는 것 같고 예. 이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 자체가? 예.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뭐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건 뭐 철거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나가던데
1: 예.
0: 이거 잘못하면요 보수층 결집됩니다.
1: 아,
0: 아니 그건 뭐 한미동맹과 우리 그때 16개국 거기 보면 이제 그 비전투 병력까지 보는 22개국 플러스 대한민국하고 23개가 있는데
1: 예.
0: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공격하려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1: 이거는 뭐 선거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에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 득표에 도움은 될 거라고 신지원 님 보십니까?
0: 근데 잘못 때렸어요 지금 보니까.
1: 민주당이 잘못 때려서
0: 네, 정원 후보 측에서
1: 보수결집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이제 저는 그게 문제예요. 그 시민들의 광장을 시장 개인의 이념적 그 전시체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 태극기 크게 올린다든지 뭐 감사의
1: 예,
2: 부분을
1: 예. 원래 이제 2024년에는 예.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를 예.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네. 지금 감사의 정원을 만든 겁니다. 예. 예.
2: 사실은 지금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 보면 박물관도 있고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뭐 그전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로 있었던 그 공간도 이런 시설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에 유해 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념감들이 있고 그런 뭐 효창공원도 있고 지금 현재 항일투쟁했던 기념 추억의 공간은 남산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 예. 보면 바로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박은순 시장 때 부시장했던 시점에서 그때의 고민은 뭐냐면 걷는 도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그 카페를 쭉 앉아있는 노천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시로서의 광장을 회복시키자는 건데
1: 예.
2: 이거는 무단 점유다.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심각하게는 그렇게 봅니다.
1: 시설이 뭐가 됐든 예.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2: 예, 공간이 거죠.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외국에 가면 쭉 이렇게 노천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나마도 지금 뭐 이순신 장군하고 다 이렇게 딱 배치가 세종대왕하고 잘 돼 있는데
1: 예.
2: 그걸 점유해버리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1: 알겠습니다.
2: 언밸런스하게 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1: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뭐 보수 결집용이냐 아니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시민들의 반응인데
1: 예.
3: 사진 같은 거에서 뭐 벌써부터 세종대왕 갇힌 사진 이런 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물론 뭐 새로운 상징조형물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낯서니까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 그게 약간 창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종대왕을 그 뒤에
3: 네. 뒤에서 찍으면 이제 말하자면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대상관도 갇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사진들을 SNS에 벌써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양쪽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를 공격하고 만들었건 이게 바라는 효과가 나고 있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너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1: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근데 이제 모든 뭐 시장들이나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어떤 상징물 같은 거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21일하고 앞 두고 이거를 던지면 예를 들면 부정적인 공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원 후보 측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선거용이면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되는 건지를 지금 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하고 부실한 완벽하게 네. 자기 계획을 갖추기 네. 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 댓글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다가 지금은 뭐 그나마도 좀 돌아간다고 또 자신 있게 말은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어색하지 않았느냐.
3: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씨의 마지막 행정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어떤 좀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이 인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 그 하루만 보면.
1: 네. 22개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의 나라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좋아라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오세훈 캠프 측의 얘기예요. 자, 뭐 신조 의원이 짧게 말씀하시고
0: 그렇고요. 그거를 뭐 이제 그렇게 그런 각도로 사진 찍어서 그 뭐 SNS에 올리는 분들은 뭐 민주당 골수던가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게 얘기하려면 긴데 그러니까 그 이거를 잘 저기 그 절제력을 갖춰야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게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그거 이제 네. 지금 이 기념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하고 싶겠죠. 또 지금 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 기념물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이 워낙 커요. 예. 네. 그 얘기만.
2: 근데 다 좋은데 왜 꼭 광화문이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 우리 한미동맹 그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왜 총 모양을 그렇게 세워놓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 공간적인 어떤 불균형함 문화민족으로서의 느낌 속에 너무 지나치게 억지로 끼어넣는 듯한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예, 흐름상.
1: 뭐. 너무 뭐가 많기는 해요. 네. 제가 뭐 이거를 네. 누구를 편들고 하는 네. 게 아니라 뭐가 너무 많아요. 분수도 무슨 두 개나 있더라고요. 네. 무슨
3: 행사도 많이 하고 네. 뭐 여러 집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됐습니다.
1: 예, 네, 그냥 제 사견으로는 싹 메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당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 띄웠고 내부 파열 띄웠지만 내부 파열음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도 지금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 김관용 후보가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전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스원 전북 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조사한 건데요. 무소속 김관용 후보가 43.2 그리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전북 도지사입니다. 후보입니다. 39.7. 그래서 오차 범위로 접전이지만은 수치는 김관용 후보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완전 충격이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2: 그러니까 우선은 그 도민들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원택보다는 김관용이 인물에 대한 평가, 중량감 그리고 그 도지사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치적을 높이 사는 건 분명한 거고 이제 두 사람 다 당이라고 관점에서 보면 하자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현택 후보도 완벽하게 깨끗한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동정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큰 틀에서 이번에 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것이 호남 이번에 후보자 뽑는 과정이 너무 더티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 뚜껑을 열어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을 수 있고 조국 혁신당 후보의 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민주당이 특히 호남에 있어서의 공천 선거 과정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1: 그렇군요.
2: 이제 지금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그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에 대한 초기에는 동정 여론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뭐 유연택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는데 어제 있었던 민주당 호남 공천자 대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0: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은 부분만 딱 잘라서 저 뉴질랜드에 갖다 놓으면 매우 낮은 산이 됩니다.
0: 예. 어제 12일 민주당 호남 공천자 대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고요. 신지호 의원님,
2: 네.
0: 이게 뭔 말이에요? 에베레스트하고 뉴질랜드
2: 아니,
0: 이게?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민주당이고,
0: 예.
2: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 뭐
0: 예,
2: 지금
0: 그렇죠.
2: 이 선거판에서 후보자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있어야 뛰어난 정치인 후보자도 나오는 거 아니냐.
0: 예.
2: 근데 무소속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야 에베레스트 산이 존재한다 이 얘긴데, 대단히 잘못된 비유다.
0: 아, 그래요? 예.
2: 대단히 잘못된 비유다. 우리가 그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얘기, 정치에서의 민심의 그 중요성 얘기할 때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히말라야 산맥은 전라도 호남 시민들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0: 예.
2: 그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고.
0: 예.
2: 근데 이렇게 보면 정청래의 이 워딩 속에는 호남 시민이 없어요. 민주당을 히말라야 산맥으로 비교하고. 근데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보면 호남 시민, 전북 시민의 상당수가 이게 공정하지 않고, 여기는 뭐 자기들이 공천만 무조건 펴주는 데인 줄 알아?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한다? 저는 전북 민심에 오히려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워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이 공천자 대회 앞에서 기자회견, 이 정청래 대표 규탄 기자회견도 있고 상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뭐라고 해야죠? 가림막도 아니고 이 플래카드도 아니고 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이고 정서방 168억 사기꾼이 웬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정서방 정과 5범이 웬 말인가? 그런데 이제 168억 사기 정과가 있는 사람을 공천을 했다. 지금 이게 친청 계열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관영 지사 말고도 좀 호남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이게 공천 말씀, 공천 과정 말씀하셨지만 뭐 공천 과정, 공천 결과,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과 결과에서 어쨌든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안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0: 예.
3: 예를 들면 굉장히 장기간 단식이 있었는데 대표가 이제 일단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김관영 후보를 이제 컷오프할 때도 이게 사실 저는 그거 자체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CCTV가 9시 뉴스에도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0: 예.
3: 당 입장에서는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는 사후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다 물었었거든요. 이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단호한 원칙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관영 후보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0: 예.
3: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서 졌던 안호영 후보도 뭐 단식까지 했었으니까, 이 이제 과정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0: 예.
3: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전북도에서 이 여론조사 숫자 민심으로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도 설명은, 아이고, 근데 뒤로 가면 우리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과정이 빚어진 원인을 안 들여다보는 이제 게 되기 때문에
0: 네.
3: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그렇군요. 그 이제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김관영 지사 제명 과정에 앞서서 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후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3: 네.
0: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단일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친청 후보를 견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전격적으로 제명이 나와가지고 이 단일화 논의가 깨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3: 그쵸, 얘기죠. 그리고
0: 의구심을
3: 이제 후에 안호영 후보가 반발하고 단식을 할 때 이제 저쪽도 똑같은 말하자면 부정이 있지 않냐라고 할 때 최소한 뭐 이유 여와 상관없이 그 정도 이제 자당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대표가 방문을 해서 어쨌든 그걸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그때도 막 뉴스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왜 뭐 야당 대표나 야당 쪽 관계자도 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김관영 지사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친명들이 지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정청래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돼버리면은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의 견제용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 김관영 지사가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워딩으로 보면 아, 조승래 사무총장이 복당 절대 안 된다. 그런데
0: 예.
4: 김관영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아, 정청래 대표 떨어지면 나 복당 가능해.
0: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복당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4: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만 떨어뜨리면 난 얼마든지 복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친명하고 정청래하고의 갈등
0: 예.
4: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불을 붙여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기를 당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전략적으로
0: 예.
4: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과정 관리를 하게
0: 그렇군요.
4: 되면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갑자기 전북이 예. 재밌어져가지고 예.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또 음성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은 개헌으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6: 국민의힘께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습니다.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뭐 워낙... 독특한 목소리라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네. 앞에는 장동혁 대표, 뒤에는 정청래 대표였고요. 개요 잠깐 PD분이 PD님이 난리가 났어요. 개요 안 읽었다고. 자,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전북지사 선거 얘기였고요. 자 지금 저 신조 의원님
2: 네.
0: 원래 상임선대위원장 한 2주 전에
2: 네.
0: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 한다라고 얘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네. 좀 흐지부지 됐다가 아예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장동혁 원톱으로 이렇게 됐어요.
2: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 아닌데 뭐 장동혁 대표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이 관련 기사 타이틀을 혁신선대위가 아닌 장동혁 선대위. 예.
0: 그렇군요.
2: 예. 이 그 한마디에 뭐 한 줄에 다 그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0: 예.
2: 이게 지금 아까 그 서울시장 그것도 이제 한 자릿수로 붙었다는데 그 같은 조사에서 막 부산 시장도 더 이제 그 격차가 좁혀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 조사에서 보니까 공소 취소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니까요.
0: 예.
2: 부산의 경우에 부적절하다가 47%고 적절하다가 30%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소 취소 지금 한 발 뺐죠.
0: 예.
2: 이제 선거 뒤에 뭐 한번 보자 하고 뺐는데 그냥 못 먹어도 그거를 했었어요. 했으면은 참 재밌게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은 장동혁 체제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
0: 예.
2: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요번에 기권하겠다. 이 무투표. 더 나아가서 장동혁 체제를 응징을 하고 폭삭 망하게 해야지 보수의 새싹이 돋을 수 있다. 차라리 민주당을 찍어버리는 게 폭삭 망하게 하는 더 확실한 수단이다. 이게 역투표예요. 그래서 예. 무투표와 역투표를 고민하던 보수 지지층이 꽤 있었는데 이놈의 그 공소 취소 이 뭐 특검 추진 이게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쫙 결집을 하는 겁니다.
7: 그렇군요.
2: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산에서 찬반이 47% 대 30%로 나오고 이 격차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거예요.
0: 예.
2: 그런데 여기서 혁신선대위가 아닌 장동혁 원톱 선대위가 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를 좀 물타게 해줘요.
0: 예.
2: 예, 그 공소취소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분노를 아, 또 저 사람이 또 나와서 한동안 안 보여서 좀 괜찮은데 또 그냥 앞에 나와서 저러네.
0: 예.
2: 이게 물타기 효과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톱으로 됐다라는 거는 자신감 뿜뿜. 지금 최근에 그 언론하고 인터뷰도 있고 뭐 이를테면 뭐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지호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잘해가지고 딱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김영주 의원님이 또 워낙 고수시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된 거예요? 솔직히?
4: 저는 자신감이 넘쳤다기보다는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악스럽게 장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만약 부산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뭐 아니, 김부겸 듣는, 총리한테 미안하지만
0: 듣는 김부겸 예. 후보가.
4: 근데 부산 경남의 경우에 부산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뭐 언론에 봤지만 박민식하고 한동훈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15%가 단일화 효과 없이 죽어도 박민식 지지자 중에 12%는 한동훈 못 찍겠다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 지지자 중에 죽어도 박민식 못 지켰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더 촉발시키냐. 장동혁이 촉발시키고 있거든요.
0: 예.
4: 예를 들면 한지하 의원이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더 격렬하게 싸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너지를 후보 단일화 시너지를 가질 수 없으면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게 좋게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0: 예.
4: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건데 아니 당대표가 시도당 대회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다니는 것이지 부르는 게 아니고
0: 예.
4: 그렇지만 서울시장 그 선대위는 못 오게 하잖아요.
2: 그래서 요새
0: 예, 신조.
2: 개소식 기피 현상이 있어요. 개소식 네. 한다 그러면 또 올까 봐.
3: 네.
2: 아예 개소식 그러니까 자체를 안 하는.
4: 수도권 중부권 이상으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3: 지난주에인가 이제 군수 사무실 개소식을 간다는 일정이 공지가 돼갖고 기자들이 아, 당대표가 군수 사무실 개소식도 가냐. 그런데 결국 취소되긴 했는데 이 상황이 역설적인 걸 보여주는 게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보면 당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반대한다라는 민주당 지지층이 40%쯤 돼요. 그러니까
0: 민주당, 아, 진짜요?
3: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장 대표의 등장이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15%를 단속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국민의힘 관계자. 그 장 대표가 안 나와도 그 층은 단속이 돼. 그러면 장 대표가 등장하면 뭔가 중도 확장성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냐. 그건 지금 없다라는 게 지난 수개월간 입증이 됐던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 대표가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15%를 단속하는데 상대 진영을 더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이른바 장동의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서 한동안 그걸 안 해서 기자들도 약간 좀 심심하고 여의도가 좀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 갔다 오고 대구 갔다 오고 뭐 울산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는 자기가 소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오늘 이제 보면 지도부의 좀 인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도부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시간 많지 않아서 격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산 북갑 그리고 평택을 이거는 짧게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부산 북갑 여론조사 좀 설명드릴게요. 국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0일 지난 토일입니다. 이틀 동안 부산 북갑 지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100%인데요. 여기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43.4, 한동훈 28.1, 박민식 2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KBS 부산청구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8일에서 10일 지난 금토일에 조사한 건데요. 18세 이상 부산북과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선전화 가상 전화 면접 100%입니다. 이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지 의원님
2: 네.
0: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우리가 그 딱 특정 시점의 숫자보다도 이 추세,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부산 북값 관련해서 예, 같은 조사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열흘 간격으로 조사한 게 이 부산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예, 전화 면접 방식으로 500샘플 한 거. 그게 4월 27일, 28일에 맞아요. 1차를 했고 이번 5월 8, 90일에 2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차에 비해서 박민식 후보는 8%가 하락했고 한동훈은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그것만 보면 한동훈은 상승세고 박민식은 하락세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통계학적으로.
0: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1등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이고 나머지 두 후보가 경합이면은 1강 2중 구도.
2: 그거는 이제 예. 국제신문이 리얼미터 ARS 조사고요. 그건 예. 처음 한 거고 부산 KBS 조사는 전재수랜다. 그 하도 저 하정우 후보가 재수행님 하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랑 한동훈 후보 오차 범위 내에요.
0: 예, 예, 예.
2: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그 두 후보보다 그렇죠. 오차 범위 밖에서 밑에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 참 재밌는 게요. 이분은 재수행님 없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재수행님처럼 뭐 하겠다 그러는데 재수행님은 어제 선관위 법정 토론 말고도 TV 토론 3회를 딱 기약을 하고 어제 첫 번째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그 망치로 뭐 보좌관들이 PC를 뽀겠다 망가뜨렸다 뭐했다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박형준 후보랑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그런데
0: 예.
2: 하 후보는 보니까 법정 토론만 하겠다면서 이 TV 쌈박질이라고 해요. 이 토론을 쌈박질이라고 해요. 저 예. 깜짝 놀랐어요.
0: 예예. 예.
2: 토론이 쌈박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도 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정 후보가 이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 그게 어쨌든,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0: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고 어쨌든 하정 후보랑 또 이제 1등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구도가 1강 2중으로 갈지 아니면 2강 1중으로 갈지 어떻게 보신가 김현우?
4: 글쎄요. 뭐 시간이 갈수록 2강 1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0: 아, 그러니까
4: 하정우 한동훈
0: 예.
4: 이제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시장 선거하고 커플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꾸 장동욱 대표가 시장 선거 지지하러 부산에 올 텐데 그러면 자꾸 박민식이 이겨야 되는 건데 박민식은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은 어느 정도 추세로 거의 하정우하고 같이 붙었을 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사람은 사실은 박형준 시장이에요.
0: 예.
4: 박형준 시장은 솔직하게는 상승기에 있는 한동훈과 손잡고 싶은데 당대표는 와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부산 시민 전체가 짜증스러워하는 이 집단은 안 되겠구나.
0: 예.
4: 그랬을 때 같이 한동훈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0: 그렇군요.
4: 라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형님 할 수밖에 없는 게
0: 예.
4: 시장 선거의 판세가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해수부 내려오고 HMM 내려오면서 상당히 물적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0: 예.
4: 그리고 부산 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건 뭐 정치 싸움을 뛰어넘어서 부산 시민들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당 손을 잡아야 될 판이거든요.
0: 알겠습니다.
4: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0: 김한 기자 짧게.
3: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정우의 상방을 뚫을 수 있냐. 하정우가 37, 38에 갇혀 있었거든요. 모든 예. 여론조사에서 1위는 하정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37, 38을 뚫을 수 있냐는데 이제 37, 38을 뚫은 조사가 나왔다는 게 의미인 것 같고
0: 예.
3: 두 번째는. 단일화 양자 대결도 다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하면 이기는 조사가 나올 거냐 단일화를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 요 조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나올 거냐가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먼저 3등으로 쳐질 거냐인데 지금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정우의 상방도 확인이 된 것 같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 누가 3등인지도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단일화에도 이긴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평택을 얘기 짧게 해볼게요. 일단 오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되게 흥미롭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요 그 조국 후보가 예. 과거에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처럼 좀 그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좀 당당하게 진보 진영의 리더로서 선거점에 임하면 좋겠는데 예. 진짜 민주당은 나다. 진짜 민주당 후보는 나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김영남 후보가 보수당에서 넘어온 사람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위크 포인트라고 그것만 계속 때리는데 정말 대

0: 대권주자 그냥 국회의원 수준에 그칠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1: 예.
0: 근데 이게 진영의 리더를 꿈꾸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노회찬 같은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1: 근데 그냥. 민주당하고 네. 합당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본인이 대선을 나오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2: 그러기에 현장 분위기가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요. 그러니까 아, 지지층도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물론 네. 뭐 후보자들이 결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기류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좀 기류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조국 대표가 앞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최근에 JTBC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를
1: 오차범위 내
3: 예, 그렇지만 예.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마치 지금 민주당 후보를 빨간색을 입히거나 자기를 제일 앞에 나섬으로써 사실 그는 심지어 선거법
2: 위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3: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국스러운가라고 하는 부분 또 뭐 눈탱이가 뭐 부딪혀가지고 뭐 어쨌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국답지 않다. 라고 되더라도 그렇게 큰 인물은 못 된다. 뭐 그런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1: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0: 아니 그러니까 거기 티격태격 하면요. 예.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도 있어요.
1: 유희동이 경우에 될 수도 따라서. 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3: 유희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 유희동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용남 조국.
3: 나는 지금 어찌됐든 치고받은 상황에서 김용남 예. 후보가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잘하지 못하면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1: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자, 김한 기자는.
2: 저는 뭐 정석적인 저의 개인적인 결의가 아니라 정석적인 과정으로 보면 김용남 후보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1: 야, 구도도 세 명이 유리하고. 다 다른데 네. 박제해 놓고 제가 네. 나중에 선거 결과 나오면 네. 세 번 모시고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김영주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김한 한겨레 시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5월 13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찾아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NGS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5: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딜 가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에 담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누군가가 나를 찍어준다고 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고민되세요? 저는 포즈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일반 사진 찍을 땐 보통 V, 뭐 엄지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데, 그런데 정말 다양한 포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크게 벌리고 하늘을 본다든지, 그리고 허리에 한 손 올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서서 살짝 고개만 돌려서 카메라를 보는 이런 거의 뭐 프로에 가까운 그런 표정, 그런 포즈 취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진 찍힐 때 포즈를 잘 취하시는지. 찍는 순간 살짝만 용기 내서 포즈 취해보면 평생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쑥스러움은 잠시 접어 두시고, 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만 가능한 이 5월의 즐거움을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들려드렸습니다. 야 정말 푸른 5월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수요일이었죠.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은요 오후에 서울 수도권은 30도까지 올라간다네요. 와 이러다 그냥 또 자고 일어나면 여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를 자꾸 우리에게 보내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이 봄을 마음껏 남은 봄을 마음껏 즐겨주셔야 돼요. 나들이 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도 다 사진 잘 나오는 그런 시기. 이럴 때 풍경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아빠들은 아이 사진 엄청 찍어대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내 사진이나 또 좋은 사람끼리 같이 찍은 사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진 찍을 때 찍고 나면 아 친구들 같이 찍은 사람들은 다 잘 나오는데 나만 왜 이렇게 못 나왔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도 좀 지나고 보면 신기하게도 아 이때 나 괜찮았네. 어? 참 이때 나 예뻤구나. 한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참 이때

0: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스텔라 장이 함께한 페퍼톤스의 청춘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한 오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2부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돼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에라도 반드시 틀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피아노 트리오,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생 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볼게요. 강금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쭝디님 안녕하세요. 금성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홍자영님께서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쪽 동네 하늘도 어마무시했답니다. 집콕하며 찍어본 사진이에요 하시면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을 또 올려주셨는데, 아,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림 같네요, 그림. 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막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흩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진 하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님께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는 저녁에 하시면서 또 사진과 함께 글 주셨네요. 아카시아 꽃 사진을 가득 화면 한가득 찍어주셨는데, 와, 구도 너무 멋진데요? 명희님? 아카시아 꽃만 찍었으면 평범한 사진이 될 뻔했는데, 밑에 기와 담벼락이 있는 곳에서 찍으셨는데, 그 기와로 꾸며진 담벼락이 너무 예뻐요. 야, 사진 너무 잘 찍으셨네요. 명희님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더워서 에어컨 켜고 일하다가 쉬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운 곳에선 에어컨 킬만 합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거의 초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하니까 살짝 겁이 나는데? 내일 얼마나 더울까? 이재진님께서 오늘 2시간 함께해요, 가브리엘 중디. 오늘은 조카 지원이 생일이에요. 중디 축하해 주세요. 재진님 조카 지원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행복 하나로 보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유혹도 많으셨을 텐데 어디 안 가고 음접풍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한희정 씨가 함께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고은 씨가 함께한 신승훈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또 다른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난 심수봉님의 명곡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감성과 시대를 담아낸 노래가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해석과 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인데요. 먼저 준비한 곡은 이선희 선배님이 불러주신 사랑밖에 난 몰라입니다. 원곡은 1987년 심수봉님이 작사 작곡해서 발표했던 곡으로 사랑의 모든 감정을 걸어버린 한 사람의 순수하면서도 절절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이선희 씨는 2007년 라이브 무대에서 이 곡을 다시 불렀습니다. 원곡이 지닌 담백한 슬픔 위에 이선희 씨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흡이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결의 감정으로 재해석됐죠. 특히 절제된 시작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이 차오르는 구성은 마치 오래 눌러왔던 마음이 한순간 터져나오는 듯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박화요비 씨가 불러준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1997년 심수봉님이 발표한 이 곡은 사실 그보다 더 긴 음악적 여정을 가진 작품인데요. 원곡은 1981년 라트비아의 가요 마라가 준 인생, 마라가 준 인생에서 시작해서 이후 러시아 가수 알라 푸가체바에 의해 백만송이 장미라는 제목과 가사로 번안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심수봉님이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만송이 장미로 자리잡게 된 건데요. 이 곡은 한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장미를 선물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과 순수한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박화요비 씨는 원곡의 서정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로 재해석했는데요.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절제된 표현이 더해지면서 사랑의 애절함이 과장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담담하게 흐르지만 끝내 마음을 적시는 울림은 이 곡이 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는지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럼 세월을 넘어 다시 태어난 심수봉님의 명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선희 씨가 불러주는 사랑밖에 난 몰라, 박화요비가 불러준 백만송이 장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심수봉 선배님의 노래를 재해석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어머 수봉 언니 하트 울 미소천사랑 집 앞 근린공원 갔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미소천사가 옆에서 삼촌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요렇쿰 전해달랍니다. 요즘 근린공원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 야, 그 근린공원 가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뭐 이런 장면? 와, 너무 좋네요. 근처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진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미소천사랑 산책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실까. 사진도 꼭 남기세요. 김은서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간만에 생존 신고합니다. 저녁으로 냉장고 털이 김밥을 싸려다 정작 김이 없어서 급하게 슈퍼를 가려고 나왔는데 일몰이 멋지네요. 저희 집이 월미도 쪽이라 맑은 날이면 항상 저런 일몰을 본답니다. 일몰 맛집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야, 또 직접 찍은 일몰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컨테스트 또 한번 해야 되나? 사진들이 왜 이렇게 멋져요? 예, 하늘이 워낙 예쁘니까 또 이렇게 대충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찍는 그 구도를 보는 눈들이 있으셔서 이 멋진 장면을 이 화면 안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은서님 사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콜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넌 쉽게 말했지만.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0678님이 보내주셨네요. 중대님, 저는 올해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65세 이상이니 다양한 혜택을 받아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저희 딸이 요즘 60대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공지능 기초교육을 신청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집 근처 사는 또래 친구랑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요. 강사님이 휴대폰에 어플 깔라고 하신 뒤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시는데 강의 시간이 오후 3시 반이다 보니 한창 나른할 때라 솔직히 조금 졸렸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계신 남자분이 아예 책상에 엎드려서 너무나 깊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악몽을 꾸셨는지 소리를 지르시며 황급히 뛰쳐나가셨어요. 늘어져있던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답니다. 아무튼 AI 아직 생소한데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들으러 갑니다. 들국화의 제주도의 푸른 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0678님의 신청곡 절곡화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 딸이 또 이런 걸 또 알아서 척척 준비해 주니까 마지못해 아유 알았어 알았어 갈게 이러면서 이런 강의도 가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배우면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좀 생소한 분야라 수업시간에 집중도 잘 안되고 졸립고 아 내가 이걸 왜 배우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배워서 꼭 어디다 뭐 꼭 반드시 써야 되나요? 배움 그 자체가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좀 자신감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0678님 진짜 요즘 AI 엄청납니다. 조금 공부하시면 와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발전했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AI 공부 잘만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러면서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인건비 비용 월급 거의 안 들어가는 최고의 비서 하나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 좋은 비서 하나 둔다 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AI 공부가 좀 더 흥미로워지실 겁니다.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732님께서 중대님 요새 고양이 덕분에 일이 많아도 즐거워요. 창고를 놀이터처럼 노는 고양이들 캣타워도 만들어줬어요. 총 6마리 새끼 고양인데요.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직접 찍은 고양이 사진들도 보내주셨거든요. 지난번에 그 문자 주셨잖아요. 일터에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그 함께 일하는 분들을 고양이 집사로 점 찍었다는 얘기. 그래서 돌봐주게 되셨다는데 야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그 작업장에 쌓여있는 박스 더미 위에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이 진짜 어쩜 이렇게 아유 어미랑 아빠 고양이 다 같이 있는 거겠죠? 그죠? 있으니까 이렇게 아기 고양이들이 가득이죠. 야 진짜 얘네들은 집사 제대로 골랐네요. 이 공간도 좋은데 또 고양이 캣타워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님께서 오늘 천안공원 묘원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마랑 꽃 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네 날씨도 좋았는데 엄마도 어머니도 아마 함께 가셔서 함께 가줘서 지영님이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꽃 받으신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하늘 위에서 흐뭇하게 웃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주 어머니랑 함께 다녀주세요. 자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어제 강호달님 씨 오셨을 때 이 노래 꼭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잖아요. 그거 1부 끝곡으로 함께 듣죠. 어민호 씨가 피처링한 강호달님의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자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지나 시간들이 당신을 비추고 있네. 어디선가

0: 사랑, 사랑이란 게.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3: 정말?
2: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4: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요즘 저녁에 한강에서 러닝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또 가족 친구끼리 앉아서 라면도 먹고 수다도 떠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런데 주말에 한강에 가면요, 분명히 오디오 기계도 보이고 디제잉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앞에 뭐 900여 명이 모여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신기하게도 음악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라? 내 귀에만 안 들리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현장이 한강 무소음 DJ 파티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무소음이라서 야외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참가한 900여 명은 무선 헤드셋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그 시간을 즐기는 건데요. 야외 스피커가 없으니 한강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근처 아파트에 사는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는 파티입니다. 여기에 20대, 30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지난 주말엔 50대 팀장님과 20대 사원들이 술 마시는 회식 대신 무소음 파티를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거기다 헤드셋의 음악은 참가자가 취향대로 고를 수 있어서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음악에 맞춰 즐기는 일도 가능하니 더 호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 사람들은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감수성이 강해졌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한강 무소음 파티처럼 술의 강요도 없고 소음도 없이 함께 경험을 나누는 체험형, 참여형 놀이가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며 더 건강하게, 더 배려하면서 더 자기다운 방식으로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우리 문화를 또 새롭게 이끌어가는 듯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용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였습니다. 6월 14일까지 주말에 한강 잠수교가 차 없는 잠수교로 운영이 돼서 뭐 푸드트럭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나 봐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한강 무서움 DJ 파티라고 하는데 헤드셋 대여비를 포함해서 참가비도 9,000원이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예약하시겠는데요. 요즘 20대들은 술도 잘 안 마신다면서요. 술 없이도 신나게 즐기는 이런 놀이들이 최근에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닝 러닝 모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그 무서운 파티 같은 건 소음이 없으니까 주변에 남한테 피해도 안 되잖아요. 참 너무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젊음이 느껴지는 뭔가 자꾸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화네요.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보이시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가사 읽어주는 쭝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함께 읽어볼 첫 번째 노래는요, 옥상 달빛의 나의 전부입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방영됐던 김혜자 선생님 주연의 드라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OST입니다. 80대의 천국에 도착한 김혜자님이 30대가 되어버린 남편과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펼치며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 작품이었죠. 여기에 더해진 옥상 달빛의 노래 나의 전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이 담겼다는데요. 옥상 달빛은 언제나 삶을 소중하게 지켜가자라는 의미,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팀이죠. 역시 애틋한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의 전부. 자, 이 곡 함께 가사 읽어볼까요? 조금 무뎌지자, 더 무뎌지자, 모두 새기지 말고. 많이 힘들었지? 오늘 같은 세상살이엔 말이야, 잘 버텨내자. 아픈 일은 기억하지 말고. 너의 눈에 많은 눈물이 지날 때, 그때 너와 함께 할게. 결국 넌 강해질 테니. 산다는 건 두려움 속에 버려지고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 끝이 어딜지 우린 모르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우리 견뎌내자, 견뎌내자, 포기하지 말고. 많은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해. 나에게는 너의 행복, 그게 나의 전부니까.

임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짙은의 해바라기입니다. 짙은은 싱어송라이터 성용웅님의 1인 밴드인데요, 2008년에 데뷔해 감성 가득한 음악을 꾸준히 선보였죠. 커버곡으로 유명한 잘 지내자 우리도 짙은이 원곡 가수입니다. 오늘 읽어볼 해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한결같은 사랑을 마치 수필처럼 써내려간 곡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17살 이지훈 군이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짙은의 해바라기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새 하늘은 섭은 엿 어둠으로 빛나고 뛰어놀던 어린 친구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 공원엔 바람이 갈대숲을 산책하는데 어디로 난 고개를 숙여야 몸을 피할 수 있는 걸까? 알아, 너의 정원엔 그 어떤 꽃들도 자랄 수 없다는 것도. 이젠 품어보지 못한 마음 그늘에 두고 떠나는 걸. 하늘은 하늘로 그냥 머무르겠죠. 구름은 어디로든 흘러가겠죠. 난 어딜 봐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해지는 해바라기. 하루에 몇 번을 너를 위해서 날 바꿔도 한순간도 머무르지는 못해. 이 평안함이라는 건 알아. 너의 책장엔 그 어떤 글귀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이젠 물어보지 못한 마음 구석에 두고 떠나는 걸. 난 어딜 봐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해지는 해바라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옥상 달빛의 나의 전부 그리고 짙은의 해바라기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요. 이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는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해서 그 10cm하고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의 집 공개도 하고 또 이 윤주 씨가 입담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박명수 씨, 전현무 씨랑 티키타카 대화도 아주 재밌게 잘 하시더라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하솔, 요조 등등 가수들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니까 가수들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출연을 했다는데 와, 대표님이시군요. 네, 그 책임감 아유 너무 멋지시네요. 아, 그리고 짙은의 노래 참 짙은의 음악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깊어요. 가수의 이름은 짙은인데 음악들은 깊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의 이 노래 가사에 설분 어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이 설다라는 말 익숙한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살짝 이 가사 읽으면서 당황했는데 이 설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의 뜻이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이런 단어를 가사에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이 짙은이라는 아티스트의 깊이를 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의 음악들도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민원에 시달리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음악 들으며 눈물이 주르륵 위로받습니다. 아유 참 혜영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 이런 그 편리하고 친절한 그런 그 서비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많죠. 그래서 그 민원이라는 게 가끔은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죠. 혜영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친절한 그런 서비스를 가진 나라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혜영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내세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 대신 전할게요. 변진아님께서 오늘 수업이 빠져서 오랜만에 수요일 출첵합니다. 설다는 서럽다예요 라고. 아, 우리 변진아님이 또 글 쓰시는 분이잖아요. 역시 이런 낯선 단어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아우 어휘력 멋있네요 진아님. 그 밑에 사연도 변진아님 사연이죠. 그저께 은사님 뵈러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하고 왔네요.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은 동네들을 선생님과 걷고 걸으며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희정님 목소리에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1부에 이미 한희정 씨와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 들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진환님의 신청곡 중에 왜 지난번에 신청해 주신 곡 있어요. 이정현의 사진 속의 이야기 그거 오늘 틀어드릴게요. 괜찮죠 진환님? 자 그리고 이어서 465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이문세의 오래된 이야기 이렇게 두 곡 듣고 갈게요.

박진경님께서 신청곡 리스트가 존재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약간 의심 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청곡 받으면서 오늘 다못 틀어드리는 신청곡은 저장해뒀다가 다른 날이라도 꼭 틀어드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고 신청하시라고. 아, 진경님 진짜 속고만 사셨나? 강금성님께서 감동적인 저녁이네요. 노래들이 금성님 좋으시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6573님께서 좀 전에 김혜영님 사연 들으시고, 저도 지방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데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극구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와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부 전화로 계속 저희 쪽에서 연락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6573님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특히 어른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회가 진짜 행복한 사회인 것 같아요. 6573님이나 혜영님 같은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행복해야지 그 주변에 그 행복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다른 후배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 나도 저런 멋진 일, 저런 보람 있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일이 보람 있는 거, 뭐, 좋지만, 또, 현실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금전적인 혜택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일, 보람 있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전해지겠어요? 전 그래서 혜영님이나 6573님 같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점점 좋아하실 거예요. 홍자영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느끼는 설렘보다는 알고 있던 것들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도 좋아하는 곡을 줄창 반복해 듣는 편이에요. 요즘 듣는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날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신청해 함께 들으며 알게 된 곡들이 있어요. 데이식스의 예뻤어와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인데요. 기분 좋은 느낌의 새로운 곡들을 알게 되니 좋더라고요. 조금 더 용기 내서 이것저것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곡 중에 한곡 이곳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아, 참. 네. 이렇게 그내 주변에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듣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음악을 하고 있지만 항상 좋아하는, 듣고 싶은, 들었던 음악들만 좀 많이 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 다른 음악을 하는, 다른 장르,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와 교류하면 그게 저한테도 자극이 되고 제 음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얻으세요. 3717님께서 수원에 사는 70대 애청자입니다. 프로야구를 보려고 아들과 KT위즈 파크에 왔습니다. 홈팀 KT와 고향팀 SSG와의 경기라 기분이 묘했어요. 방송 들으며 아들은 KT를, 저는 SSG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치킨도 나눠 먹고 소통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와, 아니
3717이 70대 청취자신데 아드님은 그럼 몇 살이실까? 뭐 늦둥이라고 해도 그래도 20대 성인일 텐데. 그죠? 성인 아들과 아직도 야구를 보러 가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멋지다. 진심 멋집니다. 3717님. 아드님과 이 3717님의 그 관계가 와,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저희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두분 행복한 시간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승패하고 상관없죠. 누가 이겨도 행복하겠네, 그럼. 자, 그러면 홍자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 데이식스의 예뻤어 준비했고요. 3717님이 신청해 주신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 이렇게 두곡 듣고 갈게요.

유현미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수원 야구장에 파는 보영 만두가 생각나네요. 쫄면과 만두. 야구장마다 맛집이 있는데요. 이곳 맛집입니다. 현미님도 야구 좋아하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야구장마다 맛있는 메뉴가 따로 있죠. 그죠? 아, 저는 최근에 야구장을 많이 안 가봐서 뭐가 뭐 맛있는지 가도 저는 주로 잠실야구장밖에 안 가니까 저는 잠실야구장은 또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야구장은 가면 분위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긴 해요. 그죠? 9813님께서 중디 저도 내일 좀 어려운 민원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음악 들으며 제 자신을 충전합니다. 고마워요. 네, 9813님 화이팅. 네, 어려운 민원분 만나서 좋은 아주 즐거운 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박진경님께서 전 소소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여기저기 뒤적여 선생님 한분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일주일 한 번이나 2주일에 한번 과외를 받기로 했다는요. 처음에 선생님께선 웬 관종인가 의심했는데 저하고 연락하시고 이것저것 보시더니 진심인 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선생님과 찍은 사진 볼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제자가 나하고 함께 그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를 막 보여주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보람도 있고 더 힘이 나시죠. 그죠? 진경님께 좋은 스승이 생겼고 또그 스승님께는 좋은 제자가 하나 생긴 거네요. 네. 화이팅! 열심히 많이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3235님께서 송홍섭님 외 여러 가수들이 부른 당신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래 너무나 두근대는 이 노래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323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이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잊지 말고 저녁 7시 음접풍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가난한 목동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어린이 앞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티마의 성모님이시죠. 그해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 이어진 발연에서 성모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할 것, 그리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할 것. 결국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박수현이 부르는 묵주였습니다.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신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기도밥상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네. 내 안에 모든 갈등이 멈추면 좀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는지 또 어떨 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지 체험이나 궁금증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요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따끈한 사연 잠시 만나볼까요? 레나 자매님입니다. 오솔길 출석합니다. 짝꿍 보러 병원 가는 길인데 마침 중계동 성당 옆을 지나고 있네요. 예, 보좌 신부님이 누구실까요? 마르코 신부님이시죠? 네. 일교차는 아직 큰데 낮 기온은 높아져 갑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평온한 오후 되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레나 자매님도 예, 더위에 예, 더위 먹지 마시고 예, 씩씩하게 잘 지내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37님, 오늘은 아침 햇살 마음 가득히 들어왔다가 오후에는 몸으로 들어와 너무 덥네요. 벌써 여름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빵빵하게 채워주실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시는 날이군요. 만나게 잘 먹을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신부님께서 옆에서 기도밥상 잘 차려놓고 계십니다. 네, 마오가니님, 오늘 일 그만하려고 사장님 몰래 카페에 와서 들어요. 흐흐흐 남겨주셨습니다. 사장님 같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하늘은 맑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주길 축하드립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목주기도를 하면서 뛰면 힘든 줄도 모르고 또 운동하면서 목주기도를 하면 먼 길도 금방 가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우리 하하대사님의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성모님의 사랑도 크고요. 네, 제님 오늘 포근한 날씨도 잔잔한 바람도 참 좋으네요. 따스한 수녀님의 음성에 더더욱 마음 편안한 시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포근한 음성에 마르코 신부님 기도밥상도 기대되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식이 부릅니다. 평화의 노래.

0: 네, 영양 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요술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신앙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부님, 5월에는 본당에도 행세가 많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아무래도 5월 달 하면 성모 성월이므로 네. 이제 성모님과 관련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엔 저희 본당에서는 그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성모의 밤에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네. 이제 성모의 밤을 맞아 헌시를 봉헌하는 우와. 시간을 마련하기로 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그 헌시를 꼽을까 하다가 네. 아예 조금 일을 더 키워서 네. 그 주일학교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0: 우와.
1: 성모님께 네. 드리는 편지를 주제로 초등부 100일장 그리고 중고등부 100일장 어머. 이렇게 각각 열어서
0: 아이들이 네. 잘 쓰던가요?
1: 네, 열심히 썼고 네. 그 이제 그 엄선을 거쳐서 네. 저희 장원도 뽑고
0: 우와.
1: 이제 장원으로 뽑힌 친구가 이제 성모의 밤 행사 때 네. 이제 나와서 읽기로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심사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혹시 이제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이 깃들까 네. 심사위원을 저희 주일학교나 제가 아니라 아예 저기 멀리 떨어진 주임 신부님 그리고 원장 수녀님
0: 네.
1: 그리고 사목 회장님 뭐 이렇게 이러한 분들로 그 심사위원을 꾸며서 이제 그 장원을 이제 오늘 뽑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각자들한테 전해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본당 성모의 밤 행사 때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 뽑힌 헌시를 읽기로 하였습니다.
0: 얼마나 기쁘고 설렐까요?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너무 기특하게 귀여운 내용으로 잘 써줬고 네. 중고등학생들도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써요? 뭐 투덜투덜 대다가 이렇게 쓴 내용.

0: 내용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잘 담아서 쓴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에도 소개하면 참
0: 그러게요.
1: 좋겠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수현님, 좋습니다.
1: 신부님,
0: 네.
1: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원하는 것은 평화. 평화를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
1: 네.
0: 마음의 평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비신자 교리를 좋아합니다. 이제 처음 신앙을 알기 위해서 성당 문을 두들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예비신자분들과의 만남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성당에 오신 분들께 왜 성당에 오셨나요? 라고 제가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답들이 비슷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1: 신부님, 저도 그랬어요.
0: 네,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1: 네.
0: 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옆에 계신 봉사자분이라든지 혹은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세례 오래전에 받으셨는데 지금 마음이 평화로우세요라고 물으면 이제 또 그분들도 이제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 아니요라고 대답을 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마음의 평화와는 또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뭐 그렇다고 꼭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
1: 그렇죠?
0: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확답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안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저희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그런데 신부님, 마음의 평화라는 말이 참 익숙하면서도 막상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신앙인에게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확답, 네! 라고 확답을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화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혹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믿음에서 혹은 신앙에서 오는 평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1: 그렇죠.
0: 혹은 아무런 삶의 시련도 없는 상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건강과 부, 세상에서의 어떤 복이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신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세상에서는 말하는 그런 평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안락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여기서 우리 오솔길 산지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좀
0: 네,
1: 가볼까요? 네, 신부님.
0: 좋습니다.
1: 2769님, 마음이 평온한 오늘입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겠죠, 신부님? 예. 견진성사 공부하러 성당에 갑니다. 모든 가족분들 평화를 빕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다른 분에게 전하는 거,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네. 희망 코치 장기영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부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0: 네, 반갑습니다. 희망을 코치하셔서 이름을 희망 코치라고 지으신지
1: 네,
0: 모르겠습니다.
1: 멋집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좋은 닉네임이십니다.
1: 그쵸? 네. 팅겨벨님, 저는 찬미예수님 하는 안부 인사나 이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교우집을 들었을 때 하는 인사가 참 좋아요.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 성당 오더니 성당 냄새 하더라고요. 성당 안에 평화의 냄새가 나죠. 네, 향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예, 초중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라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샛별정님, 미사 드릴 때 영성체 안수기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땐 정말 평화가 머물죠 우리 안에. 오늘은 영성체 영성체를 받은 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성체 후에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구슬님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평화방송 들은 지 7년은 된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통신결이 도전해볼까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신자가 아니신데 평화방송 들으셨군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평화방송은 맑은 소리를 통해서 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맞죠?
0: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오랜 기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성령께서 우리 유리구슬님의 네.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 통신교리까지 도전하게 하시어 세례를 받게 이끄신 것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 저와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유리구슬님.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예, 신부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세상에서 비롯하는 편안함, 안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0: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을 주는 것이 마음의 평화라고 여긴다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부를 바라고 혹은 건강을 바라고 또는 합격이나 승진을 바라는 기복신앙의 역할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네.
0: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그저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머무른 안정감 혹은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신앙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주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오랜 뭐 우리나라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종교적 심성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런데 믿으면 복이 와서 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이게 꼭 나쁘다고만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공식이 꼭 맞지 않는다는 아주 대표적 예시입니다.
1: 그런 게 있나요?
0: 네, 그것은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1: 네.
0: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만 봐도 꼭 믿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꼭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하느님 자신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하느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고 또 동시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르코복음의 다음과 같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1: 네.
0: 아무래도 말 그대로 정말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1: 저희와 같으시네요.
0: 왜냐하면 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기도 그렇죠. 하셨기 때문이지요.
1: 네.
0: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음에도 결국 인간적인 고통, 순환, 그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인간적인 복이 보장되는가? 이미 예수님부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공식보다는 조금 더 고양된 차원,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예, 내용이 점점 깊어가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신부님 노래 한 곡
0: 네.
1: 듣고 가겠습니다. 의정부교구 생활성과 밴드가 부릅니다.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평화를 주옵소서.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신부님, 제가 이 사연 올라왔는데 좀 마음이 쓰여서요.
1: 네.
0: 이분께 마음의 평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517 하나님께서 신부님,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모두 세례받고 이제 그 아이가 고3입니다. 12년째 계속 해오던 성당 단체 활동이 버거워져서 미사만 참석하고 싶은데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참고 억지로 다닐지 고민이에요 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1: 네, 5171님 12년째 단체 활동을 해오셨다니 참 대단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
0: 그쵸?
1: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버거우시다면 잠시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자매님도 책임감 때문에 참고 억지로 다닐지 고민이에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는 이야기라고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할 수도
0: 네.
1: 있지만
0: 네.
1: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뭐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버겁다는 것은 언젠가 터질지 모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거나 뭔가 좀 힘들 때는 과감히 쉬는 것도 그것도
0: 네.
1: 지혜로운 일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너무 버겁고 힘드시다면 뭐 미사는 열심히 참석하시고 미사를 빠지시면
0: 같아요.
1: 당연히
0: 네.
1: 안 되시니까 미사는 잘 다니시되
0: 네.
1: 이제 여러 가지 좀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0: 네.
1: 조금 쉬고 또 중요한 다른 또 봉사를 하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12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던 성당 단체 활동 너무나 훌륭하신 일이고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517 하나님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셨나요?
1: 네,
0: 신부님 용기 주셨어요. 예, 작은 로사님입니다. 아카시아 향 가득한 화창한 날입니다. 벌써 아카시아가 예, 저도 장미는 봤지만 네, 예, 수녀님 마르코 신부님 오늘은 늦게 인사드립니다. 하이파이브 변율리아나 예, 엄마는 먼저 일찍 듣고 계셨답니다 라고 사랑스러운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토마스님 기도 밥상하니까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서 수저 만들면 되는데요. 요즘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제 힘으로 하다 보면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결국 내 힘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저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달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밥상 주제를 너무나 잘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쵸, 신부님?
1: 토마스님께서
0: 네.
1: 제가 마지막에 할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조금 말씀드리자면
0: 네.
1: 토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0: 네.
1: 하느님께 내어 맡겨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사실 마음의 평화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토마스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그 따뜻한
0: 어머 사진에 네. 기도 밥상까지 차려서 올리셨습니다.
1: 아, 그림을 올려주셨네요.
0: 네.
1: 아유 근데 그림체가 네. 아주 독특합니다.
0: 예, 센스가 있으신데
1: 네.
0: 이거 AI로 하셨나요? 아니면 예, 8487님. 그래서 혹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셨을까요? 십자가를 안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듯도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와 좀 맥이 예, 닿아서 신부님
1: 네.
0: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1: 네, 수녀님.
0: 예.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 이어서요.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는 않으셨잖아요,
1: 네.
0: 신부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이제 몸을 떠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셨지요.
0: 네.
1: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는 기도 뒤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수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혹은 마음에 담아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하느님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0: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미래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녀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의 평화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참 어렵지만 네. 예,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기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거기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마음의 평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모님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의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0: 네, 수녀님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 말씀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평화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혹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수녀님?
1: 예, 성탄 때 임마누엘.
0: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1: 네.
0: 히브리어로 바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곧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두려움을 느낄 때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화를 주는 힘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 의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신부님, 신앙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도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그저 그냥 쉽게 제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이 마음의 평화와 관련한 가장 기초에 놓인다는 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임마누엘 하느님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예, 신부님 아주 친절하게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사연 또 들어보겠습니다. 8487님. 그래서 혹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안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듯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죠, 신부님?
0: 네, 너무 네. 오늘 유난히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 너무 따뜻한 말씀들을
1: 이 시간을 꼭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0: 잘 해주셔서 좀 놀라고 네. 있습니다.
1: 예. 네. 예. 빵의 주아님 아시죠? 오늘 예. 기도밥상 주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네. 0624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남겨주셨는데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6024님이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까 방송 시작할 무렵에 하하대사님의 저는 실시간 사연에 저는 매우 깜짝 놀랐는데요.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하하대사님은 뛰면서도 묵주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러닝을 늘 하는데 막 뛰다 보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음악도 들어보고 뭐 하여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를 하신다고? 라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과 이어서 우리 공유기사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묵주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묵주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하죠? 사실 내 마음가짐을 너무 또 무겁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묵주 한 단을 하는데 이 한 단도 놓쳐서는 안 돼라는 강한 강박심이 들 때면 오히려 또 거기에 힘이 들어가서 놓치게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그 흐름의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주기도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단순하게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해서 성모님을 찾으면서 편안한 마음 잠시 옆길로 새더라도 성모님 제가 잠시 옆길로 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1: 네,
0: 편안한
1: 좋은 방법 있나요?
0: 네,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때에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오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박을 가지시거나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심지어 하하 대사님은 뛰면서 하신다고 네. 하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또 뭐 네. 정확한 무엇이 정답이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옆길로 빠지더라도 성모님 저는 다시 성모님 길로 이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가벼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저 우리의 지향만큼은 성모님을 향하게 둘 때에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신부님께서 우리 마음이 평화롭도록 잘 인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묵주만 지고 있어도 평화롭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또 어떤 분들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쥐기 좋은 질감의 묵주를 선물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네. 병중에 있으신 분들은 네.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를 정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쯤에서요. 심히 제가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0: 아, 네, 수연님. 예,
1: 성바오로 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건네는 평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0: 나에게 건네는 평화.
1: 예, 네. 실제적으로 누구나 예, 따라할 수 있도록 묵상 길잡이가 잘 되어 있어서요. 명상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29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초심자도 괜찮고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나에게 건네는 평화. 네. 감사합니다. 수연님.
1: 네. 4190님인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수녀님이 다른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겨주셨는데 퇴근길에 듣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전현금 수녀님 대피전 가셔서 제가 예,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오시면 참 좋겠네요. 네. 예, 오늘도 마르코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양 만점 유익한 기도밥상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솔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네, 오늘 주제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힘든 것을 없애주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느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는 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상처보다는 희망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청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마음의 평화의 기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 남겨주세요.
0: 네. 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1: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0: 라는 네. 주제로 기도밥상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백정훈 신부님과 함께한 기도밥상 여기서 마치면서 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에 비오 12세 교황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 있는 세상을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평화는 각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두려움과 욕심, 불심에서 벗어나 내면의 갈등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돈된 상태, 다시 말해 내 안의 전쟁이 멈춘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도 조금씩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도의 오솔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제이팸이 부르는 임마누엘 남겨드리면서 예, 오늘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보호자를 약속하시며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곧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나중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붙잡힘, 불의한 재판과 예수님의 사형 선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과 바로 그분의 승천,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 제자들이 겪었던 것들이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보호자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도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들과 갈등들을 마주하고 해결하며 제자들 본인들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그러한 신앙의 인생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아픔과 어려움도, 좌절도 없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가 되어가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스승님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인내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모자람과 잘못에 꾸지람도 하지만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미성숙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보이지 않지만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성심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잘못에 대해 탓을 하시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곁에서 말입니다. 신앙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SNS에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등을 돌리지 말라고, 기회도 주고 용서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당시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어머니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용서라는 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섭섭했던 마음을 한번 눌러보고 실망했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에 가까우니까 말이죠. 그래서인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마음이 필요한 일 같은데요.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용서조차 없다면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게 용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안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계속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돼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냥 다 잊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개봉한 매스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학교 총격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부와 가해자의 부모가 사건 발생 6년 후에 한 교회의 방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서로 알지 못했던 서로의 자식의 상황과 상대 부모의 상황에 대해서 침착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또 격정적으로 흘러가다가도 뭐 그렇게 계속 방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영화의 끝무렵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동안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거기서부터 괴로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우리가 언젠가 그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 마련된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까지 내가 아닌 그분께로 삶의 중심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한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절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5월 1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유 박명수의 레옹.

지난 남의 choice는 들리지 않아 아마.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싶었기에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수업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사히 아이들 중간고사도 잘 치렀고 대부분 성적을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기에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조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원장님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말이 생각보다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실수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심히 했다는 사실보다 부족했던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원장님이 맡아온 반을 가르치게 됐는데 아이들이 다시 원장님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교구사제는 주임은 5년, 부주임이나 보좌사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본당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동할 때마다 겪게 되는 것은 이전 신부님과의 비교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때론 그러한 비교에 지치기도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해도 그전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이전 사람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원래 안 그랬다고 이야기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인간이란 익숙함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그래 절절히 느껴져요. 최선을 다한 만큼 아이들의 반응에 아쉬움도 남고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마 반대 입장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오래 맡으시던 반을 원장님께서 갑자기 맡으셔도 아이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학교 때는 관계의 지속성이 더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싫었던 담임선생님이 새 학기가 되어 이제 다른 반으로 떨어진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뭐 수학여행이나 캠프 갔을 때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때 헤어질 때 무언가 마음속에 먹먹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그 말은 사연자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인 것 같아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심리학적 용어에서 반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연자님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의 미션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왜곡해서 기억하던 지난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원장님도 사연자님을 인정하니까 그 반을 맡긴 걸 텐데요. 사실 그 순간 사연자님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연자님 수고하셨어요.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847님, 결혼 5년 차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세 번째 받고 있어요. 교리상으로 옳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나름 결심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달 주사 맞고 약 먹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잘 안 들어선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 들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 푼수인 거 알지 않냐고, 생각 없이 그러고 다니신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냥 여기에 남겨봅니다. 네, 윤리신학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똑같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준비하면 이제 배란제도 맞고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 뭐 미안하다고 하긴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더 그런 것 같고, 사연자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낙태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요즘에 난임이라고 하죠. 그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떤 본당에 가더라도 항상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마주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결혼이 늦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고 이렇게 아이가 정말 축복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뭐 시험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혹시 그렇게 생기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 교황님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는 불법의 아이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교회 법이 바뀌면서 그런 얘기가 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약간의 그 죄가 대물림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법에 남아있었는데, 이랬든 저랬든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그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축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8756님, 중학생 딸이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닭가슴살만 먹어요. 솔직히 며칠 갈까 싶은데 내심 응원했거든요. 닭가슴살도 사다가 삶아주고, 그런데 어젯밤에 몰래 라면 끓여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너 어제 라면 먹었지? 물어보니까 엄마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냄비는 왜 설거지통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물 끓인 거라고. 귀여워 죽겠어요. 네, 중학생 딸이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전에 역으로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본 것 같아요. 화장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이제
여중생, 여고생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다이어트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예, 귀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일 것 같아요. 또 닭가슴살만 먹으면 요즘에 물론 되게 닭가슴살이 맛있기는 한데 또 그것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또 어머니께서 다른 종류의 또 단백질을 또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면 한번 먹는 거 뭐 괜찮죠. 중학생인데. 그래서 정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여운 모습 충분히 그렇게 응원하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빵톡으로 보내주신 고양시 30대 왕자님입니다.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며 자정을 시작하는 희망곡을 신청할게요.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네, 5월 네, 우리가 취하기 좋은 계절이죠. 우리가 이런 날이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을지로 가면은 그 야장이라고 하죠. 야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그리고 20대도 요즘에 술 많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뭐 여의도도 그렇고 우리 사회 안에서 밖에서 좋은 이 계절을 즐기는 모습이 늘었다는 거 좋은 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좋은 시간 잘 보내면서 조금 취한 기분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 주신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그리고 지하의 사랑 그게 뭔데 듣고 올게요.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야. 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중에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듣고 오셨습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말년에는 귀족 신분을 스스로 거부하고 농부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안나와 레빈이라는 두 인물을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대목은 레빈의 이야기입니다. 레빈이라는 캐릭터는 톨스토이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한 인물인데요. 이름부터 레프 톨스토이가 이름과 비슷한 레빈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의 관점을 투영한 인물입니다.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때때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우리의 하루를 내딛는 삶, 그 삶을 응원합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플라워의 Endless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5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과 같은 곳에 가면 늘 조용히 받고 나오는 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상대방이 난처해야 할 것 같아서 불만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참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걸까요? 제게 유독 신입 선생님들을 붙여줄 때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예약한 피부과에 갔더니 신규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진행해도 괜찮은지 물어봤고 저는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마 제가 조용히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돈을 내는데 마치 연습 대상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기분 나쁘단 생각이 들어도 되나 싶으면서 찜찜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제가 잘못인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무던한 성격 때문인지 미용실이나 피부과 같은 곳에 가면 유독 신입 직원들을 붙여줘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쁘단 생각이 들어도 되나 싶으면서 라는 부분에서 좀 멈춰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기분이란 생각이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이 들어도 괜찮은 걸까? 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걸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급훈이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구절이 당연하고 옳은 부분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실 답은 그 사이에 있긴 한데 말이죠. 사연으로 돌아가서 만만한 사람에게 신입을 붙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경계선의 강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눈 마주침, 말투, 자세, 반응 속도 등에 의해서요. 길가에서 말 거는 사이비 종교는 이를 더 체계화해서 소프트 타겟 선별이라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선별의 공통점은 경계선이 낮아 보이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도 혼자 걷고 있다 보면 짧은 거리 내에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타겟팅이 되면 좀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이러한 분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경계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요. 이것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장점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더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능력인 거죠. 다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예약하고 가실 때 한마디 해보기입니다. 경력 있는 선생님께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몰라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듯 하면서 단단한 힘을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세상을 조금씩 바꿔봐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리미와 감자의 홍콩 반점 듣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세세.
1: 홍콩 반점이죠?
2: 여기가 홍콩 반점.
1: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2: 풍림 1차 608호?
1: 풍림 1차 908호요.
2: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1: 동 하나예요.
2: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1: 동 하나예요.
2: 에이, 1동.
1: 908호.
2: 908호.
1: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2: 단무지.
1: 젓가락도 안 왔는데.
2: 젓가락.
1: 나무젓가락.
2: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을.
1: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2: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1: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2: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1: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2: 환불되는 짜장이 어딨어?
1: 왜?

0: 센세.
1: 왜 끊어요?
0: 너 안 끊었어?
1: 왜 환불이 안 돼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0: 짜장은 환불, 짜장이 환불이 안 돼.
1: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0: 너 몇 살이야?
1: 너 혹시 소비자 보호센터라고 알아?
0: 어? 아, 소비자 보호센터.
1: 우리 아빠 거기서 일하거든.
0: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일하는데요.
1: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입니다. 라디오고의 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 드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복제품이 원본을 대신하는 현대사회의 현상을 시뮬라크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기술이 아주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그렇게 모방이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사실과 허상을 구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진짜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토브의 주신에 함께 들었습니다. 아, 토브 하면 또 김기영 씨가 있잖아요. 제가 이 창작성과제를 그때 PD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김기영 씨가 아주 되게 유쾌한 분인 거 아시죠? 신신우신에서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김기영 씨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희망꽃이 장기영님은 오늘도 심야 제방 듣습니다. 하느님 아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지금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아침 6시, 그리고 새벽 1시에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듣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밤에 듣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율누나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기도해요. 반가 반가 하시면서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제치원의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율누나님의 신청곡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니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의 5월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늘 따스한 5월의 햇살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묵직하고도 애달픈 기억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군사정권의 폭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시민항쟁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해마다 5월이면 곳곳에서 이 귀한 역사를 더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은 제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죠. 1980년 광주의 5월은 복음에 잇따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하는 군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침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시민들은 모두가 서로의 부모, 자식, 형제, 친구가 되어 주었죠. 가진 것을 나누어 끼니를 챙겼고, 다친 이를 위해 기꺼이 피를 모았으며, 총칼의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웃의 손을 붙들었던 이 진한 연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꼭 들어맞는 사랑입니다. 저는 5월의 광주가 단지 아픔의 역사로만 멈추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기억은 그대로 머물러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선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어야 하니까요.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나아가 사랑과 연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곧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참답게 지켜내고 살아내는 길이겠죠? 뜨겁고도 묵직한 광주의 5월이 모두의 5월로 오래도록 살아 숨쉬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네,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역시 효지 선생님이 광주에 사시니까 또 5월에 이날을 꼭 기억해 주셨네요.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은 갓등 중창단의 목소리였죠. 5월 한가운데 서면 함께 들었습니다. 네, 5687님이 찬미예 스님 슬디 연령의 회원 중에 임덕재 잼마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축하의 노래로 잔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신청해요 하셔서 이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노코아빠 승유님이 오늘이요 결혼 기념일 9주년인데 류선영님의 신아가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9주년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류선영의 신화가 먼저 듣고요. 이어서 잔꽃송이 풀꽃의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노코 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신 류선영의 신아가, 그리고 5687님의 신청곡 잔꽃송이의 풀꽃의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은요, 오늘의 성인 중에 성 안드레아 후베르토 푸르네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제였는데요. 이성 안드레아 후베르토 푸르네는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주교의 명을 따라 스페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서 신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사를 집전하다가 성금요일에 체포된 분입니다. 술에 실려 감옥에 끌려가던 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날, 자신이 수레를 타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내려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사제다운 모습을 보여준 성인인 것 같죠?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나탈리스, 성 마일 등 12분이 계신데요. 혹시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할 테니까요.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있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노주사의 하느님의 사랑을 듣고요. 이어서 핫다니 부르는 내 맘에 오시는 슈 띄워드릴게요.

이노주사의 하느님의 사랑을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핫단의 목소리였죠. 내 맘에 오시는 주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가오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는 예고 말씀을 복음에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은총 가득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이 부르는 성령 내려오소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 목요일 오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수도회 최진욱 시몬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으니 가서 열매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1: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0: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0: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1: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0: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1: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0: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1: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마태아를 사도단에 들게 하셨으니 그의 전교를 들으시어 저희도 하느님 사랑의 한 몫을 받고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 자리에 앉히셨네.

0: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1: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 자리에 앉히셨네.
0: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0: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 자리에 앉히시네.
1: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 자리에 앉히셨네.
2: 알렐루야.
1: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1: 할렐루야.
3: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3: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3: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

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오늘 마티아가 사도로 뽑힌 사건은 우리 역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손길로 의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은 사람들, 그분께서 뽑아세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소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하루 주님께 뽑힘을 받은 제자답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을 좀 더 뚜렷하게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복된 마티아 주길에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이 재물을 받으시고 은총의 힘으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도 제사의 너미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한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주시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못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0: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려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를 보내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벌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맛가든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빛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사도 마티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을 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아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0: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1: 아멘.
0: 평강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잔치에서 저에게 천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시니 복된 마태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빛나는 성인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사도 마태가 뽑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주님께 뽑힘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랑의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제가 장원 광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우들을 그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마태아 사도의 공로를 보시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사도들의 증거와 모범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신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의 보호로 이 교우들도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아멘.
1: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교우들이 사도들의 전구로 영원한 고향에 이르게 하소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을 머물게 하소서.
2: 아멘.
1: 주님을 찬미합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양자 역학에 따르면요. 우리 몸은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실제로는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의 핵은 전자들이 감싸고 있죠. 물체나 사람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원자의 핵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로만 서로 접촉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에너지로나마 맞닿아 있는 모든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김성훈 신부님 음반에서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언젠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금 물리적인 공간은 혼자 있지만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나 방송 토크를 받을 때 고독이 껍질을 벗게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기억하시면 돼요. 105.3MHz죠. 네, 샵1053 유료 100원이고요. 그리고 빵톡 있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영 베드로님이 그대평에 오랜만에 왔는데 김부궁 아나운서님 바뀌신 건가요? 아쉽고 뭉클하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또 함께 했었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제가 그래도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김슬애고요. 김대영 베드로님 환영합니다. 제가 김부궁 아나운서께 꼭 전해드릴게요. 유리구슬님도 어머 에밀리 김부궁님에서 바뀌셨나 봐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신 분이 꽤 계시네요. 슬디 혹시 예전에 그 중오 중타이거 신부님하고 주중에 같이 진행하셨던 그 여자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기억하시는군요. 네, 황중호 신부님이죠. 황중호 신부님 지금 가회동에서 또 신나게 사목 활동을 본당으로 가셔서 신나게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때 저희 평화방송에 계실 때 저랑 같이 2시엔 뮤직을 함께 했었죠. 그때 기억하시는군요. 저도 유리구슬님 근데 닉네임이 기억납니다. 신부님께도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모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오늘은 또 미담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꽃들에게 희망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형진이 부르는 스탠드업 듣고요. 이어서 인순이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포천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를 만든 경찰관이 있습니다. 포천경찰서 경북과장인 유창훈 씨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목격한 유창훈 씨는 신호등 옆에 설치하는 간이 의자인 장수 의자를 만들어서 보급했는데요. 이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유창훈 씨가 아이디어를 낸 발명품 중에는 LED 바닥 신호등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련 프로젝트에 나섰고 유 씨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런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성밴드의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와,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쵸? 정말 저는 꽃들에게 희망을 소개해드린 유창훈 씨죠. 이분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런 발명을 할수 없을 텐데. 너무 멋집니다. 류채칠리아님은 박정훈 베드로의 아베마리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또 1573님은 실디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신청해요 하시면서 잠이 안 와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듣는 성가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그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 저희 본방송은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이고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혹시 잠이 안 오신다 하시면 새벽 1시부터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류채칠리아님이 신청하신 박정훈의 아베마리아 듣고요. 이어서 1573님의 신청곡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죠. 박정훈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주비루스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사도 마티아가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던 분이죠. 마티아 성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 사실 사도행전 말고는 마티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고장으로 먼저 둘씩 짝지어 보냈던 그 72명의 제자 있잖아요. 그중 한 사람이라는 또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은 성 펠릭스, 그리고 성 포르투나토 등 19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알려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소개해 드리니까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오늘 또 신청곡이 많아서 제가 신청곡으로 쭉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수락산 다위님이 제가 잠을 자서 못 들었어요 하시면서 온세미로의 신년방송 다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전에 신청하셨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니까 오늘은 꼭 들어주세요. 운세미로의 신년방송 듣고요. 엘리사벳님이 신상옥의 생활성가 신청해요 하셔서요.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고인의 기도 골랐습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듣고요. 운세미로 영광송까지 이어드립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온세미로의 영광송 두 곡에 이어서 이메노레 연구회의 아베마리아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복음 나눔 시간이죠. 오늘은 사도 축일답게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연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도 오래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아또르가 부르는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득개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사회를 풍자하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속담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며 그 나는 놈 위엔 잘 붙어있는 놈이 있다. 좋은 줄, 어디보다 좋은 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줄에 잘 서는 것, 그 줄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또한 하나의 줄을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줄의 어디쯤에 서서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는 저마다의 신앙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곰곰이 묵상합니다. 세상의 줄은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줄은 다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꼭 붙들고 있기를, 붙들려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세상의 줄에서는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줄에 서기 위해서, 매달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줄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매달리도록 합니다. 아주 험한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이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마냥 몰려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의 허리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앞장서 가는 장의 인도에 따라 이동합니다. 서로서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시키며 그렇게 배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할 짐과 같은 의무를 뜻하는 동시에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 곧 하느님께 대한 기도의 줄과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의 줄이 십자가로 매듭지어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십자가 그 줄이 더욱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바로 그 신앙의 줄을 잘 붙들고 잘 매듭지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한국 디저트들을 보다 보면요. 맛도 중요하지만 식감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삭, 쫀득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왠지 더 맛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진짜로 한국인이 유독 쫀득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떡 문화가 발달을 했잖아요. 찹쌀을 찌고 치고 늘리고 함께 나눠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또 재밌는 건요. 한국어에 식감 표현이 유독 많다는 건데요. 쫄깃, 쫀득, 탱글, 말랑. 이 씹는 느낌을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한국인만의 정문화도 그 때문일까요? 금방 끊어지는 관계보다 끈끈한 관계를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들도 행여와의 쫀득하게 붙어있을 준비 다들 되셨나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빅너티의 정이라고 하자. 이 노래 첫 곡으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는 과일도 말려서 쫀득하게 먹죠. 뭐 고구마 말랭이, 감 말랭이 말랑말랑하게 쫀득쫀득하게 먹고요. 또 심지어 과일 바싹 말려서 바삭하게도 먹습니다. 그 동결 건조한 과일들 아시죠? 애기들도 좋아하고 바삭바삭 딸기도 바사삭 하고 이렇게 바사삭 하고 부서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도 이름 앞에 K가 붙으면은 쫄깃한 음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쫄깃쫄깃한 정이 넘치나? 우리 정많은 우리 행여와 쫀득이 보기들도 계십니다. 이동훈님 식후 디저트처럼 유쾌한 행여와 정이 철철 넘치는 쫀득한 행여와 사랑합니다. 김정배님 복디가 귀찮다고 떼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 보기들은 쫀득하게 행여와에 붙어 있을게요. 복디는 오래오래 행여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많은 쫀득이 보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디도 아주 그냥 찰싹 붙어 있으려고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보기들이랑 같이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에서 미리미리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다짐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결심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신지 다 힘내볼 지니 코너에 미리미리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목요일,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자, 오늘은 누군가의 딸이자 또 3남매의 엄마로 살아가시는 뮤지컬 배우이자 찬양사도 이아영 베로니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시까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다짐, 응원도 좋고요. 아니면 신청곡, 여러분들의 사연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기온 31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18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31도를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을 8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호남,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수, 지니야, 날씨 알려줘 라고 외쳐준 우리 꼬마 친구들은 바로 조금 뒤 직업주의보에 출연하시는 이하영 배우님의 아들, 딸, 삼남매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조금 있다가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날씨 다시 정리해봅니다. 오늘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열기가 금세 식어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요. 여러분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화사한 하늘이 펼쳐질 오늘, 존박의 굿데이, 해의 주땜으로 시작하시죠.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모든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명이 하나 둘 꺼지고 관객들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미 끝날 줄 알았던 공연장에 갑자기 음악이 다시 흘러나온 겁니다. 스텝의 실수였던 거죠. 모두가 당황하고 식은땀을 흘렸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그 가수는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오히려 잘 됐다라는 표정으로 다시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미 끝난 공연에 한 곡을 더 얹어 그날만의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버리죠. 예상밖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겠지만 그 가수는 그마저도 즐거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이 더 많고 갑자기 무언가가 잘못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낭만이라는 건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순간마저 웃으며 끌어안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어떤 실수를 좀 하게 되더라도 그 실수를 끌어안고 낭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마법을 부려봐야겠습니다.

오늘 햇살 한 줌에서는 실수가 낭만으로 변하는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실수가 오히려 득이 됐을 때, 실수로 벌어진 일이 오히려 더 잘 됐을 때.

그때만큼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 것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근데 이 햇살 한 줌 속 가수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힌트 알려드릴까요? 원래 예술은 실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 키워봐, 뛰어!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예술은 실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 큐어 봐. 원래 뛰어 이렇게 안 하고 막 뛰어 막 이렇게 콘서트에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혼자 또 막 뛰어라고 막 밑에 뒤에 햇살 한 줌 삐지 나오고 있는데 뛰어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얼른 넘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에서 크게 유명해진 장면인데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스텝이 실수로 음악을 틉니다.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 싸이가 이런 말을 하죠. 원래 예술은 실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 켜봐. 뛰어! 안 그래도 싸이 콘서트가 그렇게나 재밌다고 하는데 이런 해프닝마저도 너무너무 콘서트의 매력, 콘서트의 묘미로 또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처럼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응? 노래 잘못 나왔어? 뭐 그래 그럼 부르면 되지. 어떤 실수를 이렇게 대범하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잘된 일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아마 노래가 나왔으면 먼저 미간부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간부터 찌푸려질 사람들도 있죠.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금만 유연하게 둥글둥글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해프닝 덕분에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수가 오히려 득이 됐을 때나 뭐 실수로 벌어진 일이 더 잘 됐을 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409님, 일이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이래저래 해보고 또 해보니 되고 저래저래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건 익숙하지 않죠. 1109님, 버스 시간을 잘못 알아서 아예 지각할 뻔했는데 그 덕분에 남편이 차로 태워줬네요. 오히려 좋은 건가? 그쵸. 버스, 그 콩나물 버스에 타는 것보다 남편이 태워주는 그 차 타고 좀 이미 뭐 조금 늦은 거. 좀 편하게 출근하면은 하루가 또 근무 시간 자체가 또 좀 좋지 않겠어요? 0840님, 어이구, 저는 오늘 우울해요. 어제 퇴근 직전에 원래 잘하던 업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거래처에 사과 전화를 하래요. 어제 분명 제가 먼저 연락해서 제대로 사과 드렸는데 오늘 아침 다시 사과 전화를 하라 하셨대요. 어떻게 또 말하면서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잘 지나가면 오늘 일이 발판이 되어서 정말 어떤 일이든 대처 능력이 짱인 능력자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아 어제 너무 죄송했어서 한 번 더 전화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원래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그 거래처에서 아 뭐 어제 얘기한 거 없고 또 미안하게 뭐 오늘까지 미안할 뭐 일인가 하면서 그냥 아유 괜찮아요 뭐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뭐 어떡해요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뭔가 예의 바르고 더 공손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계기로 또 더 뭔가 내공이 더 쌓여가지고 더 대처 잘하는 능력자가 되실 겁니다. CBBC 라디오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노래 이한철의 슈퍼스타 0840님께 선물 드리면서 다 힘내볼 지니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겨야죠.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아미님. 굿모닝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복디. 복디, 보기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거울을 보면서 외칩니다. 오늘도 무사히. 제가 좋아하는 요조님 있죠. 그 가수였다, 가수이자 뭐 작가이자 그 요조님이 사인하실 때 무사하세요라고 쓰시더라고요. 심지어 책방 이름도 책방 무사예요. 오늘도 무사히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화이팅! 자, 김정배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오늘의 다짐이 참 좋아요. 이 시간에 어제 저도 반성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자. 사람들이 화나게 해도 릴렉스하자. 내일 이 시간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너무 좋은 다짐인데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딱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은 오늘을 살아보자. 그리고 내일 또 반성하면 되니까. 그쵸?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우리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정배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화이팅! 0381님, 어제까지 이틀 휴무였어요. 오늘 오후 출근 예정인데 벌써 퇴근하고 싶네요. 행여와 듣고 힘내서 일어나 봅니다. 휙!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쉬셨어요? 벽디는 너무 피곤한데 심지어 오후 출근이라고요? 부럽다. 자, 얼른 일어나세요. 허잇! 자, 손담비의 퀸 띄워드리면서 듣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볼게요. 샵 1053입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서로서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2214님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양보하며 살자. 그런다고 내 인생에 지장이 생기랴. 그쵸. 이 일사님 말에 완전 동의하는데요. 양보하면서 살자.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었고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나보다 더 간절한 것 같을 때는 양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덕을 베풀면, 덕을 쌓으면 분명히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여기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고 습습후후 하면서 내게 아니다, 저 사람한테 더 잘 어울린다 라고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덕을 쌓는다, 특히 또 우리 가톨릭에서 자비를, 뭔가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덕을 쌓아야지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지금 이거는 저 사람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몰라, 저 자리는 저 사람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몰라, 나는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맨날 마음먹고 있는데, 2214님 덕분에 저도 오늘 한번 마음 먹어봅니다. 3205님, 아카시아 향기가 만발한 오늘 축일을 맞은 대전 갈마동 성당 천사 남기준 마티아 형제님 축일 축하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얼마나 천사길래 천사, 성당 갈마동 성당 천사, 공식 천사라고 또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주셨네요. 오늘 마침 마티아 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마티아 세례명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축일 축하 메시지도 좋겠네요. 일단은 기준 마티아 형제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3368님, 오늘 둘째 딸 소연 미카엘라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고 어젯밤 늦도록 캐리어에 짐 싸고 아침에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힘내 출근합니다. 너무 설레겠다. 아니 저 최근에 들었을 때는 저 수다 떨어져 되나요? 저 최근에 들었을 때는 요즘에 수학여행이나 뭐 운동회 같은 거를 안 한다고, 일단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경쟁에 붙이지 않아서 뭐 1, 2, 3등이 없다면서요. 달리기 경주를 아예 안 한다거나 1, 2, 3등을 안 매긴다면서요. 저 충격받았거든요. 거기다 수학여행도 이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위험하니까 아예 수학여행이 없는 학교도 있다고 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근데 3368님, 우리 소연 미칼레는 다행히 수학여행 다녀오네요. 이 수학여행에서 쌓는 그 추억이 또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맨날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입시 지옥에서 맨날 공부만 하고 학교 집 학원 이렇게 하다가 또 제주도로도 가면 리프레시도 되고 오히려 공부의 능률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전하게 3368님 따님 잘 다녀올 수 있게 북디가 기도할게요. 0590님께서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새싹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29살 직장인입니다.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라 이전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 할 것도 많은데 나 자신도 잘 돌봐야 한다는 게 버겁기도 한 요즘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버거워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멋이 중원디 나부터 챙기세요. 예?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 이게 아마 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 나눠 동료랑 나눠 가져야죠. 일단 나 자신은 누가 지켜줘? 내가 지켜줘야지. 0590님 나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막 막무가내는 아니다. 아는 거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 괜찮은 동료야. 만약에 구린 동료라고 표현할 뻔했네. 이게 약간 이기적인 동료는 애초에 그런 생각부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다 남들한테 떠넘기잖아. 근데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라고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됐다. 잘하고 있다. 아셨죠? 나 자신부터 잘 돌봐라. 3530님 덕을 쌓는다. 오늘 제이자 발로 차고 다니는 신입 뻔순이한테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통로를 터지렵니다. 아 귀엽다. 그 뻔순이 되게 미운가 보다. 그러면은 안 되나? 그 의자 뒤에다가 발로 차지 마시오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도 그 뻔순이는 찔려가지고 안 차고 다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진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까요? 드럼롤 주세요. 아,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양보 한번 해야겠다라고 복디에게도 다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2214님 그리고 우리 소중한 20대 직장인 0590님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는 꼭 0590님만 생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뻔순이에게 통로를 태워줄 예정인 3530님께 오늘의 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590님께서 신청하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함께 듣고 올게요.

0590님께서 신청해 주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너무 높아.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띄워드렸습니다. 2037님, 북디 복모닝. 오늘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 무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아 벌써 숨이 막히는 듯해요. 정말 조상들이 만든 절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입하가 지나니 여름 날씨가 오는 듯하네요. 오늘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 복디 목소리 들으며 이 하루 시작해요. 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입하가 지나고 오늘부터 정말 많이 더워집니다. 어제도 꽤 덥던데. 그쵸? 진짜 절기는 룰이야, 룰. 진짜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리고 다음 주, 오늘이 며칠? 13. 딱 다음 주 21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소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더워지겠죠? 이번 주말까지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그러면은 1부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 2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1부 끝곡은요, 카더가든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최병구님께서 우리 부기들에게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백수연님도 오늘 로즈데이입니다. 장미같이 어여쁜 복디, 향기로운 하루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로즈데이군요. 이하이의 로즈 들어야 되나? 자, 5월 14일입니다. 마티아의 축일이기도 하고요. 주원님께서는 성지순례 가신대요. 대녀랑 성가정 단내 성지와 죽산 성지 순례 갑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행복한 오늘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우리 주원님 성지 순례하는데 한몫, 도움을 한몫하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더울 수 있으니까 뭐 양산이나 선글라스 모자 같은 거 잘 챙겨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하이모, 한국 MSD, 현대해상화재보험,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신효범의 슬플 땐 화장을 해요 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오,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데 슬플 땐 화장을 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차분한 그런 노래일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랑을 예쁘게 색칠한대요. 뭐야 이거? 뭐 좋다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슬플 땐 화장을 한다? 우리의 사랑을 예쁘게 색칠한다. 뭘까? 일단 여러분들은 슬플 때뭐 하시나요? 슬플 때 한강을 뛰어요. 슬플 때 쇼핑을 해요. 복디는 슬플 때 많이 먹어요. 배달 음식 먹어요. 여러분들은 슬플 때 과연 무엇을 하시나요? 우시나요? 아니면 뭔가 오락실에 가서 막 때리시나요? 운동을 하시나요? 어떤 걸 하시는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코노, 코인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샵 1053입니다. 신효범의 슬플 땐 화장을 해요. 같이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신효범의 슬플 땐 화장을 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우리 부기들은 슬플 때 무엇을 하시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0563님, 저랑 비슷해요. 복디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는 화낼 때 청소를 해요.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고 나면 진정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너무 힘들면 무기력한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슬픈 거랑 무기력할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슬프면은 갑자기 막 집안을 다 뒤집어요. 막 정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곳을 잡아서 그곳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은 조금 내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리할 때 막 머리를 안 쓰잖아요. 전 단순 노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틱틱틱틱틱 하면서 생각이 오히려 정리가 되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그런 정리 좋아합니다. 0381님도 비슷하네요. 저는 슬플 때 그리고 화날 땐 빨래를 해요. 이불 커버까지 몽땅 욕조에 넣고 바지 걷어붙이고 밟아요. 밟으면서 생각하죠. 아,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텐 성찰의 시간이네요. 빨래 끝날 때 되면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화날 땐 빨래를 한다. 너무 생산적이잖아. 자, 이혜영님, 귀여워요. 슬플 땐 콕 자요. 그쵸,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 슬플 땐 제일 맛있는 음식 먹고요. 달려요. 슬픔 뒤엔 또 기쁜 일이 와요, 와. 오늘 복디, 보기님들 화이팅! 그쵸,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도 막 약간 우울감에 빠졌을 때 걷기 시작했다가 너무 오래 걷는 거예요. 2시간 걷는데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걷기 시작했을 때는 생각이 버려지는 것 같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이제 점점 생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연 달리는 게 효율적, 아니 걷는 게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까지 뻗치면서 그 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8087님. 술 한 잔 때려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사용하시죠. 슬플 때, 화가 날 때,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이 뭔가 싱숭생숭할 때 한잔 하자. 8867님, 슬플 때 사우나예요. 땀 쭉 빼고 냉탕에서 푸파푸파 하면은 기분이 업됩니다. 푸파푸파 너무 귀엽잖아.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사우나가 그렇게 노폐물을 배출하고 건강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사우나에 빠졌습니다. 근데 냉탕에서 푸파푸파는 안 해요. 3097님, 슬플 때 아주 아주 슬픈 영화를 봐요. 내 안의 슬픔을 눈물로 다 싹 흘려보내요. 오, 이 슬픔을 뭔가 액체화시키는 거군요. 뭔가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자. 자, 이제 내가 다 쏟아냈으니 내 안에 슬픔도 다 쏟아진 거다라고 여기면 되는 거잖아. 너무 좋죠. 6199님도 슬플 땐 눈물이 절로 나요. 울컥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좀 후련해지죠.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진희님, 김진희님. 슬플 때 울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울면서 꼭 거울을 한번 봤어요. 우는 모습 이쁜가 안 이쁜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우는 건가, 이건 무슨 일인지. 그런데 지금은 슬플 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좋아요. 다행입니다. 슬픈 일이 없어서. 우리 진희님 이쁘게 우시나 봐요. 거울 한번 보고 나 오늘 이쁜가 이러면 너무 사랑스럽잖아. 영화 속 주인공 같네요. 나 오늘 이쁜가, 내 우는 모습도 좀 이쁜가. 7165님, 슬플 때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류하느님께서는 슬플 때 전화를 하신대요. 친구랑 수다 한바탕 떨고 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약간 눈물을 흘리는 거랑 같이 내 안에 그 꽁해 있던 그 슬픔을 그냥 바깥으로 꺼내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정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좋은 방법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의 진이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진이는요, 맛난 음식 먹고 달리자. 우리 털털한 현정님,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울공주, 오늘의
오늘의 진이가 아니지. 복작복작이지. 자, 거울공주 진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직업주의보 모신 분 1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힌트송 임상아의 뮤지컬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네,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일단 뮤지컬 배우이자 찬양사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삼남매, 우리 수진이야 날씨를 알려줘. 삼남매의 엄마이기도 하십니다. 찬양사도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남매 엄마. 아, 일단 소개를 직접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찬미 예수님 보기들. 네, 저는 찬양하고 뮤지컬하는 이하영 베로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뵈서는 삼남매 엄마라고 안 믿겨요. 아. 지금 화면을 보시는 보이는 네.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삼남매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1: 12살, 9살, 8살 됐어요.
0: 와, 네. 키우느라 삼남매를 동시에 네. 키우느라 네. 힘드시겠어요.
1: 그리고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네.
0: 아, 그래서 그 아침에 저희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날씨 알려줘 하는 거 어떻게 네. 녹음하셨어요? 애들이 괜찮은가요?
1: 네, 그래서 어제 수진이야 날씨를 알려줘 해 이렇게 하니까 그 호날두의 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진이야 이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몇 번 이제 트라이를 하고 네 했어요.
0: 아 귀엽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금 아이들도 네. 이제 등교 시켜야
1: 맞아요.
0: 되는데
1: 맞아요. 네. 지금 한참 이제 한 10분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네. 다행히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와주셔서 네 엄마 고마워.
0: 아, 듣고 계실 텐데 진짜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저까지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이렇게 1인 N 역을 하고 계십니다. N 잡러가 따로 없으신데 먼저 찬양사도 이아영 베로니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언제 찬양사도로 데뷔를 하게 되신 건가요?
1: 저는 21년도 제20회 CPBC 창작생활 성과제를 통해서 네. 이제 찬양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네.
0: 그때 어떤 곡으로 이제 나오신 거죠?
1: 주님의 향기라는 곡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시를 써주시고 또 제 친구가 거기에 이제 작곡을 해줘서 나오게 되었어요.
0: 지금 삼남매를 돌봐주고 계신 어머니가 네, 네. 시를 쓰세요?
1: 네, 네. 수필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책도 가져왔는데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진짜 지금 방금 네. 너무 놀래가지고 닭살이 돋았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찬양사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도전을 하신
1: 네,
0: 건가요?
1: 네, 네, 맞아요. 뭐 찬양이라고 보다는 성가대 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청년 때까지 쭉 해오면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 다니면서 네,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일에 공연도 있고 하니까 미사에 잘 못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청년 이제 성서 모임을 통해서 네, 거기에서 봉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네. 더 이렇게 찬양이라는 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제가 방금 저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전공을 그러면은
1: 연기에서요.

0: 너무 반가웠어요, 선배님.
1: 네. 아닙니다. 너무.
0: 뮤지컬이랑,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랑 찬양사도, 둘 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대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1: 맞아요.
0: 다를까요?
1: 일단 되게 무대 관객을, 관객이라고 치면 이제 그,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이 찬양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이렇게 조명이 비추면 무대에서는 관객이 안 보일 때가
0: 극반죠.
1: 있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는 진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또 네. 그분들이 받는 주는 에너지가 더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더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0: 와, 어떤 노래들을 하실지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네. 직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보기들도 우리 아영 베로니카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모신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1: 아니에요.
0: 저희가
1: 네.
0: 노래 마이크를 준비해놨어요.
1: 네, 네.
0: 이 아침에 라이브를 청해 들을까 하는데 어떤 노래로 해주실 건가요?
1: 네, 그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에서 주관한 그 찬양 연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곡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에게 이제 스터디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부르고 또 앨범을 냈어요. 앨범 내는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불러서 엄마가 들려주는 하느님의 뭐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했는데
0: 네.
1: 오늘은 이제 저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자. 제목이 어떻게 되죠?
1: 네, 함께 계시네입니다.
0: 네, 베로니카 자매님의 함께 계시네 함께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물개 박수.
1: 아니 제가 아침에 모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침에 라이브 청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아니요. 것 같아요.
0: 한 2시간만 더 지나면 잘할 수 있는.
1: 충분히 지금 이미 퍼펙트 완전 완벽해가지고 이게 음원인가? 지금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거는 다 손으로 만진 음원이 아닐까 할 정도로 완벽하셨습니다. 와, 저희가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시는 분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거의 예전에 딱 한 번 있었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라이브를 듣는 건데 막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막 지금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제가 입 벌리고 듣고 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함께 계시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의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이 함께 계시네 가사가 이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야기인데 네. 직접
0: 네,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네, 거기에서 한 구절을 아이들에게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양치해라. 네. 양치했어? 양치했어? 네네.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래서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뭐 따라 부르기도 쉽고 네. 네, 그리고 귀에 계속 박히게
1: 네, 그런. 함께 있겠다.
0: 네네.
1: 이게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뿐만 아니라 또 엄마들이 들으면은 또 네. 주님이 함께 네. 계신다라는 네. 이야기를 반복해서
0: 네. 하지만 근데 너가 먼저 청해야 된다. 네,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오,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류하느님, 이른 아침에 라이브 쉽지 않은데 마음 다해 불러주시니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물개 박수 드립니다. 라고 맞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진짜 저희도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물개 박수. 박소윤님께서는 와,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 듯. 그러니까 진짜 5520님 이 아침에 숨을 죽이고 듣게 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도 막 진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 라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0122님께서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연아 엄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삼남매마 네. 화이팅 이라고 네. 하셨는데 누굴까요?
0: 우리 막내가 연아거든요. 연아 친구 엄마 인 것 같아요.
1: 네. 와. 네. 누구지?
0: 누구지?
1: 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해주신 베로니카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행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찬양사도 찬양 주님께 찬양 올리는 이 일을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거라 생각이 네네. 드는데 찬양사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근데 이 사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처음에 저도 찬양사도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좀 더 봉헌 나를 봉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고 그 가는 길은 되게 여기 CPBC 제가 참여한 창작생활 성가제도 있고 뭐 인천교구에서도 하고 수원교구에서도 하고 교구마다 이제 창작 성가제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교구청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처럼 청년 성서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으로 기회가 좀 맞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까 전에 찬양사도 협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협회는 뭐 서울 교구 안 교구 한정인가요? 아니면 전국?
0: 네,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찬양사도직 개시하고 1년 이후에는 이제 가입 신청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심사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네.
1: 많은 분들이 계시군요.
0: 네, 그럼요. 네. 뭐 신성욱 선생님도 계시고 네.
1: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인 뮤지컬 배우 네. 이 직업 진짜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화려해 네, 보이기도 네.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에 대한 인기가 사랑이 엄청 또 네, 높아졌고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연습, 체력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생각하실 때 뮤지컬 배우로서 조금 힘들었던 점, 힘든 부분이 있을까요?
0: 이런 환절기에 비염이나 알레르기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가 코맹맹 소리가 그쵸. 나고 이걸 뭐 비염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아로마 테라피를 네. 하고 그래도 그 순간 아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근데 알레르기는 어떻게 없애야 되죠?
1: 그러니까 나무를 다 뽑아버려요.
0: 네.
1: 아, 네. 그러니까요. 이런 체력 관리 같은 게 진짜 쉽진 않겠네요.
0: 맞아요. 체력도 저도 이제 2014년에 마지막 지킬앤 하이드 공연을 하고 10년을 쉬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2년 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내가 체력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했는데 네. 그 아까 러닝 말씀하셨듯이 네, 네, 네. 진짜 정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뛰게 되더라고요.
1: 운동을 달리기를 하시나요?
0: 달리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24년에 복귀를 하셨을 때 네. 어떤 작품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복귀를 하신 건가요?
0: 그 아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뮤지컬 TV 프로그램도 있죠. 헬로 카봇이라고.
1: 아, 네. 어머나.
0: 카봇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8, 9 이렇게 지금 9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끝나요.
1: 우와. 네. 어린이 뮤지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이랑 조금 많이 다른가요?
0: 엄청 달라요. 이게 주 관객층이 어린이다 보니까 네. 피드백이 막 뭐 하는데 바로바로 막 공연 도중에 물리쳐! 이렇게 다
1: 아, 생동감이 있네요, 리액션이.
0: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순수하게 네. 다가가고 해주니까 정말 받는 에너지가 진짜 달라요.
1: 네. 우리 혹시 3남매 자녀분들은 엄마가 뮤지컬 하는 거 보셨나요?
0: 네, 봤죠.
1: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0: 네. 그 제가 시즌 A 때는 악당 역할을 했어요.
1: 네, 네.
0: 처음에 이제 오디션 보고 악당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2년 전이니까 막내가 네, 네. 6살이니까 네.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악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친구들도 이제 보러 왔어요. 그래서 아 너네 엄마 악당이야, 연하이모 악당이야 막 이랬는데 아이가 딱 그거 우리 엄마 연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고 무대 위에서만 악당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서 감동받았어요.
1: 어떻게 이렇게 야무져? 아기가 너무 야무진데요? 엄마가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한다는 걸 딱 알고 있네요.
0: 네네.
1: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0: 그러게요. 너무 네 고마워요.
1: 본인도 무대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청탁은 안 하나요?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번에 이제 헬로카보 시즌 10을 하면서 네. 아역 배우들을 뽑았었거든요.
1: 네네.
0: 엄마 나도 해볼래. 나도 이제 1학년이니까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1: 네.
0: 너무 웃겨서 이제 암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조명이 꺼지면 막 무서워서 막 달아날 것 같고 제가 혼자 상상을 막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1: 도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1: 또 DNA가 또 우리 자매님의 DNA가 또 우리 연아에게도 있으니까 연아가 도전하는 거죠.
0: 연아가 그런 말을 종종 요즘에 하더라고요.
1: 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3남매의 엄마가 된 후에도 작품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지셨나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0: 네. 맞아요. 제가 26살 때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건 꼭 버킷리스트거든요. 꼭 그 조마리아 역할을 네. 나중에 꼭 해보고 싶어요. 안중근의 어머니. 네. 저 역할은 진짜 저 선생님은 공연 2시간 반 동안 저 노래 하나만 하고 있어요. 끝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실까 하는데 분장실에서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시고 그리고 그 내 아들 사랑하는 도마야 할 때 한 번만 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으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보고 하니까 그 어찌 보면 성모님과 같은
1: 그쵸.
0: 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깊이 와닿았더라고요.
1: 당시에 이제 26살 때는 네. 뭔가 분량이나
0: 네.
1: 그러니까 어쨌든 매역 배역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큰 배역이긴 하지만 분량 자체가 진짜 네. 딱 한 곡이다 네, 보니까 네. 나는 아직 엄마는 아니야. 막 근데 지금은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정말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해보고 싶어요, 진짜.
1: 기대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대사, 장면. 이것도 아마 그 맞아요. 종아리아 역할도 네, 네. 엄마가 된 뒤에는 크게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0: 우리 헬로카봇에서도 주인공 차탄과 차탄의 엄마 역할이 나와요. 전다해라고. 근데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렇게 하는 대사 네네네. 노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아오. 현실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그쵸. 네. 이거 안 돼. 저 네, 하지 마. 네, 네.
0: 그래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전다이처럼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마음이 자꾸 깨지고 있어서.
1: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 싶은데요. 네. 아영님이 네네, 신청해 주신 네. 어떤 맞아요. 노래죠?
0: 황소리 소피아의 임마누엘인데요. 네. 이 곡은 제가 그 20회 창작생활 성과제 공모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아이들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듣고 그 행여하였어요. 아침 시간에. 그리고 이 황소리 소피아 임마누엘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오 찬양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게
1: 불씨를 지펴주는 네. 그런 노래네요. 네. 황소리의 임마누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황소리의 임마누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사도이자 뮤지컬 배우 이하영 베로니카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어머니가 직접 쓰신 시를 가사로 붙인 곡으로 창작성가제에 네. 수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님의 향기. 네네. 어머니의 글을 노래로 부른다는 건 어떤 마음인가요?
1: 창작 성가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어요. 네,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투병을 하시고 좀 뭐 수술하시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전에는 1절만 있었는데 그 중간에 2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네. 어머니께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삶을 바라보는 깊이가 좀 달라지셔서 2절 부를 때가 너무 네. 그래서 잘 부르기가 좀 무서워요.
0: 뭔가 더 어머니를 네. 잘 알고 그 감정을 담아서 부르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사도 쓰시고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책까지 준비를 맞아요. 해주셨다고요. 네. 어머니 새 책 좀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시간을 요리하다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소중히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자기와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체험해 나가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엄마가 어렸을 때 또 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여기다가 쓰셔서 우리 엄마도 딸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0: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 박현주 자매님의 수필집 시간을 요리하다 우리 새 책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응원 문자 또 궁금한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5분께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 배우 이제 베로니카 자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뮤지컬 배우 꿈꾸는 청소년도 많고 맞아요. 워낙에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보니까 매력적인 직업일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제가 이렇게 일부 들으면서 왔는데 그 싸이의
0: 예술이야.
1: 실수는 예술에서부터 실수.
0: 아무튼. 네.
1: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는 연습실에서는 정말 많이 실수하고 트라이 해보고 새롭게 계속 도전을 해보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약속의 예술이라고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사 큐에 뭐 조명, 뭐 영상, 뭐 음악 이런 게 다 큐가 하나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큐 실수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제가 공연에서도 경험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과 하나 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짜 잘 지켜야 돼요. 뭐 애드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0: 많은 분들이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 그래서 진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제 한 팀이 돼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뮤지컬 배우로서의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번 청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어떤 노래를 들려 주실까요?
1: 많이 아실 거예요. 올드 팝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뮤지컬 캐치의 메모리 네, 준비해 봤습니다.
0: 진짜 귀 쫑긋하면서 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의 라이브 뮤지컬 캐치에 나온 메모리 함께 들으시죠.

0: 복지 근무 복지 너무 좋았네요.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어머 진짜 제 귀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호강이지 뭐야? 아유,
1: 조금씩 갈라졌어.
0: 어,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회사 여기 오래 다닐 것 같아요. 복지가 너무 좋네요. 아침부터 자 우리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의 메모리 캣츠 OST 들으셨습니다. 라이브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채널 딱 돌려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 음원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김경자님께서 이 아침에 잔잔한 수평선이 펼쳐지는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 위를 거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귀 호강시켜주시는 행여와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5994님도 오늘 아침 출근길 너무 감동입니다. 노래도 좋고요. 나도 엄마이면서 딸이구나. 이 말이 저를 감동하게 해요. 라고.
1: 맞아요. 우리 모두 다 딸이니까.
0: 아 진짜 정신 차려야

0: 그렇지? 자, 그럼 저희 직업주의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찬양사도란?
1: 사도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무게감 느껴지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정말 찬양사도가 되고 싶었고 또 이 꿈을 이뤄냈고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나의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너무 멋진 공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소감 듣고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함께 해주신 소감.
1: 아, 네. 정말 수진 자매님 뵙고 싶었는데 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보기들 네, 만나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0: 오늘
1: 네.
0: 이른 아침에 목소리로 이렇게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위하는 아침 마지막 끝곡은 뮤지컬 빨래 중에 빨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날 때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하면 두근두근하고 끝나거든요. 네,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달 항아리 둥근 달 항아리에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요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달 모양을 닮아서일까요? 우리네 어머님처럼 푸근하게 생기고 둥그런 모습이 복스러워서인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부드럽게 흐르는 선이 한국적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시크하고 엣지 있고 모난 것들도 개성으로 받아들이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달 항아리처럼 둥글둥글 우아하게 흐르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절로 복이 굴러들어오겠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